0: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1: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0: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2: 요즘 카페 트렌드 알고 싶다면
3: 카페페 주문.
2: 카페 창업 예정이라면
3: 카페페 주문.
2: 달콤함이 비즈니스가 되는 곳, 2016 카페인 베이커리 페어. 6월 4일부터 7일까지 킨텍스에서 만나요. 동시개최 마이프차 창업 박람회.
4: 주식 차트는 매일 열어보면서 퇴직연금은 왜 덮어두세요?
5: 이젠 IRP도 KB국민은행으로 시작해보세요. 퇴직연금만 잘 바꿔도 퇴직 후가 바뀔 테니까. 퇴직연금은 역시 KB국민은행.
6: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5월 9일 토요일 주현미의 러브레터 첫 곡으로 라나의 로스포의 사랑해 함께 들었습니다. 아 사랑해. 네 부부끼리도 서로를 귀엽게 바라보면 많은 것들이 용서되는 것 같아요. 아내의 덜렁거리는 실수도 귀엽게 봐주고 속이 뻔히 보이는 남편의 아부랑 거짓말도 가끔 귀엽게 넘어가지고 네 이렇게 서로를 귀엽게 바라보면 소리내서 싸울 일도 훨씬 줄어들 것 같습니다. 네, 그쵸? 정덕교님께서요. 현민누님 안녕하세요. 살랑대는 봄바람, 넘실대는 푸른 파도, 오 창공을 질주하는 제비들과 눈이 시리도록 짙은 초록이 한창인 이 좋은 계절에 저는 강원도 양양의 바닷가 밭에 나와서 한창인 쌈채도 뜯고 싱그럽게 자라는 감자와 각종 채소들을 돌보면서 어린아이 보는 부모의 심정으로 땀을 흘리고 있어요. 남들은 힘들게 농사를 왜 하냐고 물어요. 그럼 저는 빙긋이 웃으며 밭에 나와 흙을 만지고 땀을 흘려보면 안다고 말하고 싶어요. 지금 이 시간 농사 지으시느라 고생하시는 모든 분들과 이 느낌을 공유하고 싶습니다. 아, 농사 짓는 그런 재미 있죠. 하지만 그 재미를 느끼기 위해서는 엄청난 그 노동과 네, 그 시기 이런 것도 다 체크를 해야 되고 신경 써주고 할 거 너무 많아요. 하지만 그 수확하는 그 기쁨 그거로도 다 그런 노고가 다 잊혀지기도 합니다. 아니 근데 살랑대는 봄바람, 넘실대는 푸른 파도, 창공을 질주하는 제비들, 아 눈이 시리도록 짙은 초록, 어유 정덕규님 엄청 엄청 이 감성이 아주 풍부하세요. 사연 주셔서 고마워요. 함께 이런 풍요로움을 네 맛봤습니다. 흑염소 스틱형 진액 저는 선물로 드릴게요. 올해 수확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1033님 윤한기의 노래하는 곳에 신청곡 주셨고요. 박성호님께서는 다섯 손가락에 늘 아름다운 세상을 위하여 네 신청곡입니다. 이어드릴게요. 두 곡.

주현미의 러브레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종미님께서요. 현미언니 우리 어머니가 축제에 놀러 가셨다가 소매치기 당할 뻔하셨대요. 이것저것 구경 다니셨는데 나중에 보니까 가방이 열려 있었대요. 근데 어머니께서 지갑 같은 것을 안 들고 다니시고 카드랑 현금을 점퍼 안쪽 호주머니에 넣어서 다행히 잃어버리신 건 없대요. 다들 사람 많은 곳에 놀러 다니실 때 가방 조심하세요. 어유 이종민님, 어이구 그렇게 일깨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즘 근데 요즘 들어서 소매치기라는 단어 들은 지가 너무 오래됐는데요. 오, 그래도 어쨌건 조심해야죠.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깜짝 놀라는 게 그런 거래요. 물건은 놔두고 잠깐 어디 뭐 갔다 와도 그게 그 자리에 있고 막 이런 거 보고 외국 관광객들이나 이런 분들이 엄청 놀라운데는데 소매치기. 네. 또 유비무환. 조심해야죠. 이종민님 감사합니다. 커피 드릴게요. 김서우님께서는요. 안녕하세요. 시어머니와 함께 미용실로 시험 보러 갑니다. 제가 시험 모델을 맡게 됐는데 괜히 더 떨리고 긴장되네요. 혹시 제가 움직이면 안 될까봐 괜히 방해가 되진 않을까 걱정도 되고요. 그래도 옆에서 누구보다 열심히 준비해온 시어머니를 보니까 저도 같이 해내고 싶다는 마음이 큽니다. 저도 모델 잘해서 어머니께 도움이 되고 싶어요. 좋은 결과 있도록 응원 한마디 부탁드려요. 아, 어머니께서 시험을 보시는 거예요? 전 두 분이 같이 가신다 그러길래 거꾸로 생각했거든요. 와, 멋지신데요, 어머니? 김서우님 오늘 모델 잘 쓰시고요. 어머님 꼭 합격하실 수 있게 네 제가 응원하시고 응원 드리고 기도도 해드릴게요. 네 김서우님 화이팅, 어머님 화이팅. 흑염소 스틱형 진액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한미경님 신형원의 불씨 정해주셨어요. 송미자님 9452님께서는 임수정의 연인들의 이야기 청해 주셨습니다. 같이 들을까요?

마음에 스며드는 느낌 한 스푼. 오늘은 도종환 시인의 저무는 꽃잎입니다. 가장 화려하게 피었을 때, 그리하여 이제는 저무는 일만 남았을 때, 추하지 않게 지는 일을 준비하는 꽃은 오히려 고요하다. 화려한 빛깔과 향기를 다만 며칠이라도 더 붙들어두기 위해 조바심이 나서 머리채를 흔드는 꽃들도 많지만, 아름다움 조금씩 저무는 날들이 생에 있어서는 더욱 소중하다는 것을, 아름다운 날에 대한 욕심 접는 만큼 꽃매지 한 채씩 커 오른다는 걸 아는 꽃들의 자태는 세월 앞에 오히려 담백하다. 떨어진 꽃잎 하나 가만히 볼에 대어보는 봄날 오후.

느낌 한 스푼에 이어서 들으신 노래 리아킴의 위대한 약속이었습니다. 오늘 느낌 한 스푼에서는 도종환 시인의 저무는 꽃잎 함께 했는데요. 화려하고 아름답게 피었다가 아름답게 지기 위해서 조용히 준비하는 꽃들의 모습이 우리들과 많이 닮아있죠. 젊을 땐 치열하게 살았지만 나이 들면서부터는 큰 욕심 버리고 차분하고 평화롭게 살아가는 날들을 꿈꾸게 되는데요. 그래서 활짝 피는 꽃도 아름답지만 아름답게 지는 꽃의 자태가 더 눈에 들어옵니다. 6899님 전원석의 떠나지마 정해주셨어요. 문정혜님, 2189님께서는 임병수의 약속 정해주셨고요. 같이 듣겠습니다.

주현미의 러브레터예요. 양영구님 사연 주셨는데요. 누님, 오랜만에 이전 부서 멤버들이 모였습니다. 그 당시 정말 재미있게 지냈었거든요. 좋은 기억의 사람들은 언제 만나도 미소부터 지어지게 되더라고요. 이래서 좋은 인연이 중요한 것 같아요. 아, 양영구님은 이미 좋은 인연이 있으신 거네요. 아, 만나서 항상 즐겁고 그런 그 사이들 참 소중하죠. 근데 함께 일했을 때 얼마나 재밌었길래요? 궁금해집니다. 아, 양영구님 좋은 시간 보내세요. 커피 한잔 드릴게요. 오은희님께서는요. 자식은 신이 주신 선물이라고 하죠. 20대 초반에 일찍 결혼을 해서 50대 중반에 아들이 31살, 딸 29살이고요. 제가 40대 중반에 낳은 하늘이 주신 보석보다 귀한 늦둥이가 9살이에요. 오! 그런데 제가 올해는 며느리까지 새 식구가 되었습니다. 속 한번 썩이지 않고 사춘기도 조용히 잘 넘기면서 어느새 잘 자란 아이들이 고맙고요. 공부하라는 소리 한번 하지 않았는데도 고등학교부터 타지에서 기숙사 생활하면서 공부한 큰 딸이 학과 최연소 박사 학위를 받아서 오늘 집에 쉬러 온다고 합니다. 우리 딸 혜림이한테 맛있는 집밥 해 먹여서 보내고 싶어요. 아, 대단하신데요? 와우. 네. 모두 네, 다 제자리에 딱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저는. 근데 늦둥이 9살 어떻게 해요? 이 집안에 이 마스코트 귀염둥이 온갖 말짓도 다 할 것 같고 귀염도 다 떨 것 같고, 아유, 그나저나 그 늦둥이 막둥이, 네, 9살에 가면 아주 뭔가가 막 활기가 찰 것 같습니다. 올해 며느리, 네, 며느님 보신 것도 축하드리고요. 오은희님, 네, 종종 소식 주세요. 장착형 세탁기 자동 청소기 선물로 드릴게요. 최연소 박사학위 취득하신 따님도 축하드립니다. 이동수님, 버들피리의 꿈 찾아가리 청해 주셨어요. 좋아요. 4782님께서는 이창권의 다시 시작해 청해 주셨네요. 같이 들어요.

0: 좋은 약을 찾아 항해하는 글로벌 제약회사 일양약품.
1: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2: 세수하고 한 장 쓱닦고차. 간편하게 한 장 쓱닦고차. 하루 5분 쉽게 쓱닦고차.
0: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닦고

주현미의 러브레터. 8613님께서요. 현미님, 남편이 며칠 전부터 발이 아프다더니 병원에서 검사를 해보니 통풍이라네요. 아이고, 너무 생소해서 찾아보니 가려야 하는 음식이 너무 많더라고요. 게다가 하필이면 고기 사랑 남편이 고기를 먹지 못한다는 얘기를 듣고 좌절감에 빠져버렸습니다. 아침에 이참에 남편이랑 같이 다이어트 좀 해야겠어요. 나이 드니 하나씩 아픈 곳이 생기는 걸까요? 그래도 잘 이겨내야겠습니다. 내가 잘 챙겨줄게. 남의 편 힘내. 8613님께서는 물론 잘 챙겨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챙김을 받는 남편분 정말 이번에 꼭 그 이런 그 식단 같은 거 조절 잘하고 해서 이 병 치료하셔야 돼요. 아니면 너무너무 괴로워요. 제가 응원 많이 해드릴게요. 스틱꿀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1부 끝곡 이무송의 사랑합니다 함께 듣고요.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하세요. 기업 운영에 도움이 되는 좋은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정부에서 고령자 친화기업 설립을 지원하는데요. 60세 이상 고령자를 다수 채용하는 기업에 최대 3억 원까지. 지속 성장하는 기업 운영에 중요한 마중물이 되겠죠. 2026년 1월부터 6월까지 고령자 친화기업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합니다. 문의 1833-7128. 자세한 내용은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이 캠페인은 보건복지부와 함께합니다.

7분 교통정보입니다. 지금 고속도로는 정체길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곳곳에 사고도 많이 발생하고 있어 참고하셔야겠습니다. 먼저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경기 동쪽 성남 부근으로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3, 4, 5차로 3개 차로 막고 노면 보수하면서 일대가 다소 혼잡한데요. 조심히 지나셔야겠고요.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향 부곡에는 1차로에 사고가 있습니다. 처리 작업으로 지금 북수원 나들목부터 3km 정도 막히고 있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 매송 부근에서도 사고가 났는데요. 처리하면서 매송 나들목일 때 1km가량 주춤하고요. 남해고속도로 순천 방향 함안 부근으로도 앞시간 사고가 있었습니다. 지금 처리는 완료됐지만 여파로 산인터널부터 속도가 떨어집니다. 더 지나 사천터널에서도 1, 2차로 막고 사고 처리 작업 이어지고 있습니다. 57분 교통정보 박수정이었습니다.

0: 오랫동안 기다려온 자리, 공원을 품고 워터프런트를 마주하는 곳, 그 모든 가치를 더샵의 이름으로. 기다려온 G5, 성도를 완성하다. 더샵 성도 그란테르. 5월 오픈 예정 1600-0255 포스코 ENC.
1: 기러기, 토마토, 스위스, 별똥별, 트로트, 그리고 응가은. 앞으로에도 응가은, 거꾸로에도 응가은과 함께 매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KBS 해피 FM 응가은의 빛나는 트로트.
2: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3: 제가 들어드릴게요.
4: 여기 앉으세요.
2: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0: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1: 사랑하기 때문에 KBS.
2: 잠시 후 10시에는 주현미의 러브레터가 이어집니다.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0: 주현미의 Love Letter. 주현미의 Love Letter 토요일 2부 시작했습니다. Love Letter 토요일 2부에서는요 노래 따라 히로애락에서 우리 Love Letter 가족들의 인생 노래들 함께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일상과 추억이 담긴 노래들 기대해 주시고요. 그럼 러브레터에서 드리는 선물 소개해 드릴게요.
1: 자연을 담은 진한 맛 전주 한옥효에서 참기름과 들기름 잠이 바뀌면 달라지는 아침 나무숨에서 수면 건강식품 NS100 국민 대표 잔치 음식 참솔식품에서 도라지 홍어회 무침 편안한 습관 데일리 큐어에서 관절 뼈 건강 철갑 상어 콘드로이친 건방이 하늘을 찌르는 건하찌에서 한우 우족탕과 도가니탕 명란계의 명품 김태환 명란젓에서 고급 명란젓 성공을 도와주는 구두 바이네르에서 구두 교환권 욕실 문화를 선도하는 때르미오에서 때술술 때장갑과 비누 매일 품질 검사 금성 ENC에서 블루웨일 에드블루 문경 약돌 흑염소 농장 MG팜에서 스틱형 진액 원용덕 의성 흑마늘 영농 조합 법인에서 흑마늘 진액 급발진 잡는 지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를 드립니다.

0: 모던 한방 토털 브랜드 김소영 해밀레. 건강, 미용, 생활을 위한 허브 테라피. 코리안 테라피 김소영 해밀레.
1: 주식 차트는 매일 열어보면서 퇴직연금은 왜 덮어두세요?
2: 이젠 IRP도 KB국민은행으로 시작해보세요. 퇴직연금만 잘 바꿔도 퇴직 후가 바뀔 테니까. 퇴직연금은 역시 KB국민은행.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눈물과 웃음과 그리움과 행복함이 묻어나는 우리들의 노래들 지금부터 만나봅니다. 노래 따라 희로애락. 인생의 다양한 순간에 함께한 노래들을 만납니다. 노래 따라 희로애락. 사연 채택되신 분들에겐 고급 명란젓 그리고 스틱꿀 중에서 하나를 선물로 드리는데요. 첫 번째 사연은 임선경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친구 아들 결혼식이라 올해 처음으로 화장을 하고 집을 나섰어요. 물론 정장도 갖춰 입고 구두도 신었는데요. 늘 헐렁한 추리닝만 입고 지내다가 모처럼 화장하고 집을 나서니 거울 속에 제가 왠지 이뻐 보이더라고요. 예전에 직장 다닐 땐 저도 나름 멋내고 다녔었는데 그 시절이 그리워졌어요. 이정희의 바야야 신청합니다. 이렇게 임성경님 사연 주셨는데요. 가끔 이렇게 평소와 다르게 좀 이쁘게 꾸며보는 것도 기분 전환이 되죠. 맨 얼굴에 헐렁한 추리닝 입으면 편해서 좋긴 하지만 또 한 번씩은 이렇게 립스틱 잠깐 발라주고 샬랄라 원피스 한번 입어주는 것도 특히 이 봄엔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한지혜님도 사연 주셨어요. 도대체 누굴 닮은 건지 셋째 녀석은 항상 여자친구가 바뀝니다. 누굴 닮은 건지 대학 입학할 때부터 그러더니 군대 다녀와서도 마찬가지네요. 군대 있는 동안 저를 기다려준 여자친구랑 헤어지고 새 여자친구 사귄다는 소리를 들으니 제 아들이지만 참 어이가 없고 배신감도 들고 괘씸합니다. 첫째는 연애 한번 안 해봤고 둘째는 여자친구랑 벌써 5년째 꾸준하게 사귀고 있는데 아무래도 셋째는 우리 시아버님을 닮은 것 같아요. 민혜경의 사랑은 이제 그만 들려주세요 하셨어요. 아니 갑자기 여기서 시아버님이 나오니까 저 깜짝 놀랐잖아요. 괜히 웃음이 나고 아 어릴 때야 이 사람 저 사람 자유롭게 만나고 사귀는 거지만 이제 복학도 했으니까 지금부터는 좀 더 한 사람과 오래 만나길 바라봅니다. 아니 갑자기 시아버님. 아, 노성국님은요 제주도에 사는 친구 보러 왔습니다. 놀러 왔습니다. 이 친구는 50대에 명퇴하고 제주도에 땅을 사서 감귤 농사를 짓고 있는데 올해 퇴직한 저로서는 이 친구가 너무 많이 부럽습니다. 진작에 저도 회사 그만두고 이 친구랑 같이 제주도 내려와서 농사 지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생각되지만 서울을 너무 사랑하는 아내 때문에 어림도 없는 소리였겠지요. 친구와 함께 제주도 바람 맞으며 듣고 싶은 노래는 홍수철의 장미 빛깔 그 입술입니다. 완서봐 많이 부럽다. 그래도 이렇게 제주도에 가면 만날 수 있는 친구가 있다는 거 이거 엄청 좋은 거예요. 마음 같아서 전국 지역마다 친구들이 있어서 친구들의 얼굴 보러 팔도강산 누리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아름다운 제주에서 친구분과 좋은 시간 보내고 오시고요. 우리 러브레터 가족들이 신청하신 노래들 지금부터 같이 들어볼게요.

오늘 함께하는 러브레터 노래 따라 희로애락 김혜자님 사연입니다. 아파트 게시판에 주민센터에서 라인 댄스 수업을 한다고 해서 신청하고 수강한 지 두 달이 지났는데 너무 신나고 좋아요. 살은 안 빠졌는데 몸이 유연해진 것 같아요. 남편과 같이 하는데 여자들이 많다 보니까 우리 남편 인기가 좋아요. 크크. 남편이 왕년에 지루박 좀 추고 다녔었거든요. 오, 앞으로 신나게 배울게요. 이러시면서 김수희의 정열의 꽃을 신청하셨는데요. 일단 저는 나이 들수록 춤과 노래 요걸 더 가까이 하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요. 그만큼 인생이 더 즐거워지는 것 같아요. 아니, 내 남편분이 왕년에 지루박 좀 추고 다녔다고 하셨는데, 아, 그럼 춤 잘 추시겠네요. 두 분 함께 라인댄스 앞으로도 신나게 즐기시길 응원합니다. 아, 김

김철성님은요, 주말 가릴 것 없이 소 키우며 오늘도 러브레터를 듣습니다. 우리 집 소들이 노래를 좋아해서 축사에 라디오를 매달아 놓고 소들과 함께 듣습니다. 제가 관찰해본 결과 우리 집 소들은 느리고 슬픈 노래보다는 신나고 빠른 노래가 나오면 표정이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김지혜의 몰래한 사랑 신나게 틀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니 근데 소들의 신나는 표정 어떤 표정일까요? 저 너무 보고 싶어요. 소를 몇 마리를 키우시는지 모르겠지만 모두 귀여운 자식들 같겠어요. 소들과 김철성님 함께 신나게 들으시도록 잠시 후에 신청곡 들려드릴게요. 오영주님은요, 주현미님 나오는 방송에서 남진 선생님을 뵐 때마다 우리 아버지 생각이 많이 납니다. 우리 아버지는 지금 청양에 계시는데 남진 선생님과 동갑이시거든요. 그런데 방송에서 보면 남진 선생님이 우리 아버지보다 20살쯤은 젊어 보이시네요. 우리 아버지도 남진 선생님 노래를 진짜 좋아하고 잘 부르셨는데 저희 키우시느라 농사 짓고 고생하셔서 늙어버리신 것 같아요. 주말에 아버지 찾아뵙고 맛있는 거 사드릴 건데 함께 차에서 듣고 싶습니다. 이러시면서 남진의 둥지 신청하셨어요. 아, 근데 정말 아마 저도 녹화 함께 남진 선배님하고 하면서 옆에 있는 남진 선배 볼 때마다 정말 깜짝깜짝 놀라요. 아, 어쩜 그렇게 에너지가 넘치시는지. 저희가 녹화를 하면 보통 12시는 뭐 당연히 넘고 심지어 어떤 때는 새벽 2시, 3시까지 녹화를 하거든요. 하, 그런데도 너무너무 꼿꼿하게 앉으셔서 그 녹화를 다 하십니다. 우리들도 지쳐서 막 너무 힘든데도 진짜 영원한 젊은 오빠시거든요. 오영준님 아버님께서도 이제부터는 늙지 마시고 항상 건강하시길 저도 소망합니다. 아버님 건강하셔야 해요. 조선혜님도 사연 주셨어요. 저희 바둑 모임에서 청계산으로 나들이 갑니다. 남편과 저는 취미가 바둑인데요. 둘이서 하는 게 지루해서 기원에 다니면서 친한 사람들끼리 모임을 만든 지 벌써 5년째예요. 항상 앉아만 있는 것이 바둑이라 건강을 위해 봄에 3번, 가을에 3번 산행을 하는데요. 이번엔 청계산 갑니다. 저는 산에 가는 것보다 막걸리에 파전 먹을 생각에 더 신나요. 이러시면서 서른도의 사랑의 트위스트 신청하셨어요. 아, 청계산 좋죠. 그나저나 부부가 함께 바둑을 두신다고 하니까 아주 색다른데요. 오늘 모처럼 산에 가셔서 맑은 공기와 좋은 전기도 듬뿍 받으시고요. 또 막걸리에 파전 맛있게 드세요. 그럼 우리 러브레터 가족들의 신청곡들 같이 들어볼까요?

노래 따라 희로애락 러브레터 가족들 사연과 함께하고 있고요. 조은하님 사연입니다. 어머니 댁에 가면 항상 들려오는 것이 노래고요. 그 중에 대부분이 임영웅 노래들입니다. 언젠가 제가 늘 똑같은 노래 들으면 지겹지 않냐고 여쭤더니 어머니께서는 자식들보다 낫다고 농담처럼 말씀하셨는데 그때 뜨끔했습니다. 저희야 두 달에 한 번 찾아뵐 뿐이지만 어머니께서는 임영웅 노래를 매일 들으시면서 위로를 받고 계셨습니다. 이번 어버이날과 주말엔 동생들과 셋이서 어머니 모시고 강릉 바다 구경시켜드릴 건데요. 어머니 좋아하시는 노래도 같이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이러시면서 임영웅의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 신청하셨네요. 아, 아마 지금쯤 어머니 모시고 강릉에 계시겠네요. 모처럼의 시간 어머니께 좋은 구경시켜드리고 말씀 잘 듣고 맛있는 것도 많이 사드리고 오세요. 장봉화님은요, 저는 라디오 들으면서 산에 가는 것을 아주 좋아합니다. 집에서 들으면 아내가 자꾸 말을 걸어서 방해해봤지만 산에서 라디오를 들으면 주현미 씨와 데이트하는 기분도 들고 사연과 노래에 더 많이 집중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라디오와 함께 뒷산 둘레길을 걷고 있는데 이 아름다운 계절에 듣고 싶은 노래가 있어 신청합니다. 조영남의 옛생각. 참 좋은 노래입니다. 아, 이렇게 신청곡을 주셨는데요. 누구한테도 방해받지 않고 라디오에만 집중하는 시간도 참 행복하죠. 그 행복을 아시다니. 장봉화님 신청하신 옛생각 산길 호젓하게 걸으시면서 들으면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은데요. 덕분에 저도 좋은 노래 함께 감상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김민자님도

사연 주셨어요. 친구 보러 대구 갑니다. 친구 영애가 고관절 수술을 해서 입원해 있거든요. 혼자 사는 친구인데 욕실에서 미끄러져서 다쳤다고 하니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자식들을 4식이나 낳고 남편과 헤어지고 혼자 키웠는데 다들 서울로 가버리고 혼자 저렇게 지내다 다쳐서 너무 속상합니다. 고관절 수술은 회복도 더디다는데 친구 얼굴 보고 손 꼭 잡아주고 빨리 나으라고 말해주고 오려고 해요. 패티김에 그대 내 친구여 신청해봅니다. 아, 아이고,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이렇게 사연 주셨는데 혼자 계실 때 이런 게 걱정이죠. 고관절 이거 부위가 참 중요한데요. 그래도 수술 잘 마치셨으니까 빨리 회복되실 수 있도록 저도 응원 많이 해드리겠습니다. 친구분도 김민자님 얼굴 보면 너무 반가워하실 것 같아요. 그럼 우리 러브레터 가족들의 신청곡 들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베스트 슬립 대표 서준원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 없이 월 3만원대의 베스트 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 슬립 렌탈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 슬립.

0: 입학지원에서 스마트한 강의까지 모바일로 언제 어디서나 서울사이버대학교.
1: 내 집에 딱 맞춘 가구?
2: 숨은 한 평도 찾아준대.
1: 예산도 맞춰서?
2: 맞춤 가구에 대한 고민 오톤도가 답을 드릴게요. 키친, 붙박이장부터 학생방까지 3D로 실제처럼 그려보고 주문하세요. 맞춤 가구의 시작.
1: 홈페이지에서 무료 디자인을 신청해보세요.
3: 5월 9일 토요일 주현미의 러브레터 이제 마칠 시간이네요. 오늘 마지막 곡으로 산울림의 안녕 함께 들을게요. 느긋하게 쉬어가는 토요일 보내시고요. 내일도 기분 좋은 아침 러브레터에서 반갑게 다시 만나요. 지금까지 러브레터 주현미였습니다.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오전 11시에 가까워지면서 곳곳으로 많이 혼잡해졌습니다. 특히 충청권 부근 지나기가 가장 힘겨운데요. 먼저 경부선 부산 방향으로 오산에서 남사까지 정체고요. 북천안에서 천안 호두유계소까지 25km 밀립니다. 이후 옥산유계소에서 옥산 하이패스까지 더디게 지나고 청주에서 남이분기점 구간 주감유계소 일대 각각 4km씩 가다서다 반복합니다. 지금 서울에서 대전까지는 3시간 정도 예상하셔야겠습니다. 반대 서울 쪽으로는 신갈분기점 부근 3차로에 고장난 차가 멈춰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논산천안고속도로 논산 방향 풍세영업소에서 차량 터널까지 밀리고요. 정안휴게소 일대 주춤합니다. 남해고속도로 순천 방향 사천터널 부근에 있었던 사고 처리는 완료됐지만 아직 축동 나들목부터 7km 정도 지나기 어렵습니다. 57분 교통정보 박수정이었습니다.

0: 우리의 아침 하실래요? 우리의 아침 하고 가야지. 여유롭거나 바쁘거나 매일 오전 7시엔 우리의 아침 조경합니다.
1: 산불의 중심 불기둥 높이는 2, 30m, 중심부 온도는 1200도, 주변 연기만도 600도에 이릅니다. 산불 발견 시에는 제일 먼저 119에 신고합니다. 산불은 초기에 진압해야 합니다. 외투 등으로 두드리거나 덮어서 재빨리 끕니다. 산불은 산악형 산림에서 평지보다 8배 정도 빠르게 퍼지며 위를 향해 올라갑니다. 이때 바람을 등지고 피하면 매우 위험하므로 바람을 등지고 90도 방향, 그리고 산 아래쪽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대피할 때는 반드시 이웃집에 먼저 산불을 알려주며 집의 창문과 출입문을 완전히 닫고 집과 주위에 물을 뿌린 후 가스통 등 인화물질을 제거합니다. 위급 시에는 낙엽 등 연료물질을 제거하고 노출 부위를 차단한 후 지면에 엎드립니다. 산불 피해 예방,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2: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Welcome.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DJ G-Park 박명수입니다. 2048님이 주셨는데요. 근육이 적금이라는데 전 너무 가난하네요. 그냥 마음의 부자 하면 안 될까요? 근육이 없는데 마음 부자가 될 수 있습니까? 예, 매일 남들과 비교하면서 저 사람은 저렇게 허벅지가 단단한데 난 왜 이럴까? 저 사람은 단단하고 꼿꼿한데 나만 이렇게 꾸부정할까? 이러면서 포모에 시달리지 말고요. 운동하러 나가시기 바랍니다. 토요일 박명수의 라디오쇼 힘차게 출발합니다. 워너원의 노래입니다. 부메랑. 부메랑.

0: 자, 5월 9일 토요일입니다. 박명수의 라디오쇼 활짝 문을 열었습니다. 예, 운동하면서 뛰면서 계단 오르면서 딱 듣기 좋은 시간이죠. 토요일에는 볼륨을 조금 더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사연 쭉쭉 소개하고 푸짐한 선물 챙겨드릴게요. 마지막에는 주말에 퀴즈도 있습니다. 정답 보내고 선물 5종 세트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광고 후에 여러분들의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1: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2: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차, 하루 5분 쉽게 쓱 닦고.

0: 주식 차트는 매일 열어보면서 퇴직연금은 왜 덮어두세요? 이젠 IRP도 KB국민은행으로 시작해보세요. 퇴직연금만 잘 바꿔도 퇴직 후가 바뀔 테니까. 퇴직연금은 역시 KB국민은행.
1: 원금 손실 유의 투자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2: 못 받은 건 받기 힘드시죠?
3: 답답하고 힘든 채권 회수. SM 신용정보라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채권 추심에서 신용조사까지. SM 신용정보가 고객을 위해 애쓰겠습니다.
2: SM 신용정보 1600-9300 1600-9300

0: GTX-A가 곧 출발합니다. 우미린으로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1: 예정된 GTX-A로 서울은 빠르게, 예정된 초교는 단지 앞에.
2: 퍼스트 창릉 신도시, 패스트 GTX-A, 퍼펙트 우미린.
1: 고향 창릉 우미린 그래니티, 5월 14일 오픈, 031-632-5488, 우미건설 컨소시엄.

목정환님이 주셨습니다. 라디오 쇼 한 시간은 너무 아쉽고 두 시간은 다소 길어서 한 시간 반하면 딱일 것 같은데요. 아, 솔로몬이세요? 예, 한 시간 더 해달라는 요청은 많은데 30분은 참 참신하네요. 그럼 제 출연료는 어떻게 되는 건지, 25% 올려줄 건지, 50% 올려줄 건지 KBS 수뇌부의 작은 검토 부탁드리면서 여러분들은 그냥 볼륨만 조금 더 높여주세요. 0594님이 주셨습니다. 어제 첫 월급 받은 기념으로 가족들이랑 포항 놀러가요. 야무지게 먹방 찍고 올 거예요. 가는 길엔 당근 라디오쇼 드레지요. 예, 도착할 때까지 3시간 해주세요. 이거 뭐 방송국 저 방송이 뭐 장난입니까? 제가 하고 싶다고 하고 그건 안 되고요. 제 뒤에도 제 앞에도 너무너무 훌륭한 우리 DJ들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1904님 주셨습니다. 3년 전에 라디오쇼에서 화장품 세트 선물로 받은 적이 있어요. 근데 여성용이라 회사 직원들, 여직원들에게 드렸거든요. 고맙다고 밥 사주셨는데 그 뒤로 친해져서 사귀게 됐습니다. 아쉽게도 지금은 헤어졌지만요. 제가 라디오쇼랑 이렇게나 추억이 많답니다. 참 살다가 또 별일이 다 있네요. 여자용 화장품이 보통 뭐 부모님 드리거나 엄마 드리거나 이렇게 뭐 동생 주는데 아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또 교제가 또 이루어졌군요. 근데 헤어졌다니까. 아무튼 아 박명수의 라디오쇼를 통해서 작은 추억이 만들어진 것 같네요. 자, 이준범님이 주셨습니다. 전라도 광주에 계시는 외할머님 뵈러 갔는데 절 못 알아보시더라고요. 제가 살이 좀 많이 쪘거든요. 진짜 준범이 맞아? 몇 번을 되물어 보시는데 살 진짜 좀 빼야 되겠어요. 다짐했어요. 아니 뭐 어지간히 살쪄서 어떻게 몰라봅니까 할머니가. 예, 자기 관리 좀 하시기 바랍니다. 하셔가지고 좀 예전에 좀 그 멋진 모습 또 만들어 봐야죠. (김민지님이) 주셨습니다. 취준생입니다. 이력서 넣었는데 면접 보러 오라는 곳이 연락이 전혀 없어요. 예, 서른 군데 중에 한 군데도 안 됐다는 게 참 말이 됩니까? 세상 정말 호락호락하지 않네요. 아, 진짜 뭐 요즘 저 경기가 좋지 않은 데다가 예, 뭐 이렇게 저 어디 취직하기가 쉽지가 않죠. 예, 다들 좀 여유 있고 한결 좀 마음 편한 그런 좀 경기가 좀 잘 좀 돌아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자, 박희정님이 주셨습니다. 둘째 출산한 지 7년 만에 셋째가 생겼어요. 저희는 좋은데 양가 부모님께서 놀라실까봐 얘기를 못하겠습니다. 어떻게 알리면 좋을까요? 사실 그거는 좋은 일 아닙니까? 좋은 일인데 왜 그거를 이렇게 숨깁니까? 예, 저는 둘째까지 잘 나오시고 7년 만에 셋째는 너무 복된 것 같습니다. 편안하게 알리시고요. 예쁘게 잘 키우시면 되죠. 저는 한번 좀 부럽네요, 진짜로. 예, 예. 축하드리겠습니다. 제스비의 노래입니다. 너와의 모든 지금.

많이 밀렸었는데 잘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평상시 16점만 했다는 얘기네. 아이고야, 어떡하냐, 진짜. 수학 못하면 안 되는데, 이거 수능 볼 때 진짜, 아유. 원래 못하더라도 좀 잘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계세요. 예, 좀 그런 선생님들 좀 만나서 좀 올랐으면 하는 바람이네요. 고주연님이 주셨습니다. 애들은 왜 집에 있는 모든 물건의 행방을 엄마한테 물어볼까요? 엄마도 모릅니다. 모른다구요. 그럼 뭐 누구한테 물어보겠어, 그거를. 엄마한테 물어봐야지. 그죠? 예, 엄마가. 아, 또 맞벌이라고 바쁘시면 그런 걸 물어보면 좀 엄마도 힘들긴 할 텐데 그래도 엄마가 좀 잘 챙길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크기 전까지는 예 아이들이 이제 좀 고등학교 가기 전까지는 좀 엄마가 좀 신경을 쓰긴 써야 돼요. 예 그래서 자식이 이렇게 키우기가 힘든 겁니다. 예 공감해요. 자 1539님이 주셨습니다. 전 남친한테 새 여친 생겼다는 얘기 듣고 전남친한테 매일 밤 전남친 SNS 염탐하느라 피곤해 죽겠습니다. 그러지 말아야 하는데 나보다 더 이쁠까 자꾸 신경 쓰여서 SNS 들어가서 보게 돼요. 사람의 마음이 다 그렇죠 뭐. 예, 뭐 또 이렇게 저 아휴 그래도 안 된 것보다는 잘 된 게 난 겁니다. 예,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저는 좋을 거라고 믿어요. 예, 잘 보시고요. 잘 되는 것 같다 하면은 그냥 훌훌 털어버리세요. 자, 김다온님이 주셨습니다. 주차장에 이중 주차된 차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데 어떤 혼남 분이 오셔서 제가 좀 도와드릴게요 하시며 차를 밀어주시는 거예요. 첫눈에 반했습니다. 아무래도 제 미래의 신랑감을 만난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밀어준다고 신랑감이면은 진짜 얼마든지 할아버지가 밀어줘도 신랑감이면 그건 아니고 그분이 저 결혼하신 분일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잘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단은 한 번 더 만난다면 그게 인연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한 번 더 만난다면 지난번에 밀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좀 땡겨드릴게요 하면서 혹시 결혼하셨나 이렇게 좀 자연스러운 대화를 통해서 한번 알아가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1238님이 주셨습니다. 요즘 저 무한도전 정주행 중인데 명수 아저씨가 진짜 재밌고 웃겨요. 라디오쇼 끝나면 또 봐야지. 예. 또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아, 좀 다른 데서 웃겨야 되는데 예, 예전에 많이 웃긴 게 좀 가슴이 아프네요. 자, 멜로망스의 노래네요. 선물.

0: 자, 6709님이 주셨습니다. 4살 손자가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바닥에 냅다 들어눕고 보는데 이 못된 버릇을 어떻게 고쳐야 할까요? 이거 아주 이거 홍구녕을 내야 됩니다. 이게 저 그런다고 막 이렇게 아이고 왜 그래 그러면서 하지 말고 막 울든지 말든지 내비둬야 돼요. 솔직히 그렇게 해서 이거 저 정신을 바짝 들이게 해야지 이거 놔두면은 이거 괜히 이거 저 버릇 더 나쁘게 들일 수 있으니까 예, 홍구녕을 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정말 딱 그런 것 같아요. 사마나 구호님이 주셨습니다. 걷기 운동하려고 비싼 운동화 샀는데 발이 아파요. 헌신 되기 전에 중고마켓에 팔까요? 발이 적응할 때까지 버텨볼까요? 아, 이건 비싼 운동화니까 이게 발이 편해야 이게 사람이 하루 종일 편한 건데 발이 불편하면 그렇지 않을까요? 예, 제가 볼 때는 빨리 그냥 저 신지 말고 예, 뭐 약간의 좀 마이너스가 되더라도 되파는 게 어떨까? 저도 제가 갖고 있던 전화기 어제 하나 팔았거든요. 예, 손해 보고. 더 손해볼 것까 봐. 사람이 어떻게 맨날 이익만 봅니까? 그렇죠? 권영재님이 주셨습니다. 시골 촌놈입니다. 2년 만에 막내 딸 자취방 방문하더라 서울 가는데 걱정이에요. 전철 3번 갈아타야 하는데 잘 찾아갈 수 있겠죠? 그러면 요즘 저 뭐 휴대폰으로 이렇게 저 찍으면은 집 앞까지 예 걸어가는 것까지 다 나오기 때문에 얼마나 편리합니까? 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차라리 휴대폰으로 이렇게 저 집 찾아가는 방법을 먼저 좀 숙지하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김남민님 주셨습니다. 정년 퇴직 후에 집에서 쉬면서 점점 말라가던 아버지가 이번에 재취업 성공하셨어요. 너무 축하합니다. 노는 것보다 일하는 게 낫다며 기뻐하시더라고요. 이제 활력을 좀 되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이게 저 맞는 말씀인 게 이게 저 노는 것보다 뭐라도 일이라도 하는 게 그 사람이 그나마 좀 활기를 찾고 인생 사는 재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님께서 이렇게 또 우연찮게 일을 찾으셨다고 하니 예 좀 계속해서 오래오래 하시면서 예 삶의 즐거움을 좀 찾으셨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자, 최인재님 주셨습니다. 세탁기 돌리는데 섬유유연제 넣는다는 게 그만 락스를 넣어서 옷 색이 전부 다 바랬습니다. 아내한테 혼날 생각하니까 눈앞이 캄캄하네요. 저는 어디로 도망가야 할까요? 뭐 도망갈 생각 하십니까? 그냥 예 그냥 이실직고하고 예 앞으로는 이제 안 시킬 거예요. 야, 하지마 이제 세탁기 근처에 오지도 마. 왜 와가지고 쓸데없는 옷 다 벼려놓고 막 오지마 그럴 거예요. 그러면 속으로 아싸 됐다 아싸 이거야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죠. 그나마 비싼 옷 안 들어가 있는 게 다행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로제의 노래네요. 아파트.
1: 시장이가 좋아하는 랜덤 게임 랜덤.

0: 안녕하세요. 배우 박신혜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기준으로 투자하시나요? 수만 명의 팔로워, 화려한 수익인지, 화면 속 누군가의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가 마치 정답처럼 들릴 때가 있죠. 하지만 꼭 기억하세요. 그 사람의 추천 종목이 사실은 그가 미리 사둔 주식일 수 있습니다. 나의 좋아요와 매수가 누군가의 부당한 수익을 위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 보이는 것보다 팩트를 먼저 확인하세요. 타인의 투자 정보에 의해 나의 자산이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습니다. 올바른 투자의 길, 금융감독원이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1: GTX-A가 곧 출발합니다. 우미린으로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2: 예정된 GTX-A로 서울은 빠르게, 예정된 초교는 단지 앞에.
3: 퍼스트 창릉 신도시, 테스트 GTX-A, 퍼펙트 우미린.
2: 고향 창릉 우미린 그래니티, 5월 14일 오픈, 031-632-5488, 우미건설 컨소시엄.
4: 요즘 인쇄 어디 와우 플러스 스티커 전단지 명함 다 있어
5: yeah.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 플러스가 정답
4: 요즘 낙제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6: 인쇄는 와우 플러스
7: 공간 코디는 코디너
8: 중문, 미세먼지, 방범, 방충망, 생산부터 AS까지 공간 코디는 코디너
9: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0: 제가 들어드릴게요.
11: 여기 앉으세요.
9: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12: 다음 전화 여보세요?
13: 정답. 핑크 노노노
12: 한번 no, no. 불러보세요. 시작.
13: 혼자가 아니야 노노노
12: 정답이에요. 정답입니다. 1번부터 74번까지 중에서 3개 고르세요.
14: 10번
12: 피자 쿠폰
13: 다음이요.
12: 죄송한데 좋죠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그쪽이 DJ 같잖아요.
13: 17번
12: 홍삼 세트
14: 홍삼
13: 아이고 좋네요.
12: 하지 말라니까
13: 아니,
12: 그거
13: 아 죄송합니다. 64번
15: 64오 뭐야
12: 압박 스타킹 오 70까지 선물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매일 오전 11시 박명수의 라디오쇼 박명수의 라디오쇼 출발. 자 5월 9일 토요일입니다. 박명수의 라디오쇼 2부가 시작이 됐고요. 2부에도 여러분들의 사연과 함께합니다. 계속해서 볼륨을 조금만 더 높여주세요. 자 5328님이 주셨습니다. 지팡 올 여름에도 워터파크에 디제잉하러 오실 거죠? 작년에 보고 반해가지고 올해도 지팡 오는 날 맞춰서 놀러 가려고요. 실물이 훨씬 잘생기고 디제잉도 너무 잘하셔서 최고. 일이 많이 안 들어오는데 지금. 예. 자 여름에는 바다의 왕자고요. 제가 한번 나서서 여러분 재밌게 한번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어딜 가든 저와 함께 푸처엔서 맥섬 노이스 항상 기대해 주세요. 김명선님이 주셨습니다. 요즘 위대한 가이드 인도편 재방 보고 있습니다. 집합 시차 때문에 밥도 안 드시고 잠도 안 주무시던데 이때 생고생한 거 기억나시나요? 아유 기억납니다. 예, 인도 때도 그렇고 요 근래 저 해외를 많이 다녀왔는데 예, 시차 때문에 많이 힘들고요. 한번 갔다 오면 살이 많이 빠지는데 예, 아무튼 아, 여행은 일로 가면 좀 그렇고 진짜 쉬러 가야 이게 좀 쉬거나 방송 빼고 가야 저도 좀 즐겁지 방송 끼고 가면 쉴 틈이 없어요. 쉴 틈이 예, 그래서 좀 힘든 것도 좀 있습니다. 정경숙님이 주셨습니다. 명숙님 저희 집 자식들은 왜 결혼을 안 할까요? 저도 친구를 만나면 손주 사진 자랑하고 싶어요. 그걸 왜 저한테 말씀하십니까? 예, 본인 저 자녀분한테 말씀하셔야죠. 예, 본인 자녀분한테 말씀하셔가지고 예, 꼭 좀 좋은 친구 빨리 만나가지고 좀 손자 좀 나가달라고 막 애걸복걸 하시기 바랍니다. 자 1937님 주셨습니다. 50대 가장인데요. 사춘기 온 초등학교 5학년 중학교 3학년 아이들과 갱년기 아내까지 저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주말이 무서워. 예, 참 걱정입니다. 예, 아이들이 벌써 이제 많이 놀아줄 그런 나이인데 거기에 갱년기 안에까지 예, 걱정입니다. 그러나 어떡하겠습니까? 내가 벌려놓은 일인데 예, 책임지시고 예, 그냥 아프다 그러세요. 야 나도 죽겠다. 그래서 그러세요 차라리 그냥. 자 이다은님 주셨습니다. 예, 30대 직장인인데요. 아직도 통금이 있습니다. 엄마 아빠가 밤 11시까지는 꼭 들어오래요. 친구들이랑 술 약속 있을 때만 너무 불편합니다. 대책에 한번 싸워서 통금을 깰까요? 글쎄 뭐 11시면 적당하긴 한데 예, 그냥 차라리 일찍 하시고 그냥 일찍 나오세요. 뭐 구태형 뭐 12시까지 있으면 뭐 재밌습니까? 저는 11시면 딱 괜찮은 것 같아요. 11시에 출발한다고 하면 돼요. 집에 엄마 지금 출발해 그게 나을 것 같아요. 예, 제 생각에는 11시 6시부터 하면 11시면 괜찮은데 저도 11시까지 넘게 잘 안 먹어요. 예, 여러분 아무튼 뭐 또 재미삼아 또 30대 또 직장 있는 거 많은 얘기를 나누면 그럴 수 있는데 일찍 하시고 일찍 오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예. 자 검정치마 예, 노래죠. 안티프리즈.

엄경민 님이 주셨습니다. 가족들끼리 노래방 점수 내서 소원 들어주기로 했습니다. 딸은 용돈 인상, 아들도 용돈 인상, 남편도 용돈 인상, 저만 용돈 동결. 사실상 3대 1 싸움인데요. 무슨 노래를 불러야 제가 이길까요? 노래방에서는 무조건 소리를 막 크게 질러야 돼요. 예, 이게 왜냐면 노래를 소리를 크게 질러야 이게 입력이 되거든. 인풋 아웃풋이 있잖아요. 예, 말 달리자 이런 거 좋아요. 닥쳐, 닥쳐 이거 왜냐면 이제 그들한테 들으라고 용돈 올려달라고 닥쳐, 닥쳐 하면서 말 달리자 적극 강추합니다. 8176님이 주셨습니다. 철도 기관사로 22년째 근무하고 있습니다. 오늘 라디오쇼 처음 듣는데 진짜 재밌네요. 이런 문자가 많아야 되는데 예, 한 분한테 왔습니다. 예, 너무 좀 쑥스럽고요. 이런 분들이 좀 대다수가 돼야만 제가 또 방귀깨나 끼는데 방귀를 계속 좀 모아놓고 있습니다. 한번 터뜨리려고요. 자, 0547님이 주셨습니다. 중학생 때 여의도 M사 방송국 놀러 갔다가 쥐팍 본 적 있어요. 벌써 19년 전이에요. 아, 옛날이요. 아, 19년 됐어요. 19년 전에는 제가 무도할 때가 아닌데. 19년 전에 제가 몇 살이었을까요? 예, 37살 때 제가 잘 안 풀릴 때였어요. 예, 그때가 아니네요. 제가 엑스맨 할 때. 그때 저 젊었었는데, 예. 지금 오시면은 많이 실망하실 거예요. 오지 마세요. 자, 8587님이 주셨습니다. 명수형님, 저희 아버지 칠순 기념으로 가족 여행을 가려고 하는데, 금철 씨한테 축하 멘트 한번 날려주세요. 금철 씨가 이제 아버지 되시는 거죠? 예. 아, 금철 선생님, 예, 너무너무 축하드리겠습니다. 예, 아무튼, 칠순이신데, 예, 보통 이제 60부터 80까지가 중년이거든요. 지금은 중년입니다. 너무, 노년이라는 생각은 절대 하지 마시고, 앞으로, 건강하게, 예, 팔순, 구순까지 건강하게, 예, 지내시기 바라겠습니다. 너무너무 축하드리겠습니다. 김채원님이 주셨습니다. 다이어트 중이라 아침 겸

점심으로 회식해서 먹고 있어요. 너무 맛있어서 큰일입니다. 예. 아, 회 좋죠, 회. 예. 아침으로 회를 드셨다고요? 예. 부럽다, 부러워. 저도 회 좋아하는데. 예. 자, 아무튼 회 맛있게 드셨으니까, 예. 회의 좀 열심히 하시고요. 예. 회의적인 일이 없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엠믹스의 노래예요. 블루 발렌타인.

0: 자, 이쯤에서 주말에 퀴즈 나갑니다. 일단 한번 들어보세요.
1: 이름만 말해드릴게요.
2: 예, 말씀하세요.
1: 이제 이름 부산에 사는 박상수라고 합니다.
2: 상수 씨, 이름만 얘기해서는 본인 소개가 아니지만 일단 알겠습니다. 예. 자, 동물 소리 리믹스 버튼 한번 가볼게요.
1: 예.
2: 야, 이거 좋았어. 이거 왜냐면 리믹스로 하기 어렵거든. 아니, 좋았어, 좋았어.
0: 자, 그 문제입니다. 등장하지 않은 동물이 있어요. 하나를 골라주세요. 1번 소, 2번 개, 3번 용.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2: 야, 이거 좋았어. 이거 왜냐면 리믹스로 하기 어렵거든.
0: 자, 보기도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1번 소, 2번 개, 3번 용. 자, 등장하지 않은 동물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자 샵8910, 장문 100원, 단문 50원, 콩과 KBS 플러스 무료예요. 정답자 중에서 10분 뽑아서 랜덤 선물 5개 보내드리겠습니다. 지드래곤의 노래입니다. 무죄. 나에게 돌아오기가 어렵고 힘든 걸 알아. 이제 더는 상처받기가 두렵고 싫어.

내게 용서받기보다 죽는 게 더 쉬울지 뭐.

0: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1: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0: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2: 쉬어도 피곤할 땐? 운동할 힘도 없을 땐?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3: 판매사 주식 녹십자 허가권자 한풍제약 비맥스 제트정 광고 심의필.

0: 없습니다. 그러나 히든 태그에 걸립니다. 아, 짝퉁 태그 아웃!
1: 기업은 정품 보호, 소비자는 안심 구매. 제품의 히든 태그 라벨을 스캔하는 정품 인증 스마트 앱.
0: 히든 태그. 이러니 천 개 넘는 기업이 도입했지.
1: 정품만 파는 히든 태그 스토어도 있네.

박명수의 라디오쇼에서 준비한 푸짐한 선물입니다. 또 가고 싶은 라마다 제주시티 호텔에서 숙박권, 서머셋 팰리스 서울에서 1박 숙박권, 대한민국 양념치킨 처갓집에서 치킨 상품권, 청소이사 전문 영구 크린에서 필터 샤워기, 제오 헤어 프랑크 프로보에서 샴푸와 헤어 마스크 세트,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160년 전통의 마루코메에서 콩고기와 미소 된장 세트, 메디컬 스킨케어 브랜드 DMS에서 코르테 화장품 세트, 매일 품질 검사 금성 ENC에서 블루웨일 에드블루, 급발진 잡는 지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자꾸 생각나는 청주 명물 은영이 떡볶이에서 떡볶이와 어묵탕, 샴푸의 한계를 넘어선 카론 바이오에서 효과 빠른 C3 샴푸, 홍어 무침 정석 의정부 해성 홍어에서 홍어 무침 세트, 대한민국 대표 맛간장 홍일식품에서 홍일 홍게 맛장 소스, 얼굴 축소 전문 가인미가에서 10만원 상당의 뷰티 상품권, 각질 제거의 고수 한방 아라한수에서 묵은 각질 제거 필링 젤, 안 입은 뜻 착 갓 바디에서 안착 팬티, 17년 전통 볶음 명가 오라방 쭈꾸미에서 쭈꾸미 볶음, 부침 요리 명가 사웅원에서 김치전과 원양식 불고기, 미국 기능성 신발 오쏘핏에서 세상에서 제일 편한 운동화, 프리미엄 맞춤 정장 포튼가먼트에서 150만원 상당 맞춤 정장 상품권, 브리티시 라이프스타일 런던 포그에서 의류 상품권, 정직한 재료로 완성한 우마솥에서 한우 양곱창 모듬, 서울 우유에서 고품질 저지 원유로 만든 진한 풍미의 저지 밀크 푸딩, 우리 아이 첫 영양제 비비드 몽타주에서 레몬맛 오메가3 젤리, 프랑스 명품 커피 카페 리차드에서 정통 로스팅 커피 피나, 엄마 손은 약 손 사임당 패치에서 피로회복 발패치를 드립니다. 자, 정답 3번 용이었습니다. 용은 소리 내기도 뭐하고 등장하지 않았고요. 정답 보내주신 분들은 저 홈페이지를 통해서 게시판에 제가 올려놓을 테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끝곡은 네이지의 노래요. 피플톡 들으면서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주말 되시고 저는 내일 11시에 뵐게요. 1, 2, 3. 피플톡.

안녕하세요. 5월 9일 토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인백션의 백뮤직 DJ 천입니다. 이 좋은 계절에 꽃가루 때문에 콧물, 눈물, 재채기에 시달리는 분들 많죠. 저도 그렇게 심하진 않지만 콜록거리는 1인인데요. 꽃가루가 식물 입장에서는 번식의 방법이잖아요. 근데 믿는 구석이 있어서가 아니라 상당 부분 운에 달렸다고 하죠. 어딜 조준해서 꽃가루를 날리는 게 아니라 운 좋게 암술에 닿기를 바라면서 일단 막 뿌리는 거니까요. 그 중에 대부분은 그냥 땅에 떨어지고 어떤 건 사람 코 속으로 들어가고요. 자동차 위에 쌓이고 빨래에 묻고 그래서 바람이 도와주면 아주 일부만 기적처럼 번식으로 이어지겠죠. 사람도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 에라 모르겠다 하는 마음으로 운에 기댈 때가 있는데요. 우리가 날린 수많은 꽃가루가 어디선가 바람을 타고 좋은 기회를 향해 날아가고 있을 거라고 그렇게 믿어보죠.

0: 오늘 5월 9일 토요일 여러분과 만났습니다. 오늘 첫 곡은 1950년대 멕시코 노래예요. 키엔세라라는 노래. 이게 그 미국의 스탠다드 가수 딘 마틴이 불러서 세계적으로 유행했고요. 여성 그룹 라틴 댄스 스타일로 푸시캣 돌스가 불렀는데 아주 유명해졌죠. 이 노래는 오늘은 조이스 파티스라고요. 그러니까 미국 출신의 재즈 보사노바 가수입니다. 스웨이 듣고 왔습니다. 흔들린다, 뭐 춤을 추듯 몸을 앞뒤로 기울이다 이런 뜻이죠. 스웨이. 리듬에 맞춰 함께 춤춰요. 바람에 흔들리는 꽃처럼, 해안을 감싸안는 파도처럼 나를 안아요. 내 곁에 있어줘요. 우리 함께 흔들려요. 이런 네. 사랑에 빠진 아주 그 로맨틱한 순간을 묘사한 노래죠. 오덕근 씨가 이 방송 듣기 위해서 집안일을 12시에서 2시로 몰아서 하고 있어요. 좋은 방송 잘 듣고 있습니다 하셨고, 권은경 씨가 택시에서 익숙한 노래가 흘러나오길래 어느 채널인지 기억했다가 집에서 듣고 있습니다. 클래식 채널만 고정으로 들었는데 이 시간만큼은 임백천 아저씨 시간으로 집안을 가득 채워보겠습니다 하셨어요. 와, 오덕근 씨하고 권은경 씨한테, 그러니까 제가 뿌린 꽃가루가 잘 날아갔군요. 정말 감사합니다. 자, 좋은 달 좋은 계절 5월의 구석구석을 마음껏 탐험하고 누리시기 바라면서요. 그렇게 누리시는 분들, 그리고 5월에 아주 힘들고 외로워서 글썽이는 분들 모두한테 DJ 천이가 좋은 노래로 배경음악을 깔아드리겠습니다. 2시까지요. 듣고 싶은 노래 신청곡도 받아요. 문자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전송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듭니다. 콩 깔아주세요. 휴대폰에 무료로 전국 어디서나 전 세계 어딜 가나 듣고 보실 수 있습니다. 잠시 광고 듣고 갈까요?
1: 내 집에 딱 맞춘 가구?
2: 숨은 한 평도 찾아준대.
1: 예산도 맞춰서?
2: 맞춘 가구에 대한 고민, 오톤도가 답을 드릴게요. 키친, 붙박이장부터 학생방까지 3D로 실제처럼 그려보고 주문하세요. 맞춤 가구의 시작.
1: 홈페이지에서 무료 디자인을 신청해보세요.
3: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4: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3: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4: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3: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파오라레.
4: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온스.

이 노래 들으면 영화 보는 것 같죠. 영화 프리티 워먼의 OST를 쓰이면서 사랑을 많이 받았죠. 미국의 싱어송라이터 로렌 우드가 노래한 Fallen이었습니다. 세상에 나 당신한테 반해버렸어요. 빠졌다고요 라는 노래죠. 그 영화 프리티 워먼에서 성공한 기업가 리차드 기어 그리고 거리의 여인으로 나왔던 줄리아 로버츠 연기가 아주 좋았죠. 임백천의 백뮤직 토요일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최금양 씨가 로버의 I love you to want me 청하셨죠. 로버는 뭐 우리나라 중장년층에서 아주 좋아하는 그런 가수죠. 로버는 그 예명인데요. 스페인어로 늑대라는 뜻입니다. 이름은 늑대인데 노래는 세상에서 가장 부드럽고 착한 순한 양 같은 그런 노래죠. 당신을 처음 봤을 때 의자에서 떨어질 뻔했어요. 이런 가사로 시작해요. 나처럼 당신도 날 원했으면 좋겠어요 하는 수줍지만 진심 어린 고백의 노래입니다. 러버, I love you to want me. 이어서 영국 밴드 다이어 스트레이츠의 레이디 라이터라는 노래 준비합니다. 레이디 라이터는요, TV에 나온 아주 지적인 여성 작가를 가리켜요. TV에 나오는 박학다식하고 지적인 작가를 보니 책 한 권 안 읽던 네가 떠올라. 너는 네 이름조차 제대로 못 썼지만 난 여전히 널 생각해. 이게 뭐 무슨 내용이야. 뒷사는 내용인데요. 러버, I love you to want me. Dire Straits, Lady Writer.

로보, I love you, two and me. 이어서 Dire Straits의 Lady Writer에 들었습니다. Lady Writer 아까 내용 제가 소개해드렸잖아요. 이 기타 치고 노래하는 Dire Straits의 리더 마크 노플러가 영어 선생님이었죠. 네, 음악하기 전에 아주 지적인 남자죠. 주말이나 휴일에 고속도로 운전하다 보면 흔히 경험하는 일이 있어요. 그 내비게이션에 목적지까지 남은 시간이 계속 늘어납니다. 출발할 때는 도착까지 2시간이었는데 30분 지난 다음에 보면 도착까지 2시간, 30분 오히려 늘어난 거죠. 그 사이에 도로 위에 차가 이제 늘어서 그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정체 구간이 생기면서 전체적인 흐름이 느려진 거죠. 자, 이 시간은요, 후루룩 지나치기 쉬운 일상을 긴 호흡으로 돌아보는 코너죠. 사연이 길어진 만큼 공감이 오래 갑니다. 사연 쓰고 따블러 갑니다 코너예요. 오늘은 염윤환 씨가 주신 사연을 소개합니다. 요즘 저희 아내가 딸 아들을 다 키워놓고 다시 사랑을 시작했습니다. 반려견 콩이를 키우며 얼굴에서 웃음이 떠나질 않거든요. 여보 여보 이봐봐 콩이 봐봐 내 말 잘 알아듣잖아. 얘 사람이야 사람. 얘가 무슨 개야 사람이지. 하루 24시간을 눈 맞추며 교감하는데 당연히 말을 알아듣겠죠. 제가 보기엔 그 정성이면 청소기한테 말을 걸어도 알아들을 것 같거든요. 아내는 콩이를 데리고 여기저기 다니고 싶어서 본인 퇴직금 탄 걸로 차도 사고 강아지 카시스트도 사고 운전도 다시 시작했어요. 저요? 저는 덕분에 아내의 간섭에서 해방됐습니다. 의도한 건 아니지만 콩이 입양의 최대 수혜자인 셈이죠. 아내가 요즘은 인별그램에 빠져서 매일 사진과 영상을 찍어 올립니다. 이게 콩이 앨범이야 다 추억이잖아 하는데요. 지인은 물론이고 모르는 사람들이 와서 하트 눌러주고 예쁘다 재미있다 또 보고 싶다 칭찬하니까 좋은가 봐요. 항상 신이 나 있어요. 엊그제는 제가 퇴근해서 막 현관에 들어서는데요. 역시나 제일 먼저 나와서 저를 반기는 콩이를 실컷 예뻐해주고 있는데 갑자기 에취 재채기가 나면서 맑은 콧물이 흐르는 겁니다. 제가 무심결에 아우 개털 알레르기인가 했더니 아내의 눈빛이 반짝이더니 자기야 자기야 어? 나 하고 싶은 거 있어 빨리 빨리 옷 갈아입고 나와 이러는 거예요. 실내복으로 갈아입고 왔더니 아내가 현관 앞에 작은 이불을 깔고는 여기 누워봐 하는 거예요. 누워있는 저를 끌어내는 영상을 찍을 거래요. 그걸 왜? 남편이 개털 알레르기가 있어서 끌려나가는 컨셉이라나요? 부제는 백천님의 유행어 버려하고요. 꽃가루 때문에 기침 한번 했다가 하마터면

아내 SNS에서 비운의 남편 역할로 데뷔할 뻔했습니다. 저 개털 알레르기 없거든요. 저도 콩이 사랑하고요. 자식 다 떠나고 허전한 집에 콩이가 오면서 아내는 매일 웃고 저는 매일 자유롭고 콩이는 매일 사랑받고 서로한테 이보다 더 완벽하게 좋은 일이 또 있을까 싶어요.

사연 쓰고 따블러 갑니다. 오늘 아주 재밌었습니다. 사연에 이어서 행복한 집안 분위기에 어울리는 사랑 노래 보내드렸어요. 팀 이름이 좀 길어요. 댄 해밀턴 그리고 조 프랭크 까를로 토미 레이놀즈 이 세 사람의 이름을 딴 해밀턴 조 프랭크 앤 레이놀즈의 Falling in Love였습니다. 미국 트리오입니다. 과거에는 실수로 사랑을 믿지 못했지만 다시 한 사람을 만나 새롭게 사랑에 빠졌다는 달콤한 러브송이었습니다. 윤환 씨 부인이 콩이한테 푹 빠졌군요. 콩이랑 다니고 싶어서 퇴직금으로 차까지 살 정도면 찐사랑인 거죠. 거기다 SNS 컨텐츠 기획자 역할까지 하고 있는 거고요. 요즘에 반려동물 SNS가 인기잖아요. 사람들 반응 좋으니까 뭐 거의 연예인 매니저가 된 느낌인 거죠. 그래서 그 비운의 남편 컨셉 영상은 지금 SNS에 올라갔을까요? 올렸으면 조회수가 꽤 나왔을 것 같은데요. 저는 안 키워봐서 모르겠는데 집에 반려동물이 들어왔을 때 그 특유의 에너지, 활기가 있다고 그래요. 집에 공기가 바뀐다잖아요. 아침엔 알람 없이도 아침이 시작되고요. 식구들 일정이나 계획이 거의 뭐 댕댕이 위주로 되고요. 얘기 주제도 거의 댕댕이 얘기로 통일이 되죠. 근데 쉬운 일이 아니죠. 이 서너 살짜리 아이를 10년 이상 20년 정도 키우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이 정성, 관심, 비용 만만치 않습니다. 귀여움만 보고 시작하면 이거 힘들죠. 염윤환 시댁은 근데 잘

해낼 것 같아요. 콩이가 가족을 잘 만났네요. 이름도 잘 지었어요. KBS 라디오 콩하고 이름이 같잖아요. 콩이하고 오래오래 행복하게 바라면서 우리 사연 주신 염윤환 씨한테 저희가 선물로 개껌을 드리고 싶은데 없어요. 그래서 치킨과 콜라 세트를 드리겠습니다. 콩이가 사람 말을 잘 알아듣는다고 했으니까 DJ 천이가 아주 반가워하더라고 전해주세요. 뭐라고 얘기했는지도 저한테 전해주시고요. 자, 여러분도 사연 쓰고 따블로 갑니다에 참여하세요. 저희 인백천의 백뮤직 홈페이지에 오시면 게시판 있습니다. 그곳에 사연을 남기시면 됩니다.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일부 코너입니다. 노래와 선물까지 따블로 얹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노래 세 곡 이어드릴 차례인데요. 아, 블론디의 Heart of Glass, 미국 밴드죠, 블론디. 겉으로는 단단해 보이지만 속은 깨지기 쉬운 마음을 Heart of Glass 이렇게 표현합니다. 당신을 잃을까 봐 두려워서 내 마음엔 평화가 없었어요. 한때 사랑했는데 그 사랑은 유리처럼 깨지기 쉬운 거였어요 라는 노래고요. 이어서 자메이카 출생 캐나다 가수예요. 클로드 베리가 노래하는 부기 우기 댄싱 슈즈라는 노래예요. 세계적인 디스코 디바죠. 주말밤 복잡한 생각이나 걱정을 잊고 클럽에서 신나게 춤추는 순간을 노래했습니다. 이어서 에드 쉬런의 Bad Habits, 7025님의 신청곡입니다. 영국의 싱어송라이터죠. 에드 슈런, 자그마한 통기타를 치는 사람인데 그 기타를 내려놓고 중독성 강한 멜로디와 비트로 무장했습니다. 술, 뭐 파티 혹은 만나서는 안 될 사람 같은 후회할 걸 알지만 멈출 수 없는 나쁜 습관을 노래합니다. 블론디의 Heart of Glass, 글로디아 베리의 부기우기 댄싱 슈즈, 에드 슈런, Bad Habits.

Ed Sheeran, Bad Habits, Gloria Berry의 Boogie Hoogie Dancing Shoes, Blondie의 Heart of Glass 세 곡 이어 듣고 왔네요. 이어서 계속 이어 듣죠. 추미옥 씨 신청곡은 Kenny G의 연주군요. Songbird. 색소폰 연주곡이죠. 뽀글뽀글 긴 머리가 트레이드마크죠. 소프라노 색소폰의 마법사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연주 앨범의 기록을 가지고 있죠. 우리 지친 귀를 감싸 안아주는 편안한 사운드죠. Songbird. 이어서 윤영희 씨가 FR 데이비드의 뮤직 청하셨어요. 튀니지 출생의 프랑스 가수죠. 제목 그대로 음악에 대한 감사와 애정을 듬뿍 담은 러브레터 같은 곡입니다. 음악은 내 마음과 영혼을 부드러움으로 꽉 채워지죠 라는 노래예요. 케니지의 연주로 Songbird, FR 데이비드의 뮤직 이어듣습니다.

0: 한달인 훈라면.
1: 주식 차트는 매일 열어보면서 퇴직연금은 왜 덮어두세요? 이젠 IRP도 KB국민은행으로 시작해보세요. 퇴직연금만 잘 바꿔도 퇴직 후가 바뀔 테니까. 퇴직연금은 역시 KB국민은행.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쇼리 실라!

0: 안녕하세요. 베스트 슬립 대표 서준원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 없이 월 3만원대의 베스트 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 슬립 렌탈 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 슬립.
1: 토요일 인백션의 백뮤직 이제 1부 마칠 시간 됐어요. 잠시 후 2부에서는 비빔밥 코너가 있습니다. 자, 1부 끝곡은 이타마라 크락스라고요. 브라질의 리우디자네이루 출신의 보사노바 재즈 보컬리스트죠. 1970년 프랑스 영화일 거예요. 남과 여의 주제곡 엉엄무 에윈느 펌무란 노래 한 남자와 한 여자라는 제목의 노래인데요.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남과 여 이렇게 번역이 돼 있죠. 이거를 보사노바 재즈 감성으로 새롭게 편곡해서 불렀습니다. 어렸을 때 이 영화를 봤는데 아, 이게 무슨 영화야 라는 느낌이었는데 나중에 커서 보니까 서로 자식이 있는 남녀가 배우자들하고 헤어지고 다시 만나서 사랑을 이제 하는 그런 얘기인데 막 헤매요. 근데 사랑이라는 게 원래 헤매는 거죠. 이 클로드 룰루슈 감독이 아주 명감독이죠. 장 루이트 황띠뇽하고요. 아누크 에미가 남녀 주인공이었는데 아주

관계를 잘했죠. 우연히 만난 남자와 여자가 서로의 상처, 외로움을 알아보고 조심스럽게 사랑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노래 끝으로 1부 마치고요.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만나죠. I'll be coming back.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오늘 도로 곳곳으로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지금 서울 시내 안쪽으로도 두 건의 사고가 있습니다. 먼저 강변북로 구리 방향 천호대교에서 구리시계 쪽입니다. 3차로 막고 사고를 처리하면서 잠실대교부터 여파받고요. 또 성산대교 남단에서 북단 쪽으로도 사고가 나면서 1차로 통행이 어렵습니다. 경부선 부산 쪽으로 남사일대 주춤하고 천안 호도유계소에서는 앞서 사고가 있었습니다. 조금 전 처리는 완료됐지만 아직 천안 나들목부터 13km 정도 지나기 어렵고요. 더 지나 남청주에서 주감휴게소까지도 제속도 못 내고 있습니다. 세종포천고속도로 포천방향 고덕터널 1차로에도 사고 있고요. 중부내륙고속도로 창원 쪽 진남터널 부근에서도 앞시간 사고가 났는데요. 지금 2차로와 갓길에 걸쳐 처리 중인데 여파로 문경세제 나들목 부근 2km 밀립니다. 57분 교통정보 박수정이었습니다.

0: 이번역은 종로 5가. 종로 5가 열차.
1: 할머니, 종로 5가예요.
2: 종로 5가?
1: 어이 참, 보령약국 가신다면서요.
2: 그래. 종로 5가 보령약국.
3: 보령약국은 종로 5가에 있습니다. 종로 5가 보령약국.
4: 아무리 생각해도 난 너를
5: 스치듯 지나가지 말고 잠깐 여기에 머물러주세요. 위트 있는 이야기와 아름다운 음악들로 당신을 기쁘게 해드립니다.

0: 스윗드라이프 이노진입니다.
1: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0: 오늘도 행복한 하루. KBS 해피 FM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1: 헤이 바비.
2: 예영.
1: 준비됐냐?
2: 됐죠.
1: 오케이 가자.
2: 오케이. 제가 먼저 할게요 형.

0: 리 그 전설의 영국 밴드 마릴리언의 노래였습니다. 이 제목 케일리가요. 리드 보컬로 있었던 멤버 피쉬의 전 여자친구 이름이랍니다. 스펠링이 약간 다른데 발음은 같네요. 케일리. 케일리 시청 광장에 피었던 벚꽃 기억나니? 내가 당신 마음을 아프게 한 거 맞지?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은데 너무 늦었을까라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놓쳐버린 사랑을 그리워하는 마음, 또 때를 놓친 사과가 담겨 있는 노래입니다. 당시 이 노래가 큰 사랑을 받으면서 영국에서는 그 아기 이름을 케일리라고 짓는 게 유행했다고 그래요. 네. 나 같으면 그렇게 안 지었을 텐데. 토요일 이후에 신청곡이 많이 나갑니다. 평일에 미처 배달하지 못한 노래들이죠. 다양한 신청곡을 비빔밥으로 배달하는 비빔밥 코너가 있습니다. 참여하시는 분들께 드리는 선물을 먼저 안내하죠. 급발진 잡는 진에대해서 한문철 블랙박스, 원영덕 의성 흑마늘 영농조합법인에서 흑마늘 진액, 레이트리 팜에서 천년의 기운을 한 포에 담은 발효진생고, 국내 최초 식혜명인 하늘청에서 명절에 좋은 하늘청 전통 감주 준비합니다. 모바일 쿠폰 선물이 많죠. 도넛, 치킨, 피자, 커피, 햄버거 세트, 편의점 상품권, 우유 식빵을 비롯한 선물이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잠시 광고 듣고 가죠.
1: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2: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차, 하루 5분 쉽게 쓱 닦고 차.
3: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차.
2: 메디힐 토너 패드.
4: 사장님, 요즘 기름값 때문에 힘드시죠?
5: 아우, 남는 게 없어요.
4: 그럼 새로 나온 스타리아 일렉트릭 어떠세요? 공간 넉넉하죠? 20분 만에 최대 80% 충전되죠. 한 번에 387km 주행까지.
5: 사장님의 계산이 달라집니다. 더 뉴 스타리아 일렉트릭 출시.
6: 요즘 카페 트렌드 알고 싶다면
7: 카페페 주문.
6: 카페 창업 예정이라면
7: 카페페 주문.
8: 달콤함이 비즈니스가 되는 곳, 2016 카페인 베이커리 페어. 6월 4일부터 7일까지 킨텍스에서 만나요. 동시개최 마이프차 창업 박람회.
9: 위제로 소화불량 제로제로
10: 위제로
9: 과식에도 제로제로
10: 위제로
9: 체했을 때도 제로제로
10: 위제로
9: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제로
10: 위제로
8: 소화불량 체험 과식엔 위제로
7: 일양.

산채 비빔밥 또는 뭐 새싹 비빔밥, 봄동 비빔밥. 이 비빔밥은요 이렇게 재료가 이름이 되는 경우가 많죠. 근데 특이하게 그릇이 정체성이 된 경우도 있어요. 양푼 비빔밥, 뭐 돌솥 비빔밥. 이 시간에는요 다른 것 빼고 음악만 가득 담았습니다. 그래서 비빔밥. 평일에 아쉽게도 큐시트에 오르지 못한 여러분들의 신청곡이 모이는 시간이죠. 맛있는 음악 비빔밥 한 상 받으세요. 첫 번째 노래는 이상성 씨 신청곡이에요. 현 영국 국왕이죠. 찰스 3세가 이 노래 좋아했다고 그래요. 1970년대에 사랑받은 미국 걸그룹이죠. The Three Degrees의 When Will I See You Again이에요. 실제로 1978년에 버킹엄 궁전에서 열린 그 찰스 왕세자 30번째 생일 파티에 The Three Degrees가 초대돼서 직접 이 노래를 불렀다고 그래요. 언제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이거는 시대를 초월한 질문이죠. 사랑하지만 헤어져야 하거나 혼자 짝사랑하는 사람의 간절함이 담긴 질문이죠. 언제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언제 우리의 심장이 다시 함께 뛸 수 있나요? 이 슬픈 질문을 아주 우아하고 아름다운 선율에 담은 거거든요. 이어지는 노래는 1980년대 후반 유로댄스의 전설이죠. 런던 보이스의 노래입니다. 런던 나이츠. 913호님이 청하셨네요. 독일에서 먼저 떴죠. 그 후에 영국에서도 유명해진 케이스인데요. 밤이면 파티가 열리고 뜨거운 열기가 피어오르는 곳 런던의 밤 분위기를 아주 신나는 유로디스코로 표현합니다. 텐션이 처음부터 끝까지 안 떨어지고 계속 이어져요. 쭉 즐기십시오. 이어서 박은희 씨, 퇴직하니까 매일매일이 휴일 같아서 좋아요. 이제야 하고 싶은 거 마음껏 하고 보고 싶은 사람도 언제든 만날 수 있어요. 이게 행복이죠. 백뮤직도 듣고요. 유로댄스 듀엣, 라부쉬의 Be My Lover 청하셨죠. 라부쉬는 불어예요. 마우스 영어로요. 입입니다. 팀 이름은 불어인데 독일 팀이에요. 근데 팀의 목소리라고 할 수 있는 원년 여성 보컬 멜라니 손튼이랑 래퍼. 래퍼는 미국 사람입니다. 각박게 지내온 사람한테 우리 사이 확실하게 하자. 내 애인이 되죠? 하면서 대답을 채촉합니다. 1990년대에 뭐 세계의 클럽가는 물론이고 우리나라에서도 뭐 길거리 스피커가 터져나갈 정도로 울려 퍼졌죠. 자, 세 곡 이어듣습니다. The Three Degrees, When Will I See You Again, London Boys, London Nights, La Bouche, Be My Lover.

좋으시면 언제든지 다시 신청하시라고 세 곡 가수와 제목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라부쉬의 Be My Lover, 런던 보이스 런던 나이츠, The Three Degrees의 When Will I See You Again 세 곡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음원 사이트 같은 곳에 뭐 좋아요 표시를 하거나 나름 모아놓은 플레이리스트가 있죠. 어떤 사람 플레이리스트를 보면 톤이 비슷한 노래만 있는 건 아니에요. 플레이리스트는요, 그 사람의 취향 저장소지만 가끔은 어? 이 곡을 왜? 이 노래 뭐야? 이런 생뚱맞은 노래가 끼어 있습니다. 밴드 음악들 틈에 아이돌 댄스곡이 툭 들어가 있다든지 뭐 세련된 요즘 음악들 틈에 90년대 만화 주제가 한 곡이 끼어 있다든지 그런 식으로요. 생뚱맞은 그 한두 곡은 이런 거죠. 음악 톤에 상관없이 특별한 추억이 담겨 있다든지 뭐 언젠가 이유 없이 꽂혔다든지 아니면 뭐 업무라든지 어떤 필요가 있어서 넣어놨다든지 뭐 그런 노래일 거예요. 자, 인백션의 백뮤직 이 시간의 플레이리스트는 여러분이 만들어주셨습니다. 받기만 하고 돌려드리지 못한 신청곡을 모아 모아서 비빔밥으로 전하고 있죠. 매주 토요일 2부 코너예요. 비빔밥입니다. 이번에는 김경희 씨가 애니 레녹스의 A White Shade of Pale를 청하셨어요. 원곡은 영국 밴드 프로콜 하름의 노래죠. 60년대 명곡인 이 노래를 유리트믹스 출신의 영국의 싱어송라이터 애니 레녹스가 1995년에 아주 몽환적인 느낌으로 재해석했습니다. 이 노래 가사가 난해하기로 유명하죠. 이 초현실주의 화가의 그림을 보는 것처럼 여러 이미지가 겹쳐있거든요. 그 난해함 자체가 특징이 된 거예요. 만일 가사가 기승전결이 딱 떨어지는 쉬운 사랑 노래였다 그러면 특유의 몽환적인 느낌이 없었겠죠. 이어서 9904님, 오늘은 저만 출근하는데 남편이 일찍 일어나서 다정하게 배웅해줬어요. 행복하네요 하면서 쿨앤더갱의 체리시 청하셨죠. 1970년대 아주 신나는 곡으로 이름을 날린 팀이죠. 쿨앤더갱. 그랬던 팀이 우리 빵빵 터지는 노래도 좋지만 이런 감성적인 음악도 잘해 하면서 내놓은 노래입니다. 실제로 처음 만들었을 때는 지금보다 훨씬 느린 템포였대요. 노래가 시작되면서 파도 소리랑 갈매기 소리가 나오는데요. 아주 그 소리가 편안하고 평화롭게 들리죠. 가족이나 아이들 또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순간들을 소중하게 생각하자 이런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어서 장호 씨가 제주에서 항상 잘 듣고 있어요. 10 years after의

I love to change the world를 청하셨죠? 근사한 기타 연주에 사회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속주 기타의 전설이죠. 엘빈 리가 몸담았던 영국 밴드입니다. 10 Years After의 노래예요. 가사가요. 시작부터 아 세상이 왜 이래 이런 분위기예요. 뭐 빈부격차, 환경오염, 전쟁, 정치 문제를 쭉 열거하면서 세상을 바꾸고 싶어 하지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이렇게 무력감을 얘기합니다. 근데 이 노래가 나온 지 50년이 지났는데 전쟁은 여전하고 경제 문제도 마찬가지죠. 아마 50년 뒤에도 누군가가 들으면서 어? 이거 지금 얘기 아니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세 곡을 쭉 이어 듣겠습니다.

토요일 인백션의 백뮤직 2부 코너입니다. 비빔밥 함께하고 있습니다. 10 years after의 I love to change the world, Cool and the Gang, Cherish, Annie Lennox의 A White Shade of Pale이었습니다. 이번에는 3137님이 저희 엄마께서 라디오에서 사연 듣고 싶다고 직접 미션을 주셔서 쑥스러움을 무릅쓰고 문자 보냅니다. 우리 엄마 이희숙 여사님, 평소에 잔소리해서 미안해. 그게 다 엄마 건강 챙기느라 그런 거 알지? 친구 같은 라디오처럼 나도 엄마 곁에서 더 좋은 딸이 될게 하면서 빌리 조엘의 Just the way you 청하셨죠. 아, 우리 애청자 이희숙 씨 딸이군요. 영원한 피아노맨 빌리 조엘이 유행에 맞춰서 옷을 입을 필요도 없고 머리색 바꿀 필요도 없어. 당신 있는 그대로가 좋아, 이렇게 노래합니다. 그냥 너니까 좋아 이런 건데 이게 의외로 현실에서 듣기 힘든 얘기죠. 콩깍지가 빨리 벗겨지잖아요. 다음 곡은 김성천 씨가 멜린다 카일라일의 Heaven is a place on earth 청하셨죠. 일단 제목부터 스케일이 남다르죠. Heaven도 나오고 지구 earth도 나옵니다. 천국이 어딜까요? 멜린다 카일라일이 답을 알려줘요. 사랑하는 사람하고 함께 있으면 그 순간이 곧 천국이다, 이렇게 노래합니다. 2324님이 에이바 맥스의 So Am I 청하셨어요. 에이바 맥스는 알바니아계 미국의 싱어송라이터인데요. 트레이드마크가 있어요. 머리를 반은 기르고 반은 짧게 자른 헤어스타일이 특이합니다. 당당한 자존감의 아이콘으로 통하죠. So Am I 이 가사가요. 넌 자신이 별나다고 느낀 적 있니? 남들하고 달라도 괜찮아. 나도 그렇거든. 너하고 같아. So am I. 그러니까 나도 너처럼 이상하니까 우리 같이 당당해지자,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세상 기준에 억지로 맞추지 말고 있는 그대로 살자, 이런 메시지입니다. 어떻게 보면 빌리 조엘 노래 Just the way you 하고 비슷하죠. 이 노래의 2020년대 버전이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우리나라 보이그룹 NCT 127이 피처링한 리믹스 버전도 나와 있는 노래입니다. 자, 세 곡 이어듣습니다. 빌리 조엘 Just the way you are, 벨린다 칼라일 Heaven is a place on earth, 에이바 맥스의 So am I.

0: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1: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 케어.
0: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2: 토요일 인백션의 백뮤직 마칠 시간이 됐네요. 내일 일요일도요. 여러분들 다시 만나주세요. 꼭이요. 낮 12시입니다. 오늘 끝곡은 독일 팝 댄스 프로젝트 Rocky M의 Fly With Me to Wonderland예요. 나와 함께 동화 같은 그곳, 판타지의 세계로 함께 떠나자 이런 노래입니다. Rocky M의 Fly With Me to Wonderland 들으면서 마칩니다. I'll be back.

교통정보입니다. 이 시각 고속도로 일부 정체 구간은 있지만 전반적인 흐름은 좋습니다. 우선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이산에서 판교 쪽으로 송파에서 서하남까지 5km 주춤하고요. 계양에서 송내까지는 6km 정체입니다. 중동 진입로 2차로에서는 사고나 처리하고 있어서 주의하셔야겠고요. 판교에서 이산 쪽은 소래터널에서 서운분기점까지 9km 어렵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은 달란에서 반포까지 10km 가다서다를 반복하고 있고요. 반대 부산 쪽은 천안 분기점에서 천안 호두휴게소까지 8km 정체입니다. 이후로 대전터널에서 비룡 분기점 사이로도 정체입니다. 57분 교통정보 김민혜였습니다.

0: 이본과 함께하면 나른한 오후가 행복해지실 거예요. 우리 같이 마법의 시간 속으로 레드 썬! 매일 오후 4시부터 6시 이본의 라라랜드.
1: KBS 라디오를 스마트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 스마트폰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KONG KBS 콩을 검색해서 다운받는다. 맨 아래 여기를 눌러 채팅에 참여하세요로 가서 사연도 신청곡도 마음껏 보낸다. 지금 내가 듣고 있는 라디오, DJ는 뭘 하고 있는지, 게스트는 누구인지 보고 싶다면 오른쪽 위 카메라 모양을 누르고 보이는 라디오로 즐긴다. 방금 들은 그 노래, 아까 들은 그 노래, 가수와 제목이 궁금하다면 오른쪽 아래 음표 버튼을 눌러서 실시간 선곡표를 확인한다. 전국 세계 어디서나 이것만 기억하세요. 공을 깐다.

반짝이 김세원님께서요. 응디 제 별명이 뭔지 아세요? 남산동 보안관입니다. 마당발이라고 친구가 별명을 만들어줬네요 하고 보내주셨는데요. 남산동 보안관. 남산동이 서울에도 있고 대구에도 있고 부산에도 있는데 어디 남산동을 말씀하시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내가 사는 고장을 지켜주신다는 의미 아닙니까? 멋지네요. 은비트 빛나는 트로트도 지켜주시면 안 될까요? 응디가 임명할게요. 김세원님 은비트 보안관 오늘부터 1위 꽝꽝꽝. 서로 지키고 지켜주다 보면 천년만년 함께 할 수 있겠죠? 응간의 빛나는 트로트 지금 시작합니다.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오늘 첫 곡으로 양지원의 지켜봐 주세요 듣고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빛나는 트로트의 DJ 우리 반짝이들의 응디 가수 은가은입니다. 오늘도 2시간 동안 빛나는 트로트와 함께해 주세요. 애플리케이션 콩으로 들어와 주시거나 수도권 주파수 106.1MHz에요. 고정해 주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오프닝에서 남산동을 지키고 있는

보안관이라고 김세훈님께서 보내주셨는데 부산 남산동은 완전 잘 알아요. 서울에도 남산동 잘 알고 대구에도 있대요. 어디 남산동을 말씀하시는 걸까? 아무튼 서로서로 우리 지켜줍시다. 이상성님께서요. 은가은 씨 우리 한번 만난 적 있죠? 경남 양산에서 행사 마치고 차 타고 가다가 정문에서 잠깐 멈췄을 때 제가 은가은 씨 빛나는 트로트 잘 듣고 있습니다 라고 했더니 가은 씨가 고맙습니다 라고 대답했었죠. 잠시 스쳤지만 좋은 추억이 됐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인연 꽉 지킨 채 함께 합시다 라고 해주셨어요. 아 이렇게 또 듣고 또 계셨고요. 그리고 사연까지 보내주셨네요. 그러니까 이게 행사가 끝나고 얘기할 시간이 있으면 길게 얘기하고 아유 반가워요 하면서 말이라도 한마디 더 할 텐데 이게 차 타고 그냥 빨리빨리 이렇게 나가다 보면 사람이 너무 많으면 이렇게 멈췄을 때 잠깐 대화할 수 있거든요. 거의 뭐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그냥 이렇게 스치면서 지나가면서 말하는데 그 사이에 또 이런 대화를 했었구나. 아 반갑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면요 그때 인사했던 반짝이에요 라고 또 얘기해 주세요. 말 한마디라도 더하게. 이소영님께서 안녕하세요 응디 은비트 애청자입니다. 주말이지만 오늘도 일하면서 함께 할게요. 가끔 참견하러도 오고요. 괜찮죠? 그럼요. 참견 많이 많이 해주세요. 이것도 참견도 관심 있어야 참견하는 거지. 관심 없으면 뭐 그래. 알았어 혀. 이러고 관심도 없죠. 자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주말 방송 안내해드립니다. 토요일 1부는요. 누군가에게 전하고 싶은 말을 노래로 대신 표현하는 시간 노래 선물이 도착했습니다. 함께 할 거고요. 그리고 2부는요. 빛나는 트로트에서 엄선한 신곡 트로트와 명곡 트로트를 차례대로 들어보는 시간이에요. 빛나는 신곡 명곡 트로트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제분들 주말에 어디서 누구와 함께 빛나는 트로트 듣고 계신지 참여 사연과 신청곡도 보내주세요. 문자 보내실 곳 샵 1061 우물정 1061이고요.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이용료가 듭니다. 애플리케이션 콩은 무료예요. 저 잠깐 광고 듣고 올게요. 쇼리 실라!

0: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1: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0: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0: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파오라레
1: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2: 노래 선물이 도착했습니다.

하트 1부 노래 선물이 도착했습니다. 이 시간은요, 누군가에게 하고 싶은 말을 노래로 대신 전하는 시간이에요. 서로에게 하고 싶은 말, 들려주고 싶은 노래가 있으신 분들은 은가은의 빛나는 트로트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참여 코너란에 마련된 노래 선물이 도착했습니다 게시판에 사연과 함께 신청곡 4곡 이상 남겨주세요. 이 시간에 사연 소개되신 분께는요, 선물로 불멍 가습기 보내드립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사연 만나볼게요. 이소영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이에요.

응디, 요즘 저는 소확효를 실천 중입니다. 소확효가 뭐냐고요? 소소하지만 확실한 효도의 줄임말이에요. 저는 말수도 없고 무뚝뚝한 딸이라서 그동안 부모님이 참 재미없고 서운하셨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조금씩이라도 달라지려고요. 아무리 바빠도 부모님의 전화는 기다렸다는 듯 반갑게 받고 다정하게 대꾸하고 맞장구도 쳐드리려고 노력 중입니다. 한 달에 두 번 정도는 부모님 모시고 강릉으로, 양평으로, 서울의 북촌으로 나들이도 갑니다. 처음에는 요즘 기름값도 비싼데 쓸데없이 뭐하러 돌아다녀? 라고 하셨던 아버지도 막상 가면 너무 좋아하세요. 그렇게 좋아하시는 부모님을 보고 있노라면 효도도 별거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용돈 챙겨드리는 것도 물론 좋지만 자주 목소리 들려드리고 얼굴 보여드리고 시간을 함께 보내는 게 최고의 효도 같아요. 아참, 부모님의 애창곡을 라디오에 신청해서 들려드리는 것도 소학효 맞겠죠? 응디를 통해서 부탁합니다. 우리 부모님께서 좋아하시는 노래 들려주시겠어요? 소소하지만 확실한 효도의 줄임말. 아주 아주 좋은 말이네요. 소확행이라고 우리가 많이 쓰죠.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뭐 그래서 집에 들어가서 간단하게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먹는다거나 집 앞에 산책을 한다거나 이런 소소한 행복을 가지고 있었지만 여기다가 효도만 붙이니까 소확효로 되네요. 너무 좋은 말이네요. 진짜 다들 아유 기름값도 비싸고 아유 밥값도 비싸고 뭐더러 그래 이렇게 말은 해도 분명 좋아하고 그 시간을 또 기다리고 계실 겁니다. 자, 애청곡까지 이렇게 들으시면 완벽하겠는데요. 소영님께서 신청하신 노래 선물 지금 바로 띄워드립니다. 조용필의 바운스, 김수희의 남행열차, 장윤정의 옆집 누나, 그리고 이어서요 임영웅의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까지 띄워드릴게요.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함께하고 계시고요. 좀 전에 듣고 오신 노래는 조용필의 바운스, 김수희의 남행열차, 장윤정의 옆집 누나, 그리고 임영웅의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였습니다. 계속해서 노래 선물이 도착했습니다. 앞으로 도착한 사연 만나볼게요. 김나현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이에요.

우리 친언니의 별명이 뭔지 아세요? 바로 이거예요. 말랭이 여사. 최근에 언니가 건조기를 샀는데 하루가 멀다 하고 집에 있는 온갖 재료를 말리기 때문이에요. 고구마, 바나나, 사과 등을 건조시켜서 시어머님께 보내기도 하고요. 저에게도 보내줍니다. 일할 때 간식으로 챙겨 먹으라고 말이죠. 아주 오래전 아버지의 사업이 힘들 때, 그래서 우리 가족 모두가 어려웠을 때 언니가 아르바이트를 해서 저에게 필요한 용돈을 주었죠. 어묵 공장에서 일하던 언니 옷에서는 온종일 어묵 냄새가 났는데요. 제가 언니 옷에서 냄새나 하고 말할 때도 언니는 묵묵히 저의 짜증을 받아주었죠. 당연히 그래야 하는 것처럼 언니는 힘든 생활을 인내했어요. 세월이 많이 흐른 지금도 언니는 제 생일 때마다 현금 5만 원을 건네면서 말합니다. 아이들이랑 신랑 주지 말고 너 혼자 맛있는 거 사 먹어, 알았지? 하고 말이죠. 그러다 보니 저의 통화 목록 1순위는요, 바로 우리 언니입니다. 틈만 나면 전화해서 마음을 털어놓죠. 이 시간을 통해서 한 번도 표현한 적 없던 진심을 이제야 전합니다. 언니, 언니가 있어서 나는 정말 행복해. 그리고 든든해. 우리 평생 사이좋게 지내자. 사랑해, 말랭이 여사님. 이 시간을 통해서 언니와 함께 듣고 싶은 노래 신청합니다. 예쁘게 포장해서 우리 언니한테 전달해 주시겠어요? 언니에게 예쁘게 포장해서 전달해 달라고 해주셨는데, 제가 예쁘게 포장하지 않아도 이미 너무너무 예쁜 사연이에요. 아유, 언니가 이렇게 또 엄마 대신, 아빠 대신, 친구 대신 이런 역할들을 또 해주신 것 같아요. 이런 언니가 있어서 얼마나 든든하고, 그쵸? 힘이 됐을까. 하, 지금도 코 묻은 동생 같나 봐. 너 혼자 맛있는 거 사 먹어, 이렇게 하면서 용돈 주는 거 보니까요. 아유, 이런 언니가 있어서 참 부럽네요. 나연님께서 신청하신 노래 선물 지금 바로 들어볼게요. 윙크의 천생연분, 주병선의 당신이 최고야, 그리고 금잔디의 일편단심.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함께하고 계시고요. 윙크의 청색연분, 주병선의 당신이 최고야, 그리고 금잔디의 일편단심 듣고 왔습니다. 노래 선물이 도착했습니다. 계속해서요, 김현숙님의 사연 만나볼게요.

은디, 우리 부부는 주 5일 근무를 하고 주말에는 함께 취미생활을 합니다. 남편은 걷는 걸 좋아하고 등산을 좋아해요. 그와 반대로 저는 자전거 타는 거랑 느릿느릿 산책하는 걸 좋아하죠. 며칠 전에는 오랜만에 인천 대공원으로 자전거 라이딩을 하기로 하고 이것저것 간식을 챙기고 원두커피도 내려서 보온병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부는 자전거를 타기 시작했죠. 한참을 달려서 50분 만에 도착한 공원에서 남편이랑 돗자리 펼쳐놓고 커피 한 잔을 마셨습니다. 점심으로 컵라면도 먹었죠. 잠시 쉬는 시간을 가지면서 음악도 들었습니다. 그 시간이 어찌나 행복하던지 그동안의 피로와 스트레스가 한 방에 날아갔습니다. 응디, 올 10월이 되면 남편은 할아버지가 되고 저는 할머니가 돼요. 언제 이렇게 시간이 흘렀나 싶지만 곧 태어날 손주가 빨리 보고 싶습니다. 그때를 기다리면서 노래 선물 신청합니다. 예비 할아버지, 할머니를 위해서 노래 들려주시겠어요? 예비 할아버지, 할머니 축하드립니다. 10월이 되면은 예쁜 손주가 태어나는군요. 아유, 얼마나 이쁠까. 이제 육아 다 했다고 생각하고 이제 뭐 각자 갈 길 살아라 하면서 우리 부부 취미생활 하면서 즐기자 했더니 이제 또 손주가 태어났죠. 이제 당분간은 또 손주 보는 재미에 취미생활을 할 수 있으려나 모르겠지만 아 이렇게 하루 부부랑 같이 가가지고는 자전거도 타고 커피도 내려먹고 이런 시간 너무 행복해 보이네요. 언제 이런 여유를 부려볼까. 이렇게 시간 있을 때 하는 게 좋죠. 손주 태어나면요. 손주 자랑도 좀 해주시고요. 노래 띄워드리겠습니다. 연숙님께서 신청하신 노래 선물. 신동곤의 사랑의 금메달, 주현미의 정말 좋았네, 그리고 박현우의 웃자.

0: 실천하는 메디카 코리아가 대한민국의 행복을 응원합니다. 메디카 코리아.
1: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2: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1: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0: 주식 차트는 매일 열어보면서 퇴직연금은 왜 덮어두세요? 이젠 IRP도 KB국민은행으로 시작해보세요. 퇴직연금만 잘 바꿔도 퇴직 후가 바뀔 테니까. 퇴직연금은 역시 KB국민은행.
1: 원금 손실 유의 투자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2: 모던 한방 토털 브랜드 김소영 해밀레. 건강, 미용, 생활을 위한 허브 테라피. 코리안 테라피 김소영 해밀레.
3: 빛나는 트로트에서 드리는 선물 소개합니다. 네이트리팜에서 천년의 기운을 한 포에 담은 발효 진생고, 청소 이사 전문 영국 그린에서 필터 샤워기, 대한민국 대표 맛간장 홍해식품에서 홍일 홍게 맛장 소스, 에브리바디 엑센코리아에서 불멍 가습기, 바찌 화장품에서 어성초 샴푸와 선크림을 드립니다.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이 시각 고속도로는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일산에서 판교 쪽으로 송파에서 서하남까지 4km 주춤하고요. 상일에서 강일 또 자유로에서 김포까지도 각각 짧게 주춤합니다. 계양에서 송내까지는 6km 정체, 또 판교에서 일산 쪽은 소래터널에서 서운 분기점까지 8km 어렵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은 기흥에서 수원 사이로도 주춤하고요. 달래내에서 반포까지 9km 정체입니다. 이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은 서평택 분기점에서 발안까지 6km가량 밀리고 있고요. 이후로 매송에서 용담터널 또 일직 분기점에서 금천까지도 각각 정체입니다. 57분 교통정보 김민혜였습니다.

0: 저녁은 종로 5가. 종로 5가 열차.
1: 할머니, 종로 5가예요.
2: 종로 5가?
1: 아이 참, 보령약국 가신다면서요.
2: 그래. 종로 5가 보령약국.
3: 보령약국은 종로 5가에 있습니다. 종로 5가 보령약국.
4: 오랫동안 기다려온 자리, 공원을 품고 워터프런트를 마주하는 곳. 그 모든 가치를 더샵의 이름으로. 기다려온 G5, 성도를 완성하다. 더샵 성도 그란테르. 5월 오픈 예정 1600-0255 포스코 ENC.

느리더라도 꾸준히 매일을 살아가는 모두에게 보내는 응원. 그 하루가 더 빛날 수 있도록 음악에 함께하겠습니다. 매일 저녁 8시 이상호의 드림팝.

0: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2부 첫 곡으로 들으신 노래는요. 길려원의 꽃바람이었습니다. 잠깐 광고 듣고 와서요. 반짝이분들 사연 만나볼게요.
1: 안녕하세요. 베스트슬립 대표 서준호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 없이 월 3만원대의 베스트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0: 비결 좋다.
1: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2: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3: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착.
2: 메디힐 토너 패드.
4: 가계 동향조사 나왔습니다. 가계 동향조사는 가계의 소득과 지출을 파악하기 위한 국가 통계입니다.
5: 우리 집의 소득과 지출 내역을 모두 적어야 된다고요?
4: 네, 맞습니다. 정확하게 작성해주신 가계부가 경제와 복지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국가 데이터처.
6: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토요일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반짝이 분들 사연 만나볼게요. 7821님께서요. 안녕하세요 응디. 이맘때면 남들은 주말마다 이곳저곳으로 놀러가기 바쁘다던데 저는 일하느라 갈 수가 없습니다. 날씨가 좋은 날이면 산에 가서 고사리를 꺾어야 되거든요. 어쩔 수 없는 농부의 삶이죠. 힘들고 놀러가고 싶지만 응디의 빛나는 트로트 들으면서 힘내고 있습니다. 화이팅 부탁드려요. 화이팅 화이팅. 아, 이맘때면은 날씨 좋아가지고 다들 꽃놀이 가고 꽃 구경 가고 여행 가고 막 그러는데 딱 이맘때가 고사리 꺾어야 되는 시기군요. 에, 어쩔 수 없죠 뭐. 고사리를 택하셨으니. 그래도 고사리 수확 탁 하고 나면은 또 뿌듯한 마음 들지 않나요? 안 먹어도 배부른 것 같고 그런 느낌 들

것 같은데. 고생하신 만큼 다 일 끝내고 나서 어디 가까운 데라도 다녀오세요. 나 자신에게 수고했다 하면서. 0806님께서 응디 집에서 대청소하다가 2002년 월드컵 때 결혼 전 남편이랑 광화문에서 붉은 악마 분장하고 응원하면서 찍은 사진을 발견했어요. 연애할 때 사진을 보니까 괜히 기분이 좋아지네요 라고 해주셨어요. 아 2002년 월드컵 얼마 전이에요? 몇 년 전이지? 광화문에서 그 사람 많을 때 광화문에 사람 진짜 넘쳐났잖아요. 거기에 와 붉은 악마 옷 입고 가가지고 사진도 찍고 그때 저는 중학생 2학년 2학년이었는데 김해에 저기 대학교에서 거기 앞에 캠퍼스에서 엄청 크게 중계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저도 거기 보러 갔거든요. 너무 재밌더라고. 근데 어른이었으면 얼마나 더 재밌었을까. 저는 이제 빨리 보고 빨리 들어가야 되니까 부모님 손잡고 이렇게 갔었는데 아 너무너무 좋았죠. 그때 당시에 그 열광적인 응원들 진짜 하나같이 입을 맞춘 것 같이 어떻게 그렇게 입 맞춰가지고 노래를 탁탁 부르고 응원을 탁탁 하고 다같이 즐거워하고 손잡고 그냥 모르는 사람 손잡고 막 소리 지르고 막 그랬었잖아요. 옛날 사진 보면 괜히 기분 좋아지죠. 자 이쯤에서 노래 띄워드립니다. 노래 세 곡 이어서 들려드리고요. 빛나는 신곡 명곡 트로트로 돌아올게요. 노래는 지영일의 열렬아 참깨, 강훈의 오늘 밤, 그리고 정다한의 가지도 못하면서

빛나는 트로트에서 엄선한 트로트 신곡을 들어보는 시간. 신곡이 명곡이 되는 그날까지 빛나는 트로트에서 팍팍 밀어드려요. 빛나는 신곡 트로트. 오늘 빛나는 신곡 트로트에서 소개해드릴 곡은요, 엄지의 와라 가라인데요. 엄지 씨는 비타라는 듀엣팀의 멤버로 활동을 하다가 이제는 자신만의 음악길을 걷고 싶어서 솔로 활동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첫 솔로곡이요, 바로 오늘 들려드릴 와라 가라인데요. 굉장히 신나는 리듬의 곡이에요. 일단 가사를 먼저 봐야겠죠? 밤새 고민 안 해. 어떤 남자든지 상관 안 해. 내 맘대로 다 할 거야. 어차피 다 똑같아. 와라 가라 다 와라. 맘대로 가라. 쿨해 쿨해. 나는 쿨해. 진짜 쿨해. 나는 쿨해. 아무렇지 않아. 나는 정말 쿨해. 이런 가사가 담겨져 있는데요. 왠지 한 번 더 생각해보게 되는 가사네요. 진짜 쿨한 거 맞아요? 너무 쿨하다고 하니까 안 쿨한 것 같아. 노희경 작가님의 드라마 중에 이런 대사가 있거든요. 진짜 쿨한 게 뭐냐면 내가 쿨할 수 없다는 걸 아는 게 진짜 쿨한 거야. 크. 사랑했다가 이별을 하는데 어떻게 쿨할 수가 있나요? 그냥 쿨한 척 하는 거죠. 왠지 이 노래에도 그런 반어법이 숨겨져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반절분들께서 노래 들어보시면 반어법인지 아닌지 느낌이 확실하게 올 것 같습니다. 엄지의 와라가라 잠시 후에 들려드릴게요. 이어서 소개해드릴 신곡 트롯은 욜로의 오빠야인데요. 욜로는 2022년에 데뷔한 국내 최초 시니어 걸그룹입니다. 멤버들의 평균 연령이요, 50세가 넘는다고 해요. 사실 나이를 굳이 공개할 이유가 없어요. 뭐 노래를 사랑하고 멋지게 활동하는 그룹이라는 소개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욜로라는 이름은 You Only Live Once의 줄임말인데요. 인생은 오직 한 번뿐이라는 뜻이에요. 젊었을 때는 참아야 할 일이 많잖아요. 근데 나이 들면서 나 더 이상은 참고만 살 수 없다. 인생은 오직 한 번뿐이니까 누릴 건 누리자라는 생각으로 그룹명을 짓게 됐다고 합니다. 오늘 들려드릴 욜로의 신곡 오빠야. 어떤 노래인지 한번 가사 볼까요? 처음 보는 순간에 난 빠져버렸어.

아차 하는 순간에 난 홀려버렸어. 내 가슴에 파고든 그 사람 때문에 나는 그대를 잡고 싶었어. 오빠야 한 번만 안아주세요. 사랑해 한마디만 말해주세요. 그때는 내가 당신 여자 될게요. 그대는 나만의 오빠야. 귀엽네요. 신나는 리듬이 춤을 부르는 노래 욜로의 오빠야는요. 앞서 소개해드린 엄지의 와라가라에 이어서 두 번째 곡으로 들려드리고 저는 빛나는 명곡 트로트로 돌아올게요.

빛나는 명곡 트로트에서 엄선한 트로트 명곡을 들어보는 시간. 이제는 전설이 된 완전 찐찐찐 명곡 트로트와 함께합니다. 빛나는 명곡 트로트. 전 국민이 사랑하는 애창 트로트도 감상하고 숨겨진 명곡도 발굴하는 시간. 빛나는 명곡 트로트에서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곡은요. 김현숙의 초연인데요. 김현숙 선배님은 1977년 KBS 전국노래자랑에 출연해서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그 일이 계기가 돼서요. 1982년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하는 님이시여를 발표하면서 가요계 활동을 시작하게 돼요. 다른 가수들이 흉내낼 수 없는 독특한 음색과 창법으로 대중의 사랑을 한 몸에 받는데요. 대표곡으로는 그날, 그리고 숨어 우는 바람소리, 그리고 오늘 들려드릴 초연 등이 있습니다. 초연은 어떤 노래인지 가사 한번 볼게요. 먼 산 부엉이 밤새워 울어대고 암내 물소리 가슴을 적실 때 나는 사랑이 무언 줄 알았네. 그러나 당신은 나를 두고 어딜 갔나. 아, 그대를 기다리네. 돌아와요. 내게 돌아와요. 기다리는 내 사랑. 크, 이런 애절한 가사가 담겨져 있어요. 김현숙 선배님의 여린 듯 강한 창법이 인상적인 노래 초연은요. 잠시 후에 들려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들려드릴 명곡 트로트는 홍자의 눈물의 술잔인데요. 제가 참 좋아하는 가수예요. 제가 진짜 좋아하는 목소리고요. 홍자 씨의 노래. 이 곡은요. 2021년에 발표된 앨범에 수록되어 있어요. 이별 후에 시린 마음을 술로 달래보지만 쉽게 괜찮아지지 않고 오히려 더 가슴이 미어지는 듯한 감정을 표현한 곡인데요. 홍자 씨의 애절한 목소리와 찰떡같이 어울리는 곡이에요. 자신의 목소리만으로 한 편의 드라마를 완성하는 가수거든요. 홍자 씨의 짙은 감정이 돋보이는 노래 눈물의 술잔, 앞서 소개해드린 김현숙의 초연에 이어서 두 번째 곡으로 들려드리면서요. 빛나는 명곡 트로트는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토요일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김현숙의 초연 그리고 홍자의 눈물의 술잔 듣고 왔어요. 1156님께서요. 농막에서 점심으로 삼겹살 먹고 두릅, 방풍나물, 부추 등 신선한 재료 공수했더니 마음이 뿌듯하니 좋아요. 스트레스가 확 날아가는 기분입니다. 아 좋네요 좋네요. 점심으로 삼겹살 너무 좋죠. 이 또 농막에서 먹는 이 삼겹살 맛이 먹어본 적은 없지만 무슨 맛인지 알 것 같아요. 와 너무너무 꿀맛일 것 같은. 아 두릅 진짜 요즘 두릅 얘기 너무 많이 하시는데 두릅에 초장 너무 찍어 먹고 싶다. 6799님께서 아니지 6977님께서 오전에 남편하고 전통시장 가서 장도 보고 칼제비 한 그릇씩 타고 간식으로 호떡까지 먹고 왔어요. 크게 살 것이 없어도 이것저것 다니면서 북적북적한 모습들 보는 것만으로도 작은 행복 느끼게 됩니다. 너무 좋죠. 시장 나들이. 예, 저도 잘해요. 저희 집에서 시장이 큰 길만 이게 골목에서 나와가지고 큰 길만 딱 걷는 바로 시장이거든요. 진짜 걸어서 한 10분. 예. 그래 놓으니까 그냥 뭐 산책할 겸 그냥 걷다 올까 이렇게 하면은 시장 잘 갔다 오거든요. 그래가지고 간 김에 식혜 한 잔씩 사 먹고 뭐 살 거 없어도 그냥 이런 거 파네 이런 거 나왔네 뭐 봄나물 이제 시작됐네 뭐 이러면서 구경하고 그러고 와요. 너무 재밌지. 또 시장 가면은 칼제비 먹어야죠. 칼국수 수제비. 아 수제비 안 먹은 지 너무 오래됐는데 그 갓 담근 김치에다가 먹으면 너무 맛있잖아요. 아 좋습니다. 자 노래 띄워드릴게요. 노래 세 곡 듣고 올게요. 이상번의 꽃나비 사랑, 오승근의 장미꽃 한송이, 그리고 정정아의 꽃비 여인.

0: 이번역은 종로 5가. 종로 5가 열차.
1: 할머니, 종로 5가예요.
2: 종로 5가?
1: 어이 참, 보령약국 가신다면서요.
2: 그래. 종로 5가 보령약국.
3: 보령약국은 종로 5가에 있습니다. 종로 5가 보령약국.

0: 그러나 히든 태그에 걸립니다. 아, 짝퉁 태그 아웃!
1: 기업은 정품 보호, 소비자는 안심 구매. 제품의 히든 태그 라벨을 스캔하는 정품 인증 스마트 앱.
0: 히든 태그. 이러니 천 개 넘는 기업이 도입했지.
1: 정품만 파는 히든 태그 스토어도 있네.
2: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에요. 오늘 끝곡으로 장민호의 으라차차차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립니다. 반짝이들 오늘도 은빛나게.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이 시각 고속도로는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서평택 분기점에서 팔탄 분기점까지 16km가량 밀리고 있고요. 이후로 매송휴게소에서 용담터널 또 광명역에서 금천 사이로도 각각 정체입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은 둔대 분기점에서 부곡까지 6km 주춤하고요. 이 반대 인천 쪽도 동수원에서 북수원까지 6km 정체입니다. 광교터널 부근 1차로에서는 승용차 사고나 처리하고 있어서 주의가 필요하겠고요. 이 부곡에서 반월 터널까지는 7km 어렵습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은 회동 분기점 부근 3차로에서 고장난 대형 화물차를 처리하고 있고요. 광주 대구고속도로 대구 쪽 고령 부근 2차로에서는 승용차 사고나 처리 중입니다. 57분 교통정보 김민혜였습니다.

0: 것처럼
1: 그리운 옛 시절 추억의 노래들과 굵은 땀방울 닦아내며 나누는 인생 이야기까지 여러분의 진심 어린 모든 사연들을 사랑합니다. 매일 아침 9시 주현미의 러브레터.

0: 다음 전화 여보세요.
1: 에이핑크 노노노.
0: 바 한번 불러보세요. 시작.
1: 혼자가 아니야 노노노.
2: 정답이에요.
0: 정답입니다. 1번부터 74번까지 중에서 3개 고르세요.
2: 10번.
0: 피자 쿠폰. 다음이요.
1: 좋죠.
0: 죄송한데 조초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그쪽이 DJ 같잖아요.
1: 17번.
2: 17번.
0: 홍삼 세트.
2: 홍삼.
1: 아이고 좋네요.
0: 하지 말라니까 그거.
1: 아 죄송합니다. 64번.
3: 64. 오.
0: 뭐야? 압박 스타킹. 오. 70까지 선물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매일 오전 11시 박명수의 라디오쇼.
4: 사랑하기 때문에 KBS.
5: 잠시 후 4시에는 이본의 라라랜드를 보내드립니다.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시간이 늘어나더니 오늘 기준으로 낮의 길이가 14시간이 됐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 하루를 더 길게 쓰게 됐다는 뜻이기도 하겠죠. 5월은 추운 겨울과 비교했을 때 약 2시간 정도 오후가 늘어난 셈이라고 합니다. 몸이 그 리듬에 맞게 알아서 변화하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에게 오후 4시는 뭐하기 좋은 시간일까요? 여기는 이번에 라라랜드.

이번에 라라랜드 오늘 첫 곡은 아이유의 좋은 날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낮이 좋으세요? 밤이 좋으세요? 해가 확실히 길어졌다는 걸 몸으로 느끼고 계십니까? 하루를 일찍 시작하는 분들은 집으로 해가 드는 시간이 빨라진 걸 분명히 아실 텐데요. 오늘 서울 기준 일출 시간은 오전 5시 29분. 일몰 시간은 저녁 7시 29분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일몰 시간이 늦어졌습니다.

0: 그렇습니다. 오늘 낮의 길이가 14시간을 찍었고요. 내일부터는 점점 더 길어질 거라 합니다. 그렇게 계절이 한여름을 향해 달려가는 거겠죠. 오후 4시를 막 넘은 이 시간 여러분은 뭐하고 계실지 또 궁금해졌습니다. 사연 많이 많이 보내주시고요. 음악이 좋은 방송 KBS 2라디오 오후 4시부터 6시 마법 같은 시간 이번에 라라랜드가 여러분들과 함께합니다. 토요일 1부는요. 여러분이 보내주신 플레이리스트를 같이 듣는 시간이에요. 청플리 준비되어 있고 2부로 건너가면 추억의 차트 여행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와 나누고 싶은 얘기 듣고 싶은 노래 있으시면 이쪽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어플콩 KBS 플러스 공짜입니다. 여기는 라라랜드 저는 콩대 2번입니다.
1: 사장님 요즘 기름값 때문에 힘드시죠?
2: 아우 남는 게 없어요.
1: 그럼 새로 나온 스타리아 일렉트릭 어떠세요? 공간 넉넉하죠? 20분 만에 최대 80% 충전되죠? 한 번에 387km 주행까지.
3: 사장님의 계산이 달라집니다. 더 뉴 스타리아 일렉트릭 출시.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2: 세수하고 한 장 쓱닦고착, 간편하게 한 장 쓱닦고착, 하루 5분 쉽게 쓱닦고착.
3: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닦고착.
2: 메디힐 토너 패드.
4: 못 받은 건 받기 힘드시죠?
5: 답답하고 힘든 채권 회수, SM 신용정보라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채권 추심에서 신용조사까지 SM 신용정보가 고객을 위해 애쓰겠습니다.
4: SM 신용정보 1600-9300, 1600-9300.
1: 요즘 카페 트렌드 알고 싶다면
2: 카페페 주문.
1: 카페 창업 예정이라면
2: 카페페 주문.
3: 달콤함이 비즈니스가 되는 곳, 2016 카페인 베이커리 페어. 6월 4일부터 7일까지 킨텍스에서 만나요. 동시개최 마이프차 창업 박람회.
6: GTX-A가 곧 출발합니다. 우미린으로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5: 예정된 GTX-A로 서울은 빠르게, 예정된 초교는 단지 앞에.
7: 퍼스트 창릉 신도시, 패스트 GTX-A, 퍼펙트 우미린.
5: 고향 창릉 우미린 그래니티, 5월 14일 오픈. 031-632-5488 우미건설 컨소시엄.
8: 오후의 마법 같은 시간, 이번에 라라랜드 여러분들의 사연을 제가 양손에 들고 있습니다. 한지영님, 콩님, 혼자 집에서 라라랜드 듣고 있습니다. 신랑이랑 대학생 쌍둥이들 다 외출하고요. 아무도 없거든요. 어우, 좋으시겠습니다. 이 평화, 이 여유 너무 좋아요. 저녁에 만두 굽고 비빔면 해먹을 겁니다. 어우, 아주 저녁 메뉴도 상큼하고 좋네요. 침고이네요. 그리고 공하나 사만아님이 주셨습니다. 5월 5일 어린이날요. 엄마한테 용돈 봉투를 받았습니다. 콩디. 저 어릴 때 집안 사정이 안 좋아서 인형 하나 못 받고 컸거든요. 저 결혼하고 애 낳고 손주 어린이날이라고 장난감 사주시다가 우리 엄마 그때가 생각나서 울컥하셨대요. 엄마가 좋았던 날, 행복했던 날만 기억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야, 다 커서 애도 낳고 결혼하고 애도 낳고 잘 살고 있는데 어머니한테, 엄마한테 용돈 봉투를 받은 거예요. 어린이가 된 듯한 그런 느낌이었겠습니다. 공하나 삼하나님이 보내준 사연이었습니다. 그리고 김지영님, 차 끌고 손세차 왔습니다. 콩디. 차 이름은 라떼입니다. 라떼. 신랑이랑 저는 김라떼라고 불러요. 제 적금 털어서 산 차라 제 성을 붙였습니다. 세차를 싹 끝내고 신랑이랑 즉석 떡볶이. 개운한데 아주 매콤한 걸로 보상을 하시려나 봅니다. 신랑이랑 즉석 떡볶이 먹으러 갑니다. 이 자기 물건에 이름을 붙여주는 사람들 꼭 있어요. 저희 연기자 선후배 중에서도 항상 그렇게 이름을 붙여서 불러주는 그런

분이 계신데 저도 초록색 그 차를 탈 때는 슈렉이라고 이름을 지어줬어요. 그리고 타이탄, 제트, 이 속도감 있는 그런 이미지를 저도 붙여서 부르곤 하는데 이름을 붙여주면 소중하게 느껴지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그렇다고 합니다. 우리 김지영님도 라떼, 김라떼 늘 타고 다니시면서 안전운전하시고 행복하시고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차를 그냥 물건이 아니라 함께하는 존재라고 느끼는 거죠. 더 아끼게 되고. 그리고 한 분만 더 해드릴게요. 이경희님 남편 정년퇴직 기념으로 같이 부산 여행 왔습니다. 공대 잘하셨네요. 남편이 처음 일을 시작한 게 부산이었거든요. 승진해서 서울로 이사시켜주겠다더니 그 꿈을 이룬 멋진 남자입니다. 오, 앞으로 우리 뭐해 먹고 살지? 라는데 뭐든 또 되지 않겠습니까? 여보야, 우리 일단 여행을 즐기자. 고생 많았어 라고 하시면서 어우, 아내분께서도 굉장히 멋있습니다. 이경희님이 주신 문자였습니다. 애경님이 신청하신 곡 준비했습니다. 서태지와 아이들의 환상 속의 그대.

사모님이 문자를 주셨습니다. 월급 받은 게 엊그제 같은데요. 카드 회사에서 싹 다 가져갔습니다. 남은 잔액은 어우 잔인하다. 14,000원. 친구가 회사 일로 스트레스 받는다길래 커피 쿠폰 하나 쌌습니다. 남은 건 7,000원 뿐이지만 마음만은 부자입니다. 돈은요 또 벌면 되죠 하셨습니다. 아야님. 와, 이 와중에도 커피 쿠폰을 쏘시는 거를 보니 진짜 마음 부자시네요. 지금 힘들어도 이렇게 주위 사람들 생각하고 챙기는 거 보면 아주 잘 되실 분인 것 같습니다. 아야님 문자를 전해드렸습니다. 4057님이 주셨어요. 시댁 식구들과 빵 쇼핑하고 각자 먹고 싶은 거 골라서 나눴거든요. 집에 오는 길에 열어봤는데 아들이 찜했던 소세지 빵이 없네요. 아주머니께서 그 많은 빵 중에 아, 왜 하필 소세지 빵을 챙기셨을까요? 저희 아들 울다 지쳐 잠들었습니다. 얼마나 먹고 싶었을까? 그거 먹어야지 하면서 소세지 빵을 골랐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없어. 와, 진짜 귀여운 초딩이네요. 4057님이 문자 주셨습니다. 4645님, 늘 듣기만 하다가 문자를 해봅니다. 콩디. 오늘 아이들 데리고 서울 광화문이랑 삼청동에 다녀왔습니다. 가끔 가면 참 볼거리 많고 재밌어요. 삼청동. 대학생 때 자주 가던 곳을 유모차 끌고 다니는데 감회가 새롭더라고요. 20대의 저는 30대 이런 모습을 상상도 못했는데 말이죠. 저는 지금이 너무 편안하고 좋아요. 콩디. 우리 내 식구 오래오래 행복하면 좋겠습니다. 아주 행복한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저 이번도 가족 모두 행복하고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설 점식님이 신청하신 곡 듀스의 나를 돌아봐. 이규영님은 이 노래 또 원하셨습니다. DJ DOC의 머피의 법칙.

오늘 같은 토요일 오후 어떤 노래가 떠오르세요? 당신의 플레이리스트 청플리. 여러분의 취향대로 노래가 채워지는 시간입니다. 주말에는 청플리로 여러분들을 찾아갑니다. 오늘 청플리의 주인공은 이한정님이 되겠습니다. 저희 집은 딸만 셋이에요. 옆집은 아들 둘, 딸 하나였는데 그 집에 하나뿐인 딸과 제가 동갑이라 꽤 친하게 지냈답니다.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두 집이 붙어 살아서 옆집 소리가 다 들리곤 했었거든요. 다른 건 부럽지 않았는데 딱 하나, 오빠가 있다는 게 좀 부럽긴 하더라고요. 저희가 중학생 때 친구네 집 오빠들은 고등학생이었는데 오빠 친구들이 집에 놀러 올 때마다 보면 하나같이 다 잘생긴 거예요. 그때 한참 농구 드라마가 붐이었는데 친구 오빠와 오빠의 친구들이 농구공 튕기며 노는 모습을 부럽다. 나도 저런 오빠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며 훔쳐봤던 기억이 금 납니다. 물론 지금은 자매가 셋이라는 게 큰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단합도 잘 되고 수다 떨기도 꽤 좋거든요. 그때 그 시절을 추억하며 청플리의 신청곡을 남겨봅니다. 공디. 유승범의 질투, 홍지호의 프로포즈, 김민규의 마지막 승부. 제 마음을 훔쳤던 오빠들은 지금도 어디선가 잘 살고 있겠지요?

이한정님의 청풀리였습니다. 노래 세 곡을 또 이렇게 선곡해 주셨어요. 유승범의 질투, 홍지호의 프로포즈, 김민교의 마지막 승부였습니다. 저도 위로 언니들만 있어서 오빠 있는 친구들이 참 부러웠었는데 그때 가장 친한 친구 중에 그 친구는 또 반대로 저하고 반대로 오빠들만 그렇게 있어요. 그 친구를 참 부러워했었던 그런 기억이 났습니다. 당신의 플레이리스트 청플리 이번 플레이의 주인공은 김병수님이에요. 콩디 축하해 주십시오. 이직한 회사의 구내식당 밥이 너무 맛있습니다. 밥 때문에 아무래도 퇴사는 못할 듯 합니다. 뭐랄까 본가에서 먹던 어머니 손맛을 닮았다고 할까요? 왜 이렇게 요리를 잘하시지? 하고 여쭤봤더니 식당 이모님이 한식 전문점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이 회사에서만 누릴 수 있는 큰 복지라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우리 이모님 노래도요. 수중급으로 해서 회식 때 같이 노래방에 가면 얼마나 유쾌한지 모릅니다. 열창하시는 걸 듣기만 해도 스트레스가 싹 풀린답니다. 그 노래들을 오늘 청풀리에 담았습니다. 김광석의 일어나, 김완선의 기분 좋은 날, 임재범의 너를 위해. 구내식당 갈 생각에 월요일이 기다려지는 사람 저 말고 또 있을까 싶어요.

0: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1: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 케어.
0: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2: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솔루텍입니다.
3: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2: 특허받은 LG정품 세척 하이엠솔루텍입니다.
3: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2: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1544-8777.

0: 모던 한방 토탈 브랜드 김소영 헤밀레. 건강, 미용, 생활을 위한 허브 테라피. 코리안 테라피 김소영 헤밀레.
1: 쉬어도 피곤할 땐? 운동할 힘도 없을 땐?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2: 판매사 주씨 녹십자 허가권자 한풍제약 비맥스 제트정 광고 심의 필.
3: 김병수님의 청풀리였습니다. 김광석의 일어나, 김한선의 기분 좋은 날, 임재범의 너를 위해 듣고 왔습니다. 이 요리 솜씨만 좋으신 게 아니고 노래도 굉장히 수준급이라 하셨어요. 근데 진짜 노래가 수준급이신 것 같아요. 노래 세 곡이 다 풍이 다른데 이런 노래들을 다 소화를 하시나 봐요. 세 곡 멋지게 들어봤습니다. 오늘 청풀리에 소개된 이한정님, 김병수님에게 선물로 뉴클리드 화장품 선물 세트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부 끝곡이 되겠습니다. 신은주님이 신청하신 곡 준비했어요. 빛과 소금의 샴푸의 요정. 이 노래 띄워드리고 저 2부는 2부로 건너가겠습니다.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지금 도로 이동량 늘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판교에서 일산 쪽으로 안현분기점에서 송내까지 9km가량 정체되고 있고요. 소래터널 부근 1차로에서는 승용차 사고나 처리하고 있어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세종포천고속도로 포천 쪽은 고덕터널 부근 3차로에서 고장난 차를 처리하고 있고요. 초이에서 고덕까지는 5km 정체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부내륙고속도로 창원 쪽 여주분기점에서 감곡까지는 7km가량 밀리고 있고요. 논산 천안고속도로 천안 쪽은 정안휴게소에서 정안나들목 인풍교까지 9km 어렵습니다. 57분 교통정보 김민혜였습니다.

0: 좌석은 종로 5가. 종로 5가 열차.
1: 할머니, 종로 5가예요.
2: 종로 5가?
1: 어이 참, 보령약국 가신다면서요.
2: 그래. 종로 5가 보령약국.
3: 보령약국은 종로 5가에 있습니다. 종로 5가 보령약국.
4: 오랫동안 기다려온 자리, 공원을 품고 워터프런트를 마주하는 곳. 그 모든 가치를 더샵의 이름으로. 기다려온 G5, 성도를 완성하다. 더샵 성도 그란테르. 5월 오픈 예정 1600-0255 포스코 ENC.
5: Dream. 오늘을 기억하고 내일을 기대하는 시간, 매일 오후 8시 함께 꿈꾸는 저녁, 이상호의 드림팝.
6: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7: 제가 들어드릴게요.
8: 여기 앉으세요.
6: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9: 사랑하기 때문에
10: KBS.
11: 잠시 후 5시에는 이본의 라라랜드가 이어집니다. KBS 해피 FM 제2 라디오입니다.

카페의 삽입곡 들어봤습니다. 크, 기가 막히네요. 제베타 스틸의 Calling You 듣고 왔습니다. 어딘가 이 몽환적이면서도 한번 들으면 계속 듣게 되는 아주 중독적인 명곡인 것 같아요. 이 영화는 1987년 개봉작입니다. 바그다드 카페. 큰 사건보다는 사람과 감정의 변화를 따라가는 아주 잔잔한 스토리예요. 미국 사막 한가운데 손님도 거의 없는 작은 카페죠. 바그다드 카페. 독일에서 온 중년 여성 이 야스민이요. 남편과 다투고 혼자 길을 떠나다가 우연히 그 카페에 머물게 됩니다. 이 카페 주인 브랜디는 처음에 낯선 이 야스민을 좀 불편해 했었어요. 근데 시간이 갈수록 이 야스민의 묵묵함에 조금씩 주위 사람들에게 마음을 열기 시작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만남이 사람을 바꾼다. 뭐 이 한 줄로 전하면 이 정도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정말로 개인적으로 이 작품을 처음 보고 아무런 감흥이 없었어요. 지루하다라는 생각밖에 안 하고 이 영화를 봤던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한참 후에 이 작품을 다시 봤어요. 와, 근데 감동 그 자체였어요. 이 두 여자의 우정이 그저 아무 이유 없이 리스펙했던 그런 작품이었습니다. 진짜 멋있었어요. 근데 왜 처음에는 제가 너무 철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아무 생각 없이 봤던 걸까요? 그렇게 지루했는데 두 번째 다시 찾았을 때는 정말 감동이었었습니다. 이 마음을 치유하는 영화는 정말로 오래도록 사랑을 받는 것 같아요. 오늘 주말의 명화에서 만나봤습니다. 이번에 라라랜드 토요일 2부는요. 추억의 차트 속으로 시간 여행을 갑니다. 오늘 같이 떠나볼 여행지는 1994년 5월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라라랜드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사람과 자연을 닮은 세로베에서 뉴클리드 화장품 선물 세트, 에브리바디 엑센코리아에서 시계, 무드 등 무선 충전 패드, 주식회사 바찌 화장품에서 어성초 샴푸 선크림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라라랜드, 저는 콩디 이본입니다.

0: 가계 동향조사 나왔습니다. 가계 동향조사는 가계의 소득과 지출을 파악하기 위한 국가 통계입니다.
1: 우리 집의 소득과 지출 내역을 모두 적어야 된다고요?
0: 네, 맞습니다. 정확하게 작성해 주신 가계부가 경제와 복지 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됩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국가 데이터처.
2: 토요일엔 이봉과 함께합니다. 우리가 사랑했던 추억의 차트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토토볼. 매주 토요일마다 하나씩 추억 속 차트를 열어보는 시간입니다. 토토본. 오늘 같이 여행해볼 차트의 연도는 1994년 5월이 되겠습니다. 5월 둘째 주 차트 챙겨왔어요. 고민정님이 사연을 주셨는데요. 토토본을 듣고 있으면 저 고3 때 생각이 납니다. 고3 때 생각이 나. 라디오 들으면서 내년에는 실컷 놀아야지 다짐하며 허벅지를 허벅지를 꼬집었던 기억이 납니다. 다시는 갈 수 없는 여고 시절 그리워요 하시면서 고민정님 보내주셨어요. 1233님 토토본 잘 듣고 있습니다. 외국인 친구들에게 케이팝의 뿌리 조상님들의 노래라고 소개하며 듣습니다. 뭐 사실이죠.

1233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오늘도 커피가 걸린 퀴즈 준비되어 있습니다. 정답 맞히신 분들 중에 10분 뽑아서 커피 선물 드릴게요. 오늘 퀴즈는 1994년 5월 둘째 주 차트 1위의 주인공을 여러분들이 맞추시면 되겠습니다. 힌트를 또 드려야죠. 어김없이. 이분으로 말할 것 같으면 한국의 휘트니 휴스턴입니다. 누굴까요? 노래를 끝내주기에 잘하는 분입니다. 아, 이런 분들은 너무 많잖아? 보조개가 아주 매력적인 가수이기도 합니다. 생각나시죠? 하나 더 드릴게요. 아, 박진영 씨가 프로듀싱한 팀입니다. 골든걸스의 멤버입니다. 1994년 5월 둘째 주 차트 1위의 주인공. 지금 머릿속에 떠오른 그 이름을 지금부터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어플콩 KBS 플러스 공짜입니다. 정답 맞히신 분들 중에 10분 뽑아서 커피 선물 쏘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토본 오늘도 12곡부터 한번 가볼까요? 라라라리라라 내일이면 나 꼭 잊을 거야. 립스틱 짙게 바르고 너라는 사람을 나 정녕 잊고 말 거야. 흑 임주리의 립스틱 짙게 바르고 이번 주 12위. 나 있잖아. 너만 원한다면 언제든 기다릴 수 있어. 우리의 이별이 내 탓이라면 제발 돌아와서 혼내주면 안 될까? 모노의 넌 언제나 이번 주 9위. 우리의 어렸던 날을 너는 기억이나 할까? 이제는 남이 됐지만 뜨겁게 함께였던 오래전 그날을 말이야. 윤종신의 오래전 그날 이번 주 8위. 1994년 5월 둘째 주 차트 9위 8위 곡 듣겠습니다. 토토본 뮤직 스타트.

토토분 1994년 5월 둘째 주 차트 만나보고 있고요. 아, 이때 이 곡이 9위를 차지했었군요. 모노의 넌 언제나. 그리고 8위는 윤종신의 오래전 그날 듣고 왔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사랑받고 있는 두 곡입니다. 1994년 5월 둘째 주 차트 이어서 7위 가볼까요? 라라라리라라 이번 주 7위입니다. 이제는 말해주지 않을래? 내가 너를 사랑하는 만큼 너도 나를 사랑하고 있다고 말이야. 손지창의 사랑하고 있다는 걸. 이번 주 7위. 나는 왠지 끌린다는 말이 그렇게 좋더라.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매력이 나한테 있다는 뜻이잖아. 그래서 말인데 너는 내가 왜 좋아? 미스터2의 난 단지 나일 뿐 이번 주 6위 나 있잖아 너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우리 헤어진 거 아는데 네가 그리워서 견딜 수가 없어 그러니까 제발 돌아와주면 안 될까 김건모의 어떤 기다림 이번 주 5위 1994년 5월 둘째 주 차트 7위 그리고 5위 곡 듣고 오겠습니다. 토토원 뮤직 고!

7위를 차지한 손지창의 사랑하고 있다는 걸, 5위는 김건모의 어떤 기다림이었습니다. 아, 요때 가사들을 보면 그냥 사랑을 다 끝내놓고 다 떠나보내놓고 엄청 후회하고 있습니다. 막 다시 돌아와달라고 애원하고 있습니다. 노래 가사가. 이 김건모 씨는 노래 분위기마다 느낌이 달라서 아, 확실히 듣는 재미가 있죠. 그리고 90년 최고의 하이틴 스타죠. 손지창 씨의 목소리로 노래 한 곡 듣고 왔습니다. 1994년 5월 둘째 주 차트 1위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오늘 퀴즈 다시 한번 내드리겠습니다. 보조개가 매력적인 가수이자 한국의 피트니 휘스턴이 되겠습니다. 박진영 씨가 프로듀싱한 팀이에요. 골든걸스의 멤버이기도 합니다. 인순이, 박미경, 이은미 그리고 이분까지 4인조가 되겠습니다. 1위의 주인공 이름을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어플콘 KBS 플러스 공짜입니다. 정답 맞히신 분들 중에 10분 뽑아서 커피 선물 다양하게 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다시 4위 곡 이어서 만나볼까요? 라라라리라라 나도 알아. 우리 둘은 사랑보다 멀고 우정보다는 가까운 그런 사이라는 걸 말이야. 너를 향한 이 미련을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피노키오의 사랑과 우정 사이 이번 주 4위. 네가 헤어지던 날 그랬어. 하늘에 뜬 저 달이 너무 예쁘다고 말이야. 그 뒤로 달을 볼 때면 자꾸 네 생각이 난다. 나는 너를 잊을 수 있을까? 김현철의 달의 몰라 이번 주 3위. 4위 그리고 3위 곡 만나보겠습니다. 토토보 뮤직 큐.

1994년 5월 둘째 주 차트 여행하고 있습니다. 4위는 피노키오의 사랑과 우정 사이, 3위는 김현철의 달의 몰락 듣고 왔습니다. 친구와 연인 사이, 썸인 듯 아닌 듯한 사이를 대표하는 노래 중 하나네요. 그때도 썸인 듯 아닌 듯한 그런 사이가 있었네요. 친구와 연인 사이. 그리고 김현철의 달의 몰락이었습니다. 노래방, 그 당시에 이 노래방 남자 인기 차트에서도 3위를 했었다고 합니다. 이제 남은 곡은 단 두 곡입니다. 2위 한번 만나볼까요? 라라라리라라 나 이제 너를 떠나려 한다. 지금보다 더 나은 내가 돼보려 해. 그러니까 나는 다시 사랑하기 위해 너를 잠시 보내는 거야. 이상우의 비창, 이번 주 2위. 무슨 말이 더 필요할까?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하는데 말이야. 너는 존재만으로 나한테 사랑받아 마땅한 사람이야. 신효범의 난 널 사랑해, 이번 주 1위. 1994년 5월 둘째 주 차트 2위 그리고 1위 곡 만나보겠습니다. 토토본 뮤직 온!

0: 않을걸? 할인 훌라면.
1: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2: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1: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2: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파오라레.
2: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온스.
3: 이번에 라라랜드 토토보 오늘 함께한 차트 94년도 5월 둘째 주 차트였습니다. 2위 곡 이상우의 비창, 1위 곡 신효범의 난 널 사랑해 듣고 왔습니다. 1위 곡 맞히신 분들 중에 10분 뽑아서 커피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물 받으실 분들 이름은요 이번에 라라랜드 홈페이지 선곡표에 올려놓을게요. 와 벌써 오늘 이번에 라라랜드 마지막 곡을 전해드려야 되겠습니다. 이정숙님이 듣고 싶다고 신청하셨어요. 손담비의 토요일 밤에 준비했습니다. 와, 두 시간이 벌써 이렇게 지나갔네요. 여기에서 이 노래 띄워드리고 저희 보는 내일 다시 4시에 사랑스러운 여러분들 만나러 오겠습니다. 이상 이번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해요.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지금 고속도로는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일산에서 판교 쪽으로 별내에서 사패산터널까지 10km가량 정체되고 있고요. 김포요금소에서 송내까지는 13km 어렵습니다. 판교에서 일산 쪽은 안현분기점에서 송내까지 10km 밀리고 있고요.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은 옥산분기점에서 청주휴게소까지 6km 정체입니다. 이후로 안성분기점 더진아 전 휴게소부터 서울 요금소까지 각각 주춤하고요. 이 서울 요금소 부근 5차로에서는 승용차 사고나 처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더진아 달랜에서 반포까지는 9km 정체입니다. 반대 부산 쪽은 양산 정류장 부근 4차로에서도 승용차 사고나 처리하고 있어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57분 교통정보 김민혜였습니다.

0: 오늘 밤은 평화롭게, 내일은 더 근사하게. 오늘과 내일을 특별하게 이어주는 마법 같은 시간. 매일 밤 10시부터 12시.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입니다.
1: KBS 라디오를 스마트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 스마트폰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KONG KBS 콩을 검색해서 다운받는다. 맨 아래 여기를 눌러 채팅에 참여하세요로 가서 사연도 신청곡도 마음껏 보낸다. 지금 내가 듣고 있는 라디오, DJ는 뭘 하고 있는지, 게스트는 누구인지 보고 싶다면 오른쪽 위 카메라 모양을 누르고 보이는 라디오로 즐긴다. 방금 들은 그 노래, 아까 들은 그 노래, 가수와 제목이 궁금하다면 오른쪽 아래 음표 버튼을 눌러서 실시간 선곡표를 확인한다. 전국 세계 어디서나 이것만 기억하세요. 콩을 깐다.
2: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스윗 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스마트폰 메모장 많이들 쓰시죠? 여러분의 메모장에는 무엇이 적혀 있나요? 해야 할 일 목록, 장 보러 갈 때 꺼내보는 쇼핑 리스트, 일할 때 필요한 정보도 있을 거고, 간밤에 꾸었던 꿈의 내용이나 하루를 보낸 후의 짧은 감상처럼 아주 사적인 이야기들이 담겨 있을 수도 있겠죠. 또 이런 것들도 있지 않나요? 라디오에서 스치듯 들었는데 좋아서 적어둔 노래 제목, 한 번쯤 따라해보고 싶은 음식 레시피, 누군가 추천해준 맛집이나 여행지, 가고 싶은 곳, 먹고 싶은 것, 그리고 해보고 싶은 일들로 채워진 메모장. 아, 들여다보기만 해도 흐뭇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한 주는 그 안에 어떤 좋은 것들이 차곡차곡 쌓였나요? 매일 저녁 6시 음악을 달리는 시간, 저는 스윗소로우의 이노진이고요. 여기는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불꽃 같은 산도 네 재산 재금 분노도 스스로의 현실엔 더 이상 돈 될 것이 없다 말한다. 전망 좋은 직장과 가족 안에서의 안정과 은행 구좌의 잔고 액수가 모든 가치의 척도인가. 돈 큰 집 빠른 차 여자 명성 사회적

2026년 5월 9일 토요일 저녁 스윗 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첫 곡으로 신해철의 나에게 쓰는 편지 듣고 왔습니다. 안녕하셨죠? 여러분의 인디 스윗으로 이노진 왔습니다. 나에게 쓰는 편지 맞네. 휴대폰 속의 메모장. 즐겨 이용하는 분들은 진짜 그럴 것 같아요. 매 건건마다, 매 생각들마다 좀 자주 적어두는 분들 계시죠. 제가 좀 그렇거든요. 뭔가를 남겨놓고 잊어버리고 싶지 않아서 그런지 이게 습관이 돼 있어요. 그래서 하루에도 한 5개씩은 메모장을 작성을 하곤 하는데 앞서 오프닝에서 말씀드렸던 거 뭐 비슷합니다. 해야 할 일 목록, 프로그램 준비, 그렇죠? 할 일 관한 것이죠. 그리고 또 생방송 끝나고 마트 갈 때

꼭 사야 되는 것들 까먹으니까 미리미리 적어놓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좀 기분 나쁜 일이 있었을 때나 좀 화가 날 때 예, 여기다가 막 털어놓습니다. 마치 랩을 쓰듯이 약 적어놓으면 뭔가 좀 쓰면서 기분이 풀리는 느낌?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감정의 쓰레기통을 또 메모장으로 이용하고 있기도 하죠. 아, 가급적이면 좋은 것들, 해보고 싶은 것들, 가고 싶은 것들 이런 것들도 물론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그 이모티콘 보면 체크하는 이모티콘 있잖아요. V자. 그거 항상 저는 이모티콘 상위 목록에 있거든요. 요거 했다, 요거 가봤다, 요거 먹어봤다 이렇게 아주 메모장을 잘 사용하고 있는 예 인간 기록 인간 역사서 네 인디 예, 여러분들도 제가 이렇게 잘 기록하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예. 그 기록된 것들 중에 어떤 걸 이번 주말에는 해볼까 예 하나하나 실행하시고 만끽하시고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토요일 저녁 우리 함께 달립니다. 자, 이제 2부에서는 신청곡 하이웨이가 펼쳐지죠. 좋은 노래가 있다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직진입니다. 그냥 믿고 가보는 겁니다. 자, 문자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그럼 저는 첫 번째 광고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토요일 저녁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아, 우리 김슬기님께서는요. 인디가 3월 초에 겨울옷은 5월 5일을 기점으로 정리한다고 했었는데 정리 다 했나요? 저는 아직 패딩이랑 코트만 정리 완료했습니다. 이 매일매일 우리 스트인들을 만나다 보면 우리 스트인들께서 저의 메모장이 돼주시거든요. 제가 했던 말을 다 기억하셔가지고 그거 하셨습니까? 지난 연초에는 스쿼트 한다고 매일 몇 개씩 한다고 약속했는데 그거 지키셨습니까? 예. 이런 것들 물어봐 주셔서 뜨끔뜨끔합니다. 제가 그랬어요. 겨울옷은 5월 5일을 기점으로 해야 된다고. 근데 우리 약간 변명을 하자면 좀 춥잖아요. 예, 일교차가 너무 심해가지고 예, 겨울옷 정리를 아직 안 했습니다. 못했어요. 아직도 해야 할 필요성을 아직 못 느끼고 있고요. 아침 저녁으로 너무 추우니까 맨투맨이나 스웨터나 이런 거 아직 정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김슬기님은 그래도 부피 큰 거 그런 것들 미리 정리하셔서 이제 자잘한 것들만 남았으니까 마음이 좀 한결 가벼워지셨겠는데요. 예, 저는 6월 초? 아니 근데 이렇게 또 말씀드리면 갑자기 또 5월 중순부터 엄청 본격적인 여름의 시작입니다 막 이럴 것 같아서 당장 정리할 수도 있겠죠. 예. 9412님 어버이날이었잖아요. 딸아이가 저에게 뭐 갖고 싶은 거 없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고민도 안 하고 갖고 싶던 만화책을 말해줬죠. 제가 요즘 만화책 보는 재미에 빠져있거든요. 딸 아이가 살짝 한숨을 쉰 것 같긴 한데 만화책 사주겠죠? 아 신난다. 제가 이제 만화책은요 어렸을 때부터 즐겨 보지를 않아서 익숙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러니까 뭐 명작들은 봤었죠. 뭐 이연세 작가의 공포의 외인구단이나 북두이권, 뭐 슬램덩크 그런 굵직굵직한 것들은 좀 봤지만. 예, 즐겨하진 않았었는데 제 주변에는 엄청 만화책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다 커서도 만화책 보러 만화방에 가는 친구들도 있고 막 그래요. 9412님께서 만화를 좋아하시니까 아주 좋은 예, 내가 갖고 싶은 거 선물 잘 말씀하신 것 같고요. 따님이 잘 준비하실 것 같고요. 근데 보고 싶은 거를 잘 사주실지 그렇게 제목까지 말씀하셨겠죠. 아주 기대되시겠습니다. 요즘은 또 어른들이 그 웹 만화, 웹툰 이런 거에도 많이 빠져 계시잖아요. 그래서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는 매체들이 많은 것 같긴 합니다. 예. 자, 길구봉구의 뭘 해도 예쁜 걸, 그리고 유나와 10cm가 함께한 덕수궁 돌담길의 봄, 이렇게 두 곡 듣고 오겠습니다.

길구봉구에 뭘 해도 예쁜걸, 유나와 10cm의 덕수궁 돌담길의 봄 함께 듣고 왔습니다. 토요일 저녁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어제가 어버이날이었으니까 부모님 모시고 주말을 이용해서 외식하시고 파티하시고 본가 방문하시고 이런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5103님께서는 사진 문자 보내주셨는데 처음으로 딸을 데리고요. 신랑 화물차를 타고 물건 가져다 주면서 즐거운 데이트를 했습니다. 이 화물차를 타고 가다 보니까 모든 차가 다 작아 보였네요. 주행 중에 다른 차들을 밑에 두고 하늘이 더 많이 찍힌 사진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요. 이 뭔가 그 보통 승용차보다 위에 있는, 그러니까 버스를 타거나 고속버스를 타고 가거나 아니면 공항을 갈 때 공항버스를 타고 가거나 이럴 때 이런 느낌 많이 들잖아요. 그래요. 신랑 화물차 아주 정겨운 것 같아요. 2284님, 전주 다녀왔습니다. 전주 수목원과 팔복동 이팝나무 철길을 갔었는데요. 철길 건널목에서 찍은 사진이 이렇게 예쁘게 담겼습니다. 이 사진 한 장에 즐거움을 담아놓습니다. 와, 진짜 아름답습니다. 사진 정중앙에 소실점이 있는데 거기 끝을 철길이 맞물려 있고 이팝나무 그 길이 너무 아름답게 펼쳐져 있습니다. 이팝나무는 그때 우리 스드인들이 한번 사진 보내주셔가지고 맞아요, 이팝나무고요. 그 밑에 있는 건 조팝나무예요. 이렇게 말씀드린 이후에 엄청 눈에 많이 띕니다. 그리고 이렇게 거리를 가다 보면은 밑에서 올려다볼 땐 약간 푸른 빛이잖아요. 녹색의 그 잎들이 보이는데 이 잎함나무를 위에서 바라봤으면 정말 와, 눈 덮인 정말 설경이겠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거든요. 근데 적절하게 정말 아름다운 색감이 펼쳐진 이 사진도

보내주셨습니다. 즐겁네요. 좋은 주말입니다. 자, 서인국과 정은지의 커플, 그리고 데이브레이크의 꽃길만 걷게 해줄게. 이 사진에 딱 어울리는 노래들이네요. 함께 듣고 올게요.

하루의 후반전을 음악으로 근사하게 스위스로 이노진과 함께해 주세요. 매일 저녁 6시 스위트 라이브 이노진입니다.

전람회 너에 관한 나의 생각 함께 듣고 왔습니다. 자,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1부 함께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 스튜디오들의 사연 계속 만나볼게요. 3385님, 고등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두 딸의 시험이 끝났습니다. 시험 준비하던 2주의 시간, 아, 저도 잠 못 자고 그냥 앉아가지고 꾸벅꾸벅 졸았거든요. 드디어 꿀잠 잘 수 있습니다. 아하. 와, 고등학교 1학년, 3학년. 야, 진짜 한창 열심히 해야 될 때 아이들도 그렇지만 부모님도 함께 공부하잖아요. 그래서 같이 그 시기를 치러낸다고 하죠. 보통 우리 아이들 공부 열심히 해라, 너무 안쓰럽다 이런 사연은 많았는데 그 옆에서 지켜보면서 아, 조금이라도 좋을까? 간식이라도 챙겨줄까? 옆에서 조용히 지켜보면서 혼자 같이 버티고 있는 모습 이렇게 그려주시는 거는 또 오랜만입니다. 이제 꿀잠 잘 수 있습니다. 아이고, 앞으로 계속 시험이 남아있고 몇 년간은 또 그럴 텐데, 예, 같이 힘내보시는 거죠. 아이고. 자, 그리고 고애경님, 특별한 일 없으면 동네 친구들하고 뒷산에 가서 운동기구를 하는데요. 철봉이 제일 어려워요. 요즘은 산에 풀들이 울창해져서 숲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아이고, 잘하셨네. 뒷산에 가서 운동기구 여러 가지가 있죠. 예전에 비해선 참 많이 저기 가짓수도 늘어나고 좀 수준 퀄리티도 높아진 그런 운동기구들이 보이더라고요. 친구들 있으면 같이 모여서 올라와, 나 지금 이미 운동하고 있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철봉 매달리는 거 또 목표인데 아직까지 안 하고 있어요. 철봉 어렵죠. 이게 웬만한 악력 가지고는 1분 버티기도 힘든 것 같고, 그죠? 근데 그게 하다 보면은 그렇게 늘어나고 체력이 좋아지고 신체 밸런스도 되게 좋아진다 그러더라고요. 우리 애경님은 그런 거 하루하루 느끼시겠네. 4378님, 인디, 비염이 심해서 이비인후과를 갔는데 왼쪽 코가 부었대요. 숨이 안 쉬어지니까 힘드네요. 환절기라 그런가 봐요. 비염 조심하세요. 예, 비염 환자 그리고 감기 환자 계속 있는 것 같고요. 아무래도 호흡기 질환이 참 환절기에는 무섭습니다. 그죠? 왼쪽 코가 부었다고요. 저는요, 이게 점점 커가면 커갈수록 이 그 오른쪽 콧구멍으로는 잘 이제 공기가 순환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항상 잘 때도 이렇게 오른쪽으로 누우면 그 코 안에 그 평수가 좀 늘어나니까 편하고, 왼쪽으로 하면 좀 답답해지고 이렇습니다. 이런 것도 한번 가서 진찰을 좀 받아봐야 할 텐데 싶습니다. 어쨌든 감기 조심, 비염 조심하시고요. 아, 저희는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버블 시스터즈의 사랑 먼지, 그리고 서인영의 잘가요 로맨스, 그리고 빅마마의 체념.

0: 안녕하세요. 베스트슬립 대표 서준호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없이 월 3만원대의 베스트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위제로 제로 체했을 때도 제로 위 제로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위 제로
1: 소화불량 체한 과식의 위 제로 이 양.

0: 아니고
1: 입학 지원에서 스마트한 강의까지 모바일로 언제 어디서나
0: 서울사이버대학교 코리안테라피 김소영 해밀레
2: 보던 한방 토탈 브랜드 김소영 해밀레 건강, 미용, 생활을 위한 허브테라피 코리안 테라피 김소영 해밀레
3: 주식 차트는 매일 열어보면서 퇴직연금은 왜 덮어두세요?
4: 이젠 IRP도 KB국민은행으로 시작해보세요. 퇴직연금만 잘 바꿔도 퇴직 후가

0: 바뀔 테니까. 퇴직연금은 역시 KB 국민은행.
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2: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3: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2: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3: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2: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파오라레.
3: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4: 가계 동향조사 나왔습니다. 가계 동향조사는 가계의 소득과 지출을 파악하기 위한 국가 통계입니다. 우리 집의 소득과 지출 내역을 모두 적어야 된다고요? 네, 맞습니다. 정확하게 작성해 주신 가계부가 경제와 복지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국가 데이터처.
5: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차상희님이 버스 탔는데 스드인이 울려 퍼졌습니다. 버스에서 스드인 처음 들었어요. 아이고, 인 선생님. 이거 반갑구만. 반가워요. 이렇게 하는 거 맞죠? 아, 어떤 버스였냐면요. 안양역으로 가는 중인 12번 버스였답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우리 안양의 12번 버스 기사님도 감사하고요. 그거 바로 알아채서 연락 주신 상희님도 정말 고맙습니다. 얼마나 반가웠을까. 우와, 스드인 듣다 보면은 버스에서 스드인 나왔다는 사연 많은데 난 한 번도 그런 적 없는데 우와 나도 그런 일이 있네. 아주 좋은 일입니다. 점점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스드인 버스. 자, 김종서의 주머니 속의 행복 1부 끝곡으로 들려드리고 우리는 2부 신청곡 하이웨이에서 다시 만날게요.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이 시각 고속도로는 수도권 제일순환고속도로 일산에서 판교 쪽으로 노우지 분기점에서 송내까지 10km가량 밀리고 있고요. 판교에서 일산 쪽은 안현 분기점에서 송내까지 9km 어렵습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서울 쪽은 홍천 휴게소

서 부근 갓길에서 승용차 단독 사고나 처리하고 있고요. 미사에서 강일까지만 짧은 정체 남아 있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은 송악에서 서해대교까지 7km 정체되고 있고요. 이후 발안에서 화성휴게소, 더 지나 비봉에서 용담터널 사이로 각각 정체입니다. 광명역에서 금천까지는 6km 정체되고 있고요. 반대 목포 쪽은 광명역 부근 4차로에서 승용차 추돌 사고나 처리 중입니다. 57분 교통정보 김민혜였습니다.

0: 사랑 처방. 안녕하세요. KBS 주말 드라마 사랑을 처방해드립니다. 양현빈 역을 맡은 박기웅,
1: 공주아 역을 맡은 진세안입니다.
0: 긍정과 낙천적인 태도를 잃지 않는 유쾌한 양현빈과
1: 사랑스러운 에너지로 늘 주변을 환하게 밝히는 공주아가
0: 30년 동안 악연으로 얽혔던 두 집안의 오해를 어떻게 풀게 될지 지켜봐주세요.
1: 매주 토요일 일요일 저녁 8시 사랑을 처방해드립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2: 부탁드립니다. KBS 해피 FM 제2 라디오입니다.

스윗드라이브 윤호진입니다. 토요일 저녁 2부 첫 곡 김태우의 하고 싶은 말 듣고 왔습니다. 아, 우리 태우 씨는 참 노래 잘하죠. 허스키한 목소리에 공기를 많이 뺀 창법도 너무 훌륭하고 그냥 까랑까랑하게 탁탁 찌르는 음악도 너무 잘하시고 야, 시원한 노래 하고 싶은 말 김태우의 목소리로 듣고 왔습니다. 자,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이제 2부 시작되었으니까 이제부터 펼쳐지는 이 길 위에서는요. 마음껏 속도를 내도 좋습니다. 신청곡 하이웨이. 좋은 음악들로 쾌속주행. 여러분 꽉 잡으세요. 출발 임박입니다. 근데 그 전에요.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에서 맛과 건강을 한 번에 식사 후 한 병 혈당차 히핏을 운전 중 엉덩이 비김 끝 밸런스 온에서 기능성 방석을 드립니다. 그럼 광고 듣고 와서 신청곡 하이웨이 달려갑니다. 쇼리 실라!

0: 거니까.
1: 인간 존중을 실천하는 메디카 코리아가 대한민국의 행복을 응원합니다. 메디카 코리아.
2: 주식 차트는 매일 열어보면서 퇴직연금은 왜 덮어두세요?
3: 이젠 IRP도 KB국민은행으로 시작해보세요. 퇴직연금만 잘 바꿔도 퇴직 후가 바뀔 테니까. 퇴직연금은 역시 KB국민은행.
4: 원금 손실 유의 투자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5: 하루의 후반전을 음악으로 근사하게 스위스로 이노진과 함께해주세요. 매일 저녁 6시 스위트 라이브 이노진입니다.

좋은 음악이 있고 좋은 사람들이 있고 급할 것 하나 없으니 좋지 아니한가 꼴꼴꼴꼴꼴꼴꼴꼴꼴꼴꼴꼴꼴꼴꼴꼴꼴꼴꼴꼴꼴꼴꼴꼴꼴꼴꼴꼴꼴꼴꼴꼴꼴꼴꼴꼴꼴꼴꼴꼴꼴꼴꼴꼴꼴꼴꼴꼴꼴꼴꼴꼴꼴꼴꼴꼴꼴꼴꼴꼴꼴꼴꼴꼴꼴꼴꼴꼴꼴꼴꼴꼴꼴꼴꼴꼴꼴꼴꼴꼴꼴꼴꼴꼴꼴꼴꼴꼴꼴꼴꼴꼴꼴꼴꼴꼴꼴꼴꼴꼴꼴꼴꼴꼴꼴꼴꼴꼴꼴꼴꼴꼴꼴꼴꼴꼴꼴꼴꼴꼴꼴꼴꼴꼴꼴

0: 천곡 하이웨이. 풍류를 즐기는 사람들이여, 여기로 모이시게. 신청곡 하이웨이. 장단에 몸을 맡기고 앞으로 나아가 보세. 얼쑤.
1: 7911님 안녕하세요. 운전하는데 차들이 많아서 답답하기만 하네요. 지루한 길에 인디가 노래 선물을 해주면 즐거워질 것 같습니다. 하이디의 진이 신청합니다. 오, 7911님도 즐거워지시고, 호진이 진이니까 저도 즐거워지겠습니다. 진이. 에스텔님, 정말 이런 이름의 가수가 있었냐고 우리 애가 놀랐습니다. 아, 정말이라고. 어, 속고만 살았니? 그런 김에 노래 신청합니다. 콜라의 첫사랑.
0: 어, 콜라. 그렇죠. 아이는 놀랄 수 있죠. 우리도 처음 이 콜라 그룹 나왔을 때 놀랬잖아요. 오, 콜라라고?
1: 우바님, 다음 주부터 주말마다 결혼식에 참석해야 합니다. 저는 결혼식장만 가면 신랑 신부 가족도 아닌데요, 그렇게 눈물이 나요. 그냥 아무 사연 없습니다. 그냥 감동이고 뭉클해서 그럽니다. UN의 나의 사랑 나의 신부 들려주세요.
0: 알죠, 알죠. 저도 뭔가 감정이입이 잘 되는 편이라 그렇게 눈물이 이렇게 뚝뚝 떨어지는데, 너무 펑펑 울면요 약간 오해를 사기도 하니까요. 좀 조심하시고요.
1: 아이고, 감동스런 결혼식이 주말마다 이제 펼쳐집니다. 하이디의 지니, 콜라의 첫사랑, UN의 나의 사랑 나의 신부,

기분 좋은 속도로 달리는 음악의 길 위에서 신청곡 하이웨이 듣고 오신 노래들은요. 하이디의 지니, 콜라의 첫사랑, 유엔의 나의 사랑 나의 신부였습니다. 7605님, 경남 김해의 산책로를 걷다 보면서 느끼는 건데 자연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 것 같아요. 선우정아의 봄처녀 들려주세요. 아, 그렇게 기다린 봄인데 직접 만나본 봄은 내 기대보다도 더 아름답군요. 와. 5939님, 사랑이 넘치는 5월은요 매일이 멋진 날일 듯해요. 봄나들이에 잘 어울리는 스위스로의 멋진 날 들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야, 이 멋진 날 오랜만에 듣겠네요. 덕분입니다. 진짜 잘 어울리죠. 예, 봄에 특히 잘 어울리는 것 같아. 이동하님, 요즘 날씨가 너무 좋아서 산책하기 좋더라고요. 특별하지 않아도 일상의 소소한 행복을 찾으려고 합니다. 하하. 이지영의 산책. 맞습니다. 이게 소소한 행복. 이 날씨가 좋은 것도 커다란 행복 같아요. 아, 많이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우정아의 봄처녀, 스위스로우의 멋진 날, 이지영의 산책 함께 듣겠습니다.

토요일 저녁의 신청곡 하이웨이, 선우정아의 봄처녀, 스위스로의 멋진 날, 이지영의 산책까지 듣고 왔습니다. 9068님, 주말이라서요 가족들이랑 즐겁게 식사하러 갑니다. 이문세의 알 수 없는 인생 부탁드려요. 네, 알겠습니다. 식구들이 다 좋아하는 그런 노래이신가 보다. 아하. 4421님, 감기 때문에 긴 소매에 마스크에 목에 손수건까지 해서 저녁 장을 보고 왔는데 아이고 너무 더웠네요. 대체 이 감기는 언제 떨어질까요? 신청곡입니다. 자우림의 일탈. 아, 아프면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일상이 정말 너무 힘들죠. 몸에 열도 나는데 그래도 체온 관리하려고 껴입으셔가지고 엄청 힘드셨습니다. 그래요, 시간 문제죠. 감기 물 많이 드시고 식사 잘 제때 하시고 약 꼭 챙겨 드시고요. 여소정님, 본가 갑니다. 엉금엉금 차 안을 벗어나서 날아가고 싶어요. 윤도현 밴드의 나는 나비 들려주세요. 본가 가는 길이 너무 더디죠. 아, 이렇게 참 여기저기 차들이 많이 나오고 사람들도 많아서 생각보다 오래 걸리는가 봅니다. 나는 나비 들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문세의 알 수 없는 인생, 그리고 자우림의 일탈 듣고요.

0: 사장님, 요즘 기름값 때문에 힘드시죠?
1: 아우, 남는 게 없어요.
0: 그럼 새로 나온 스타리아 일렉트릭 어떠세요? 공간 넉넉하죠? 20분 만에 최대 80% 충전되죠? 한 번에 387km 주행까지.
2: 사장님의 계산이 달라집니다. 더 뉴 스타리아 일렉트릭 출시.
3: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4: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3: 특허받은 LG 정품 세척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4: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3: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하이엠 솔루텍 1544-8777.

경서의 밤하늘의 별을 듣고 왔습니다. 자,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토요일 2부 신청곡 하이웨이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소개된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요, 다 있다는 생활용품 가게 쿠폰을 선물로 보내드릴 겁니다. 참여를 원하신다면 사연과 신청곡을 간단하게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홈페이지에 오시면 게시판도 열려 있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곡은요, 페이지에 난 늘 혼자였죠 남겨놓고 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이었습니다. 내일도 데리러 올게요.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지금 도로 흐름은 좋습니다. 우선 서울 시내 간선도로는 분당 수서도로 성남 쪽인데요. 탄천 1교에서 수서부근 1차로에 고장난 차가 있어서 뒤쪽으로 정체되고 있습니다. 차로 변경 잘하셔야겠습니다. 또 신월 여의 지하도로 인천 방향은 신월 기점 부근 2차로에서도 추돌 사고 나면서 2차로 통행이 어려우니까요.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고속도로는 수도권 제일순환고속도로 이산에서 판교 쪽으로 계양부근 6차로에서 고장난 차를 처리하고 있고요. 서울 양양고속도로 양양 쪽은 화도부근 갓길에서 승용차 사고나 처리 중입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은 매송휴게소에서 팔곡분기점까지 속도 줄여서 지나고 있습니다. 57분 교통정보 김민혜였습니다.

0: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
1: 오랫동안 기다려온 자리, 공원을 품고 워터프런트를 마주하는 곳, 그 모든 가치를 더샵의 이름으로. 기다려온 G5 성도를 완성하다. 더샵 성도 그란테르. 5월 오픈 예정. 1600-0255 포스코 ENC.
2: 쉬어도 피곤할 땐? 운동할 힘도 없을 땐?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3: 판매사 주식 녹십자 허가권자 한풍제약 비맥스 제트정 광고 심의필.

엘리자베스 길버트의 에세이 먹고 기도하고 사랑하라 속에는 이런 문장이 등장합니다. 벨파 니엔테. 이 이탈리아 말을 우리말로 직역하면 빈둥거림의 미학 정도가 되는데요. 너 그렇게 빈둥대다가 소된다? 라는 꾸중을 듣고 자란 우리에겐 근면, 열심만이 가치요. 나태는 곧 죄악 아닌가요? 게으름과 미학이라는 두 단어의 조합이 어쩐지 낯설기만 합니다. 많은 이탈리아인에게 빈둥거림은 모든 노동의 최종 목표이자 삶의 지향점. 더 신나게, 더 격렬하게 빈둥거릴수록 더 큰 성취를 이루게 되는 거라고요. 그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기 위해 일한답니다. 이번 한 주 우리가 그토록 치열하게 일했던 것도 어쩌면 오늘 이 순간을 위해서가 아니었을까요? 주말만큼은 빈둥거림이라는 이름의 보상을 마음껏 누리시길 바랍니다. 함께 꿈꾸는 저녁 드림팝 이상우입니다.

0: 이프 판타지아. 음악이 좋은 방송 KBS 2라디오 이상호의 트림팝. 5월 9일 토요일 첫 곡이었습니다. 느린 삶.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괜찮은 세상. 힐링에 초점을 맞춰서 만들어진 게임이 있는데 이 게임 안에서 한국인 찾는 법 아주 쉽답니다. 전 세계 유저들이 과일 따고 꽃 구경하고 해변을 걷고 숲속 슬로우 라이프를 즐길 때 우리나라 사람들만 숲을 밀어서 계획도시 건설하고 그러느라 생긴 대출금 빨리 갚으려고 밤새 농사 짓고 물고기가 씨가 마를 때까지 낚아서 내다 팔고 예 그런답니다. 예, 우프다는 표현이 딱이죠. 예. 그리고 뭐 이거는 그 해외여행 가서도 한국 사람 찾는 방법이 아, 예, 가장 이렇게 그 뭔가 이렇게 행동이 빠르고 예, 여기저기 이곳저곳 정말 빠르게 옮겨 다니는 사람들 보면 거의 한국인들이에요. 예, 진짜. 아, 참 오프네요, 진짜. 자, 이 시간만큼은 하던 거 다 멈추고 예, 좋은 음악 들으시면서 한껏 예, 늘어져 보시길 바랍니다. 뭐라고 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예. 토요일 저녁 이상호의 드림팝. 사연과 신청곡 문자 샵 1061이나 콩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사진은 100원, 콩은 무료입니다. 커피 쿠폰 준비해놓겠습니다. 수도권 106.1MHz KBS 2라디오 이상호의 드림팝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2: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1: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송요찬 씨가 신청하셨습니다. 모카 해피. KBS 이라디오 이상호의 드림 팝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5월 9일 토요일 밤입니다. 듣고 싶은 팝,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 문자는 샵 1061이나 콩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콩은 무료입니다. 1052님, 25살 백수 아들한테 비상용으로 카드를 줬는데요. 조금 전에 900원 긁었네요. 카페에서요. 계산하다가 900원이 모자랐나 봐요. 엄마 카드도 마음 편하게 못 쓰고 참 안타까워요. 아드님 입장에서는 이 카드가 일종의 족쇄네요. 예. 마음이 편치 않지. 그리고 지금 전제를 하셨어요. 25살 백수 아들이라고. 누구는 백수가 되고 싶어서 백수고 그냥. 아니, 그리고 25인데 뭘 백수예요. 그냥 젊은이지. 예? 꼭 25에 일을 해야만 합니까? 아니, 제 생각은 그래요. 예, 이거. 1052님한테 뭐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아마 은연중에 아드님한테 너는 백수야, 백수야 라고 이렇게 시그널을 계속 주셨을 것 같은데 아드님 마음이 편치가 않죠. 예. 본인이 일을 안 하고 있는데 엄마 카드를 갖고 가서 뭘 얼마나 쓰겠습니까. 예. 이게 또 알림이 엄마한테 갈 텐데, 그죠? 카드를 갖고 있어도 이거는 뭐 마음이 편하지가 않아. 그냥 그 뭐 카드를 주시지 말고 그냥 일정 금액을 좀 주시는 게 낫지 않나요? 예, 용돈처럼. 아니, 그리고 본인도 마음이 불편할 텐데 뭐 일을 하고 싶겠죠. 예, 취업을 하고 싶겠죠. 그냥 좀 느긋한 마음으로. 아니, 제가 오프닝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예, 벨파 니엔테 지금 1052님이 그 마음을 좀 가지시고 아드님을 좀 바라보시는 게 어떨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25이면 너무 젊고 하고 싶은 것도 많고, 그러니까 취업도 취업이지만 지금 이때 저는 25으로 하긴 저희 때 25하고 지금 25하고는 좀 차이가 있긴 하겠지만 저는 25으로 돌아간다면 정말 여행을 진짜 많이 많이 하고 싶고요. 예. 진짜 안 해봤던 거. 그러니까 좀 약간 피상적이긴 해요. 근데 지금 나이가 들어서 생각해보니까 25이면 너무, 예, 진짜 좋은 나이에요. 정말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는. 예. 그래서 벨파 니엔테. 예. 요 정신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말이 길어졌다. 귀 간지러우시겠네. 예. 황유경 씨, 저 요즘 너무너무 배우고 싶은 게 생겼어요. 바리스타 자격증. 공부는 하기 싫은데 라떼아트는 한번 배워보고 싶더라고요. 퇴직하면 꼭 한번 도전해보려고요. 퇴직하시면 하시지 말고 지금 해보시죠. 예? 황유경 씨. 지금 젊으시잖아요. 지금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아니, 자격증을 꼭 안 따셔도 시간을 좀 쪼개서 한번 해보세요. 예, 그러면 진짜 삶의 어떤 그 좀 생기? 예, 이런 것들이 좀 돌지 않을까요? 너무너무 배우고 싶다고 하셨으니까, 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6078님, 예, 오늘도 드림팝으로 하루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올리비아 뉴튼 존 피지컬, 예, 듣고 싶어요. 냄비 위에 바비타. 예. 자, 올리비아 뉴튼 존 피지컬 듣고요. 카일리 미노그 로커모션.

6078님이 신청하신 올리비아 뉴튼 존 피지컬 그리고 카일리 미노그 로커모션 두 곡이었습니다. 5월 9일 토요일 밤 이상호의 드림팝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듣고 싶은 팝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 문자는 샵 1061로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콩은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아, 1674님 오늘 아침에는 차에서 커피를 떨어뜨려서 다 쏟고 점심때는 흰 블라우스에 떡볶이 국물 흘리고 오후에는 재고조사하다가 와인박스를 놓쳐서 와인 깨먹고 회사에 보고했더니 얼마짜리 깼냐고 묻더라고요. 안 다쳤는지 먼저 물어봐야 하는 거 아닌가요? 남편도 얼마짜리 깼냐며 덜렁거릴 때 알아봤다며 잔소리하고 너무 서러운 날입니다. 일진이 너무 안 좋은데요? 예? 그러게. 아, 비싼 와인인가? 얼마짜리 깼냐? 예. 이거를 그러면은 개인 비용으로 혹시, 그게 되는 건가요? 변제가 되는 건가요? 그건 아니겠죠? 예, 그건 아니겠지. 아, 그러면 더 서러우실 것 같은데. 아이고 참. 예. 이런 날이 있네요 진짜. 예. 정말. 아니 저기 누구 한 명이라도 좀 예. 좀 다독여 주셨으면 이렇게 서럽진 않으셨을 텐데. 그렇죠? 1674님한테 커피 쿠폰 보내 드리겠습니다. 7666님이 신청하신 듀란 A Beautiful Kill.

브루스 윌리스 Save the Last Dance for Me. 7339님 강미숙 씨가 신청하셨습니다. KBS 이라디오 이상우의 드림 팝 일부 함께하고 계세요. 5월 9일 토요일 밤입니다. 듣고 싶은 팝,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 여기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 샵 1061이고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콩은 무료입니다. 2561님, 기숙사 들어가는 고1 아들 휴대폰 사주면서 중3 둘째도 같이 사줬는데요. 통제가 안 돼요. 손에서 휴대폰을 놓질 않아요. 아, 우리 애는 사춘기 없이 지나갔구나 생각한 것도 제 착각이었습니다. 눈빛부터가 달라져서 말 걸기도 쉽지 않네요. 이 시간이 얼른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얼른 지나갈 것 같지는 않은데요. 네. 휴대전화는 분신이에요. 분신. 제2의 분신. 이걸 어떻게 해보시겠다는 건 그냥 저기예요. 나를 밟고 가라 이거예요. 아, 예, 중산 둘째. 이걸 그래서 저기 아 밤새 이제도 할 수가 있으니까 그 밤에는 저희는 이제 반납을 하라고 하거든요. 예, 한 11시 정도에는. 예. 아, 이게 왜냐하면 학교를 그 다음날 가야 되는데, 안 그러면 이거를 계속 보고 있다가 새벽까지 보고 있을 수도 있는 거니까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러면 학교 가서 당연히 졸겠죠. 근데 또 처음에는 좀 반발이 좀 있었는데, 그냥 순순히 반납을 하더라고요. 본인도 이제 피곤한 걸 아니까. 그 다음날 학교 가야 되는데. 네. 중요한 거는 학교에서 그러니까 학교가 조금 약간 특수해서요. 학교에서 휴대전화를 그 걷지 않습니다. 예, 네. 그냥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밤에는 반납을 하는 것 같아요. 아, 그런 학교들이 있더라고요. 예, 네. 학생들의 뭐 이렇게 약간 자율성, 예, 네. 거기에 좀 맡긴다는 측면은 저는 좀 이해가 안 가지만. 그렇던데요. 아, 지나갈 겁니다. 이수연 씨, 명동에서 친구 만나고 집에 가는데 사람이 와, 최근에 이렇게 많은 인파를 본 건 처음이었습니다. 그것도 거의 외국인들 뿐이네요. 여행자들 같은데 다들 너무 행복해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떡볶이를 잘 먹는 모습이 너무 신기했습니다. 예. 진짜 저도 일주일에 한 번씩 명동에 나가게 되는데, 예, 거의 관광객들이에요. 예, 외국인 관광객들. 예. 그리고 진짜 그 한국 음식들 어쩌면 그렇게 진짜 익숙하게 맛있게 잘들 먹는지, 아, 보고 있으면, 예, 평소 때 이제 눈길 가지 않던 음식들도 저도 막 먹어보고 싶은 거예요. 그 모습 보고 있으면. 아, 솔트앤페파. 예, 슉 신청을 하셨습니다. MC 해머의 Have You Seen Her까지 두 곡 듣죠.

이수연 씨가 신청하신 Salt and Pepper, Shoop 그리고 MC Hammer, Have You Seen Her 들었습니다. 이상호의 드림팝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5월 9일 토요일 밤이고요.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는 샵 1061입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공은 무료입니다. 천유진 씨, 저는 오늘 맥주 한잔 했어요. 날이 좀 더워지니까 맥주가 생각나네요. 저는 여름밤을 정말 좋아하거든요. 그 감성을 곧 느낄 수 있겠죠? 현실은 모기와 싸우느라 바쁘겠지만요. 예. 좋죠. 여름밤에 시원한 맥주 한 잔. 아, 저도 좋아하는데. 스티비 원더의 Lately 예, 신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5343님. 예, 라디오를 정말 오랜만에 듣네요. 예, 괜히 추억에 잠겨서 노래도 신청해 봅니다. 예, 역시 스티비 원더의 Lately 예, 듣고 싶다고 신청을 하셨습니다. 천효진 씨, 5343님이 신청하셨습니다. 예, 스티비 원더 Lately.

0: 공공기관 그치.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위제로
0: 소파
1: 불량 제로 제로 위제로 과식계도 제로 제로 위제로 체했을 때도 제로 제로 위제로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제로 위제로
2: 소화불량 체한 과식의 위제로
3: 일양약품 7963님 부천에서 0.1평 상점 100칸 중 하나인 1인 서점을 운영하고 있는 점주예요. 오후에 서점에 다녀왔는데 책이 단 한 권도 안 팔렸더라고요. 결국 몇 권 회수해봤습니다. 무거운 책을 에코백에 넣어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 눈물을 꾹 참았습니다. 서점 운영이 처음인데 모르는 게 많네요. 아, 팔리지 않을까요? 그래도 그렇게 믿습니다. 아, 7963님한테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스콜피언스의 홀리데이 신청을 하셨습니다. 1부 끝곡으로 듣고요. 저는 2부 드림 시어터로 돌아오죠.

7분 교통정보입니다. 포근한 봄 날씨에 나들이 정체가 길었던 하루였는데요. 내일도 낮 최고 기온 27도까지 오르면서 야외 활동하기 참 좋겠습니다. 다만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게 벌어집니다. 얇은 겉옷을 챙겨 나오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나들이 정체가 길었던 고속도로도 저녁 9시를 앞두고 대부분 수월하게 지나실 수 있는데요. 다만 서울 시내 신월 여의지하도로는 벌써 저녁 시간대만 두 번째 사고입니다. 이번엔 인천 쪽으로 신월 기점을 앞둔 2차로가 사고로 차단돼 뒤로 여의대로 시점부터 신월 쪽 통과에 1시간 10분 이상이나 걸리고 있는데요. 아직 지하차도 진입 전이시라면 국회대로 등 다른 길로 우회하시는 편이 낫겠습니다. 지금 올림픽대로 공항 쪽은 성수에서 여의 하류 쪽으로 정체 남아 있습니다. 57분 교통정보 공인혜였습니다.

0: 하루가 저물고 불빛이 사라진 컴컴한 밤이 찾아오면 오늘 하루도 무사히 잘 끝났구나 안도의 한숨을 쉬게 되죠. 하지만 마음이 복잡하고 외로워서 긴 한숨을 내뱉고 있는 분들도 분명 있을 겁니다. 그때는 잊지 말고 매일 밤 10시부터 12시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입니다.
1: 콩심은데 콩나고 팥심은데 팥난다를 6글자로
2: 그 공심 공팥 심팥 맞지? 아니야 저기 뿌린대로 거두리
1: 아니 그 6글자라니까 우리집 주소
2: 우리집 그 심으면 열리니 맞아 우와 시골 좌천 한시적 농부 박성우
3: 독방육아 아들 셋만 이수경의
2: 우당탕탕 열일이 적응기
3: KBS 미니시리즈 심으면 열일이
2: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3: 매주 목요일 밤 9시 50분 심으면

0: Britney Spears, Baby One More Time. 음악이 좋은 방송 KBS 2라디오 이상호의 드림팝 2부 첫 곡이었습니다. 잠시 후에는 음악으로 영화를 만나는 시간, 드림팝 드림시어터 준비되어 있습니다. 추천하고 싶은 영화와 OST가 있으시다면 여기로 공유해 주세요. 문자 샵 1061,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 무료인 콩도 열려 있습니다. 수도권 106.1MHz 음악이 좋은 방송 KBS 2라디오 이상호의 드림팝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안녕하세요. 베스트슬립 대표 서준호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없이 월 3만원대의 베스트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0: 주식 차트는 매일 열어보면서 퇴직연금은 왜 덮어두세요?
1: 이젠 IRP도 KB국민은행으로 시작해보세요. 퇴직연금만 잘 바꿔도 퇴직 후가 바뀔 테니까. 퇴직연금은 역시 KB국민은행.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GTX-A가 곧 출발합니다. 우미린으로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4: 예정된 GTX-A로 서울은 빠르게, 예정된 초교는 단지 앞에.
5: 퍼스트 창릉 신도시, 패스트 GTX-A, 퍼펙트 우미린.
4: 고향 창릉 우미린 그래니티, 5월 14일 오픈, 031-632-5488, 우미건설 컨소시엄.
6: 가계 동향조사 나왔습니다. 가계 동향조사는 가계의 소득과 지출을 파악하기 위한 국가 통계입니다.
7: 우리 집의 소득과 지출 내역을 모두 적어야 된다고요?
6: 네, 맞습니다. 정확하게 작성해주신 가계부가 경제와 복지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국가 데이터처.
8: 매일 밤 8시 당신을 위한 밤, 이상우의 드림 밤.

드림팝 꿈의 극장 드림시어터. 토요일 밤 드림시어터, 오늘은 한 꼬마 곰이 새 가족을 찾는 여정을 함께 해보죠. 2015년에 개봉한 애니메이션 영화 패딩턴 준비했습니다. 지진과 폭풍 후에 가족을 잃은 한 꼬마 곰, 페루에서 영국까지 나홀로 여행을 떠나는데요. 런던에서 방황하던 중 우연히 브라운 가족을 만나게 되고 패딩턴이라는 이름을 얻어서 새 가족을 찾아 나섭니다. 패딩턴은 1958년 동화 작가 마이클 본드가 만든 캐릭터인데요. 2차 세계대전 이후 가족을 잃은 아이들을 보며 지은 이야기라고 합니다. 영국에서 가장 완벽한 가족 영화라는 찬사를 받는 이 작품, 5월과 참 잘 어울리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 드림시어터 함께 하시면서 내 곁에 소중한 사람들을 떠올려 보시죠. 음악감독 닉 우라타가 만든 영화의 오리지널 스코어부터 들을까요? Journey from Peru.

빨간 모자를 쓴 꼬마 곰이 짐가방을 든 채 낯선 거리를 두리번거립니다. 꼬마의 목에는 낡은 쪽지가 걸려있는데요. 그 속 글자를 잘 들여다보니 이렇게 쓰여있네요. 이 곰을 돌봐주세요. 감사합니다. 이 작은 곰은 사람들 눈을 피해 화물선에 숨어들어 고향인 페루에서 이곳 런던까지 대서양을 건너왔습니다. 그렇게 도착한 곳은 무표정한 사람들로 가득한 도시 런던의 패딩턴역. 꼬마는 이곳에서 새 가족을 찾을 생각입니다. 안녕하세요, 아주머니. 저 새 가족을 찾고 있는데요. 아저씨, 저를 새 가족으로 맞아주시면 안 될까요? 정중하게 모자까지 벗어들고 말을 건네봤지만 사람들은 이 꼬마 곰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습니다. 그렇게 얼마나 지났을까요? 어느덧 사방엔 짙은 어둠이 깔렸고 숙모가 챙겨준 마지막 오렌지 마멀레이드도 바닥을 드러냈네요. 배에선 꼬르륵 소리가 나고 털은 비바람을 맞아 쫄딱 젖었습니다. 이것이 말로만 듣던 서름이나 슬픔이란 감정일까? 눈을 감으니 페루의 정글에서 숙모, 삼촌과 웃던 그때가 꿈처럼 아른거립니다. 그때 이 가엾은 꼬마 곰 앞에 나타난 한 여자가 있으니, 안녕 곰돌아, 여기서 뭐하니? 길을 잃은 거야? 집 찾는 거 도와줄까? 그것은 이 차가운 도시에서 처음으로 마주한 따뜻함이었습니다.

패딩턴 역에서 만났던 이유로 패딩턴이란 새 이름을 갖게 된 꼬마곰. 브라운 아주머니와 그 가족의 반려곰으로서 인생 2막을 열어보려던 그때 브라운 아저씨가 패딩턴의 꿈을 막아서죠. 내가 여기서 머무는 건 오늘 하룻밤만이야. 내일 아는 분이 널 데려갈 수도 있어. 정 안 되면 보육원도 있고. 그때 패딩턴은 한 남자를 떠올립니다. 언젠가 페루에 왔던 탐험가. 곰들에게 인간의 문명을 전파하고 말을 가르친 것도 바로 그였습니다. 언제든 찾아오라고 했으니 그러면 흔쾌히 패딩턴을 가족으로 받아줄지 모르죠. 패딩턴은 브라운 가족의 도움을 받아 그때 그 탐험가를 찾아 나섭니다.

한편 전 세계 동물을 닥치는 대로 박제하는 것이 유일한 낙인 여자 밀리센트의 귀에도 말하는 곰이 나타났다는 소식이 들어갔습니다. 희귀템을 향한 불타는 의욕은 광기로 번졌고 결국 그녀는 패딩턴을 낚아챌 덫을 놓기 시작합니다. 그 긴박한 소동에서 패딩턴은 무사히 빠져나올 수 있었지만 브라운 가족의 보금자리가 시뻘건 불길에 휩싸이고 말았죠. 그제는 집을 물바다로 만들더니 이번엔 집을 불바다로 만든 패딩턴. 매일 의도치 않은 사고를 쳐서 화재의 중심이 된 것도 모자라 진짜 불타는 화재의 중심까지 돼버린 꼬마 곰은 한껏 풀이 죽었습니다. 곰은 인간과 함께 살 수 없어. 브라운 부부가 다투는 소리가 벽을 넘어 들려옵니다. 더 이상 이 가족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은 패딩턴은 조용히 짐가방을 챙겨 집을 나서는데요. 또다시 낯선 도시에 홀로 남은 패딩턴. 과연 이 꼬마 곰은 가족이라는 이름의 안식처를 찾을 수 있을까요?

드림팝 꿈의 극장 드림시어터 2015년에 개봉한 애니메이션 영화 패딩턴이었습니다. 영화 OST 중에서 세 곡 들으셨어요. 가장 먼저 들으신 곡은 제임스 브라운의 I Got You, I Feel Good. 패딩턴이 곰생 처음으로 에스컬레이터를 탈 때 흐르던 곡입니다. 개를 안고 탑승하세요 라는 안내판을 보고 어디서 모르는 강아지 한 마리를 안고 오는데 펑키한 리듬과 그 위풍당당한 모습이 참 절묘하게 어우러졌죠. 이어서 들으신 곡은 스테픈 울프, Born to be Wild. 한때 자유로운 영혼이었던 브라운 아저씨의 과거 회상 장면에서 흘렀죠. 안전주의, 고지식의 대명사가 된 아저씨는 패딩턴을 구하기 위해 과거의 본능을 깨워 광란에 질주를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라이오넬 리치의 헬로우. 브라운 가족의 이웃인 커리 씨가 악당 밀리센트를 보고 첫눈에 반하는 코믹한 장면에서 나왔습니다. 코너 끝으로는 Family of the Year Hero 이 곡 들으면서 오늘 드림시어터 문 닫겠습니다.

Grazie. Yeah, I like that. 3709님이 신청하셨습니다. 음악이 좋은 방송 KBS 이라디오 이상호의 드림팝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5월 9일 토요일 밤이고요. 사연과 신청곡은 문자 샵 1061이나 공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공은 무료입니다. 김순자 씨, 학교 졸업한 지 한참 지나고 글 쓸 일도 없는 요즘 드림팝 덕분에 글을 한 번씩 써보네요. 사연도 글이잖아요. 메모장에도 한 번씩 끄적끄적. 좋아요. 사연도 글이죠. 제가 항상 길게 쓰시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는데도 길다라는 거의 기준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어떤 분 글은 꽤 긴데

때도 긴 느낌이 안 드는 글이 있어요. 참 희한하죠. 글이라는 게 참 희한해요, 정말. 예. 짧게 쓰셨는데도 긴 느낌이 드는 글이 있고. 이제 더 이상, 예, 뭐, 길게 쓰시란 말, 뭐, 짧게 쓰시란 말, 이런, 아, 이게 길게 쓰시지 말라는 말, 뭐, 짧게 쓰시란 말 드리지 않겠습니다. 예. 마음대로 쓰세요. 그냥 내키시는 대로. 제가 알아서 쳐낼게요. 예. 이건 좀 너무 길다 싶으면. 아, 그래요. 예, 김준자 씨처럼. 아니, 뭐, 매일 일기를 쓰시거나 아니면 그냥 뭐 취미로 글을 쓰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근데 글 쓸 일이 그렇게까지 많이 없습니다. 예, 성인이 되고 나서는. 학창 시절에야 뭐 글짓기도 하고 뭐 수업 시간에 글을 써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긴 한데 그렇죠. 회사에서는 글을 쓰시는 게 뭐 이제 이런 글들이 아니죠. 뭐 보고서를 쓰시는 거고 격식이 좀 있는 예. 그것도 약간 뭐 창작의 고통이 따를 수가 있겠으나 그냥 자유롭게 쓰는 거는 정말 뭐부터 써야 될지 모를 때가 참 많아요. 진짜 막막하거든요, 진짜. 예, 이렇게 드림팝의 사연 보내시면서 그런 글들을 연습을 하시는 거죠. 김준자 씨처럼. 어떤 글들을 끄적끄적 하셨는지 모르겠네요. 아. 자, 김준자 씨한테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규형 씨. 어제 어쿠스틱 기타로 데모곡 예, 한 곡 작업 끝냈어요. 나머지 쓴 곡들도 다시 작업해서 홈 레코딩 장비 갖춰지면 본격적으로 앨범 작업 들어가야죠. 아직은 예, 시간이 돼서 간간이 드림팝 들어옵니다. 일집 내기 전부터 몇 년을 드림팝 들었는데 진작 앱으로 참여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예, 그동안 보낸 문자료로 작업실 하나는 마련하지 않았을까 점점점. 야, 이분 또 아주 과장의 대가이시네 이분. 이보세요. 예? 문자 보내신 거 제가 대강 알아요. 예? 작업실 하나를 마련하신다고요? 이분 큰일 나실 분이네. 큰일 나실 분이야. 아, 뮤지션이시구나. 예? 와. 나중에 저기 혹시라도 유명해지시면 모른 척 하지 마시고요. 멋지신데. 예. 이게 글 쓰신 이 바이브를 보니까 보통 분은 아니신 것 같고. 아우, 궁금하다. 어떤 곡을 쓰셨을지. 예. 예. 궁금한데요, 진짜. 이 규영 씨한테도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9413님, 내일은 이팝나무 구경하러 드라이브를 가야 하나? 네, 그러시죠. 거의 다 지고 있어요, 지금. 예. 네, 빨리 가셔야 됩니다. 핑크 스웨트의 And My Worst 듣고 싶다고 신청을 하셨습니다. 페더 엘리아스 Forever Was Never Enough까지 두 곡이에요.

enough. 9413님이 신청하신 Pink Sweat and My Worst 그리고 Pedro Elias의 Forever Was Never Enough 두 곡이었습니다. 5월 9일 토요일 밤 이상호의 드림 팝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듣고 싶은 팝,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 문자는 샵 1061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콩은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4607님, 집으로 가는 길 가끔 간식 사주는 삼색 고양이가 오늘은 제게 다가

처음으로 머리를 부볐어요. 입양할지 말지 고민됩니다. 얼마 전에 반려고양이를 무지개 나라로 보낸 터라 아무래도 더 눈에 밟혀요. 그 부드러운 털과 온기가 그리워서요. 하지만 아직 마음의 준비는 되지 않아서 고민이 되네요. 그러게요. 이거 좀 고민되시겠는데. 와서 머리를 부볐으면 이게 몇 번 조금 더 생각을 해보세요. 예, 그 지금의 감정으로 결정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텐시스의 곡 신청하셨네요. I'm not in love.

0: 내 맘대로 주문 제작. 못 받은 건 받기 힘드시죠?
1: 답답하고 힘든 채권 회수, SM 신용정보라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채권 추심에서 신용조사까지 SM 신용정보가 고객을 위해 애쓰겠습니다.
0: SM 신용정보 1600-9300 1600-9300. 혼자

0: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1: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쓱 닦고 착
2: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착
1: 메디힐 토너 패드
3: 아, 쉬어도 피곤할 땐 운동할 힘도 없을 땐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4: 판매사 주식 녹십자 허가권자 한풍제약 비맥스 제트정 광고심의필
5: 오토링크 속보입니다. 사업장 오염물질이 직원 건강은 물론 기계 품질에도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6: 그래서 오토링크 집중기가 주목받죠. 2026년엔 집중기 지원금 신청 시 정부에서 설치비 보조까지
5: 지금 바로 오토링크 하세요.
6: 1577-7097 집진기는 오토링크.

KBS 이라디오 이상호의 재림팝 토요일 밤 끝곡 미스터 미스터의 Broken Wings 듣죠. 이상호였습니다. 오늘도 꿈같은 시간이었어요.

0: 의사가 만든 3중 구조 베개 C가드 닥터필러. 기대하라. 탁월한 C커브 지지력을 누려라. 압도적인 편안함을. 의사가 만든 3중 구조 베개 C가드 닥터필러.
1: 공간 코디는 코디너.
2: 공간 만들기 코디너.
3: 코디너.
2: 공간 연출도 코디너.
3: 코디너.
2: 편안하고 아늑한 공간은
1: 중문, 미세먼지, 방범, 방충망, 생산부터 AS까지 공간 코디는
2: 코디너.
4: 오랫동안 기다려온 자리, 공원을 품고 워터프런트를 마주하는 곳, 그 모든 가치를 더샵의 이름으로. 기다려온 G5 송도를 완성하다. 더샵 송도 그란테르. 5월 오픈 예정 1600-0255 포스코 ENC.
5: Jeff

0: 에드워드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사랑하기 때문에
4: KBS.
5: 잠시 후 10시에는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를 보내드립니다.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생애 마지막을 앞둔 사람들에게 기도해주는 일을 하는 분이 계신데요. 그분이 생애 마지막에 다다른 사람에게 꼭 물어보는 질문이 있다고 합니다. 당신의 인생은 어땠나요? 각자 인생은 전부 다른 모습으로 흘러왔을 테지만 80%의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이런 대답을 했다고 해요. 인생이 너무 짧았습니다.

우리 나이가 들수록 시간이 더 빨리 가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하잖아요. 그건 나이가 들면 새로운 경험보다는 일상이 익숙한 반복으로 채워지니까 뇌가 기억을 하나로 묶어버려서 그런 거라는데요. 지금이라도 새로운 시선으로 세상을 보는 법을 배워야 할 것 같아요. 그 호기심 어린 시선 하나하나가 기억의 밀도를 높여줄 테니까요. 밤을 잊은 그대에게 저는 유지원이에요.

이문세의 알 수 없는 인생 2451님 신청곡으로 음악이 좋은 방송 KBS 이라디오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출발했습니다. 5월 9일 토요일 밤 저는 아나운서 유지원이에요. 새로운 시선으로 세상을 보는 거 이건 멀리서 찾을 거 없이 어린 아이들을 스승으로 삼으면 될 것 같습니다. 아이들에게는 세상 모든 일 모든 풍경, 모든 사건,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새롭게 접하는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너무나 많은 정보들이 하루 종일 들어오고 또 그 정보를 스스로 소화해내느라 밥도 많이 먹고 힘도 내고 그래서 피곤해서 잠도 잘 자는 것 같아요. 가끔은 이렇게 어린아이처럼 새로운 시선으로 세상을 열심히 살고 잠도 푹 자고 싶어져요. 이정규님, 오늘도 슬로우 조깅 끝내고 쉬면서 들어요. 이젠 휴식할 때 밤그대 듣는 게 습관이 돼서 안 들으면 피로가 안 풀리는 기분입니다. 중독성이 좀 있죠? 그리고 자기 전에 어떤 행동을 하느냐가 수면의 질을 결정적으로 만든다고 하는데 가벼운 운동, 그래서 조금 순환을 시키고 노폐물을 또 빼고 좋은 음악 들으면서 마음을 또 가라앉히고 정규님은 최적의 수면을 위한 조건을 다 갖추고 계시네요. 5975님, 저 지금 늦은 저녁 식사 중인데요. 닭 목살 구이에 엄마가 해준 겉절이 김치랑 같이 먹으니까 엄청 맛있네요. 오늘은 유디가 제 밥 친구입니다. 와, 닭목살 구이 진짜 맛있겠네요. 저도 참 닭고기가 좋더라고요. 부위별로 다 그 매력이 다르잖아요. 그리고 아무리 기름이 많다 해도 그 닭다리가 다른 고기들보다는 담백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저는. 어쨌든 밥친구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듣고 싶은 노래와 일상얘기 기다릴게요. 문자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100원, 콩은 무료입니다.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함께하고 계세요. 위제로 위제로 했을 때도 제로 위제로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위제로 소화불량 체험 과식의 위제로 yeah.

서류진의 약속대로. 앞서 들으신 곡은 우효의 민들레, 5324님, 9424님 신청곡이었습니다. 토요일 밤 유지원의 밤우리 징그대에게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 기다리고 있어요. 문자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100원, 콩은 무료입니다. 8314님, 오늘 조카 돌잔치였어요. 돌잡이 하는데 돈을 덥석 집어서 잔치 분위기가 아주 좋았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조카 유시야, 건강하게 잘 자라고 부자 되면 이모도 좀 챙겨줘. 아이고, 돈을 잡았어요. 아이가 선견지명이 있네요. 돈이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진짜 그 돌잡이 할 때 뭘 짚느냐도 초미의 관심사지만 그냥 그 짚는 모습, 또 아이가 입은 옷 이런 게 너무 귀엽잖아요. 딱 돌 때 너무 애기애기하고 아직 말 잘 못할 때 이럴 때 진짜 귀여운 것 같아요. 행복한 하루 보내셨을 것 같습니다. 2939님, 역류성 식도염 걸려 강제 다이어트 중입니다. 맵고 짠 음식, 밀가루, 기름진 음식, 커피, 병원에서 당분간 멀리하라는 음식들이 많아서 절로 살이 빠지네요. 먹는 낙이 없으니 우울해요.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먹는 게 얼마나 큰 행복인지 다시금 느끼네요. 그럼요. 먹는 즐거움은 너무 일상적이라서 우리가 잊고 살기 쉽지만 우리 삶의 커다란 스트레스 해소 방법이라니까요. 그게 없으니 우울하실 수밖에요. 그래도 더 건강해지신 위로 또 많이 드셔야 되니까 당분간은 잘 참으시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어요. 박효신의 널 바라기, 최수종님 신청곡이고요. 이어서 김종국의 별, 바람, 햇살, 그리고 사랑, 박경자님 신청곡입니다.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귀로 즐기는 세계여행, 감성여행의 필수품인 플레이리스트까지 야무지게 챙겨서 우리 함께 떠나요. 밤의 여행자들.

가정의 달 5월이 찾아왔습니다. 더불어 가족들과 함께 여행 다니기 좋은 시기죠. 그래서 오늘은 온 가족이 같이 가서 소원도 빌고 좋은 기운 받아올 수 있는 곳으로 떠나볼게요. 5월의 따사로운 햇살을 받아 윤슬이 반짝반짝 빛나는 아름다운 섬진강 물줄기를 따라 도착한 이곳은요, 전북 진안이고요. 우리는 전북 진안의 상징인 마이산으로 가볼 겁니다. 마이산이라는 이름은 조선 태종 때 봉계 솟은 두 산봉우리가 말의 귀 모양을 닮았대서 붙여진 이름인데요. 산이라고 하면 덜컥 겁부터 먹는 분들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일단 입구부터 식당가가 쭉 이어져 있으니까 그냥 지나치기 쉽지 않죠. 여기서 배부터 든든하게 채우고 가볍게 산책하듯 구경하면 되거든요. 메뉴도 산채비빔밥, 더덕구이, 청국장. 부모님들이 좋아하실 만한 것들이라 참 좋죠. 자, 그럼 영양 가득한 음식들 가족들과 맛있게 먹고 밥심으로 슬슬 움직여 볼까요? 산책로를 따라 몇 걸음 안 걸었는데 맑은 호수가 나타났습니다. 이 호수의 이름은 타병제고요. 여기서 가족들 다 같이 오리배를 타도 좋은 추억으로 남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조금만 더 올라가면 돌탑 체험장도 있으니까 온 가족이 돌탑을 하나씩 쌓아 올려보면서 소원도 빌어보자고요. 그리고 이제는 진짜 거대한 돌탑이 있는 탑사를 보러 가볼게요. 저 멀리 웅장한 바위 봉우리가 보이기 시작하는데요. 저게 바로 말의 귀처럼 보인다는 두 봉우리, 암마이봉과 수마이봉입니다. 봉우리를 이정표 삼아 쭉 올라왔더니 눈앞에 경이로운 풍경이 나타났습니다. 여기가 바로 CNN이 선정한 한국의 가장 아름다운 사찰 중 하나로 꼽힌 마이산 탑사인데요. 이 수많은 돌탑들을 한 사람이 직접 쌓아 올렸다는 게 믿겨지시나요? 이게 다 하면 80개 정도 된다고 하고요. 1885년에 입산한 이감용이라는 분이 수행을 하면서 무려 30여 년 동안 만든 거래요. 놀라운 건 접착제나 시멘트를 사용한 것도 아닌데 1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비바람과 태풍 속에서도 쓰러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가까이 가서 보면 돌탑마다 이름도 있으니까요. 신비로운 기운 받아갈 겸 찬찬히 둘러보면서 오늘의 여행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우리는 다음 주에 다른 여행지에서 또 만나요.

부가킹즈의 여행길 들으셨습니다.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함께하고 계세요. 심재영님, 이번 어버이날 부모님을 못 뵈러 가서 대신 제주도 여행 예약해드렸어요. 근데 부모님이 제가 뵙는 것보다 여행을 더 반기시는 것 같은데 기분 탓이겠죠? 여행도 좋고 재용님도 좋고 제일 좋은 건 재용님이랑 같이 여행 가는 거겠죠. 근데 어쨌든 재용님 진짜 효자시네요. 제주도 여행 딱 이렇게 예약해 주시고 지금이 정말 정말 가면은 여행하기 좋은 시기잖아요. 8372님 지역축제 매표소에서 일하느라 바빠서 정작 부모님과의 기념일은 챙기지 못했는데요. 내일 뒤늦게 부모님 모시고 동대구로 여행 갑니다. 예쁜 사진 많이 찍어드리고 오려고요. 저희 안 싸우고 잘 갔다 올 수 있겠죠? 보니까 그 가족들끼리 다투는 가장 큰 원인은 말인 것 같습니다. 편하니까 말을 쉽게 던지고 그럼 또 상처를 받고 말을 줄이고 행동을 늘리시면 어떨까요? 서로를 위한 배려. 아, 쉽지 않죠. 이민영님 신청곡 보내드릴게요. 멜로망스의 선물.

샤이니의 원. 먼저 들으신 곡은 멜로망스의 선물이었습니다. 유지원의 밤우리진 그대에게 토요일 밤 함께하고 계세요. 최은경님, 저 요즘 화장실 청소하는 재미에 푹 빠졌어요. 마지막에 타일, 거울, 벽물기 제거하려고 훑어내리면 나는 소리마저 개운하네요. 화장실 청소가, 와, 이거 좋아하기 쉽지 않은데, 윤경님 진짜 살림 고수십니다. 김대현님, 아내와 싸웠습니다. 별거 아닌 사소한 일인데 매번 감정이 먼저 앞서네요. 시간 지나면 후회할 거면서 말이죠. 감정이요? 컨트롤이 안 돼서 감정이죠. 그러니까 앞서는 거 아니겠어요? 생각은 참 그럴 때 저 멀리 뒤쪽에서 뒷짐지고 있더라고요. 그래도 화해하시면 되죠. 먼저 손 내밀어주세요. 케이윌의 이러지마 제발, 시스타의 나 혼자 보내드릴게요.

0: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1: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0: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0: 저 이분과 함께하면 나른한 오후가 행복해지실 거예요. 우리 같이 마법의 시간 속으로 레드 썸! 매일 오후 4시부터 6시 이번에 라라랜드.
1: KBS 2라디오를 소개합니다. 기운나는 아침 7시 우리의 아침 조경합니다. 추억을 꺼내 듣는 오전 9시 주현미의 러브레터. 정오의 활력 낮 12시 임백천의 백뮤직. 은빛 리듬으로 반짝이는 오후 2시 은가은의 빛나는 트로트. 마법 같은 오후 4시 이번에 라라랜드. 행복한 퇴근길 저녁 6시 스윗 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꿈을 그리는 밤 8시 이상우의 드림팝. 하루 끝에 다정한 위로 밤 10시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언제나 당신 곁에서 행복의 순간을 함께합니다. 음악이 좋은 방송 KBS 2라디오. 수신료의 가치 2라디오와 함께합니다.
2: 사랑하기 때문에 KBS.
0: 잠시 후 11시에는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가 이어집니다. KBS FFM 제2라디오입니다.

주얼리의 이젠으로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2부 문을 열었습니다. 밤그대를 채울 사연과 신청곡 문자 샵 1061로 보내주세요. 짧은

K의 같은 베개 들으셨습니다.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 기다립니다. 문자 샵 1061, 단문 50원, 장문 100원, 콩은 무료예요. 김대현님, 어제 부모님 모시고 식사했습니다. 용돈을 조금 드렸는데 식당도 계산하시고 또 여행 간다고 오히려 용돈 주시네요. 부모님께는 여전히 못난 막내네요. 아, 용돈을 더 받으셨군요. 엄마 아빠는 근데 그게 또 행복이니까 엄마 아빠 행복하게 해드리는 거 효도 아니에요?

잘 받으셨어요. 류자영님, 여긴 미국 애틀랜타예요. 여기 이번 주가 선생님 감사 주간이었어요. 아침부터 선생님들께 꼬불꼬불 쓴 손편지와 직접 고른 작은 선물 갖고 들뜬 마음으로 등교하는 아이들 보니 웃음이 났네요. 아이들 커가는 모습 지켜보는 게 행복합니다. 꼬불꼬불 손편지 이런 거 너무 귀엽고 또 아이들의 마음이 담긴 선물이 사실 어마어마한 선물이 아닐지라도 참 그 작은 선물이라는 게 더 사랑스럽지 않나요? 어른들은 그런 작은 선물을 주고받지 못하게 된 나이가 돼버린 거잖아요. 한스밴드의 선생님 사랑해요. 7946님 신청곡입니다.

비주의 Love Love 먼저 들으신 곡은 하스밴드의 선생님 사랑해요 였어요. 4719님 어버이날 기념 부모님 댁 안방 침대 바꿔드리고 정리도 해드렸습니다. 꼭 이런 날이 아니라 일찍 해드렸어야 되는데 좋아하시니 기분은 좋네요. 근데 침대를 바꾸니까 이제 커튼이 눈에 거슬려서 커튼도 고르고 있습니다. 끝이 없죠. 그래도 시작을 이렇게 하셨으니까 이왕이면 또 시작한 거 마무리도 잘 해드려야죠. 1008님 대전에서 미용실을 하는데요. 내일은 남편과 시골로 미용봉사 가요. 어르신들 머리 이쁘게 해드리고 말동무도 해드리고 점심도 같이 먹고요. 설레고 행복합니다. 오, 대전에서 또 이렇게 전사 같은 봉사활동을 하시는 애청자님이 계셨군요. 미용봉사가 참 어르신들한테는 너무너무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기분 전환도 되고 또 멀리 가실 필요 없이 가만히 앉아서 또 미용 받으시면 너무 시간도 절약하고 좋잖아요. 엄정화의 숨은 그림 찾기, 코요태의 만남 들려드립니다.

빅뱅의 붉은 노을, 먼저 들으신 곡은 8540님 신청곡 동방신기의 풍선이었습니다. 0332님, 44세, 워킹맘인데요. 고등학생 아이들 둘 키우며 친정엄마랑 같이 살고 있어요. 근데 며칠 전 엄마랑 크게 싸웠어요. 사과는 드렸는데 아직도 좀 서먹서먹하네요. 마음은 그게 아닌데 왜 이렇게 매번 표현이 거칠어질까요? 아, 이게 참 가족들이 같이 산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게다가 이제 또 0332님만의 가정이 있는데 또 어머니랑 같이 지내시려다 보니 어렸을 때의 자신이 아니고 네, 성인이 되면 또 그때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부디 지혜롭게 잘 극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정은아님, 이번 주 어버이날 있어서 꽃을 주문해서 아빠가 계신 수목장 다녀왔습니다. 꽃과 나무를 참 좋아하셔서 예전에 함께 산책 갈 때면 하나하나 이름 설명해 주시던 아빠가 오늘따라 더 그리운 밤입니다. 아, 진짜 아버지가 가장 편안하고 행복할 만한 곳에 잘 모시셨네요. 아버지가 흐뭇하게 미소 짓는 하루셨을 것 같아요. 유진성님 신청곡, 박지윤의 환상, 박혜경의 하루, 토이의 오늘 서울은 하루 종일 맑음. 이어서 정경화의 나에게로의 초대 보내드릴게요.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토요일 밤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마지막 곡은 1291님께서 청해 주신 우즈의 드라우닝이에요. 이 노래 보내드리면서 저도 인사드릴게요. 오늘 밤은 평화롭게, 내일은 더 근사하게.

0: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산불의 중심 불기둥 높이는 2, 30m, 중심부 온도는 1200도, 주변 연기만도 600도에 이릅니다. 산불 발견 시에는 제일 먼저 119에 신고합니다. 산불은 초기에 진압해야 합니다. 외투 등으로 두드리거나 덮어서 재빨리 끕니다. 산불은 산악형 산림에서 평지보다 8배 정도 빠르게 퍼지며 위를 향해 올라갑니다. 이때 바람을 등지고 피하면 매우 위험하므로 바람을 등지고 90도 방향, 그리고 산 아래쪽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대피할 때는 반드시 이웃집에 먼저 산불을 알려주며 집의 창문과 출입문을 완전히 닫고 집과 주위에 물을 뿌린 후 가스통 등 인화물질을 제거합니다. 위급 시에는 낙엽 등 연료물질을 제거하고 노출 부위를 차단한 후 지면에 엎드립니다. 산불 피해 예방,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잠시 후 자정에는 이본의 라라랜드를 보내드립니다.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여러분의 하루는 보통 몇 시에 시작이 될까요? 알람 소리에 눈을 뜨는 편이세요? 아니면 해가 뜨는 시간에 따라 깨는 게 달라질까요? 요즘 부쩍 하루가 길어졌다 생각이 들었다면 해의 영향을 꽤 많이 받는다는 뜻일 겁니다. 겨울이 지나고 해가 머무는 시간이 1, 2분씩 꾸준히 늘어나더니 오늘 기준으로 낮의 길이가 14시간이 됐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 하루를 더 길게 쓰게 됐다는 뜻이기도 하겠죠. 5월은 추운 겨울과 비교했을 때 약 2시간 정도 오후가 늘어난 셈이라고 합니다. 몸이 그 리듬에 맞게 알아서 변화하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에게 오후 4시는 뭐하기 좋은 시간일까요? 여기는 이번에 라라랜드.

0: 일몰 시간은 저녁 7시 29분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일몰 시간이 늦어졌습니다. 오늘 낮의 길이가 14시간을 찍었고요. 내일부터는 점점 더 길어질 거라 합니다. 그렇게 계절이 한여름을 향해 달려가는 거겠죠. 오후 4시를 막 넘은 이 시간 여러분은 뭐하고 계실지 또 궁금해졌습니다. 사연 많이 많이 보내주시고요. 음악이 좋은 방송 KBS 2라디오 오후 4시부터 6시 마법같은 시간 이번에 라라랜드가 여러분들과 함께합니다. 토요일 1부는요. 여러분이 보내주신 플레이리스트를 같이 듣는 시간이에요. 청플리 준비되어 있고 2부로 건너가면 추억의 차트 여행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와 나누고 싶은 얘기 듣고 싶은 노래 있으시면 이쪽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어플콩 KBS 플러스 공짜입니다. 여기는 라라랜드 저는 콩대 2번입니다.
1: 사장님 요즘 기름값 때문에 힘드시죠?
2: 아우 남는 게 없어요.
1: 그럼 새로 나온 스타리아 일렉트릭 어떠세요? 공간 넉넉하죠? 20분 만에 최대 80% 충전되죠? 한 번에 387km 주행까지.
3: 사장님의 계산이 달라집니다. 더 뉴 스타리아 일렉트릭 출시.
4: 쇼리 쉘라!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2: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쓱 닦고 착.
3: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착.
2: 메디힐 토너 패드.
4: 못 받은 건 받기 힘드시죠?
5: 답답하고 힘든 채권 회수, SM 신용정보라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채권 추심에서 신용조사까지 SM 신용정보가 고객을 위해 애쓰겠습니다.
4: SM 신용정보 1600-9300, 1600-9300.
6: 요즘 카페 트렌드 알고 싶다면
7: 카페페 주문.
6: 카페 창업 예정이라면
7: 카페페 주문.
8: 달콤함이 비즈니스가 되는 곳, 2016 카페인 베이커리 페어. 6월 4일부터 7일까지 킨텍스에서 만나요. 동시개최 마이프차 창업 박람회.
9: GTX-A가 곧 출발합니다. 우미린으로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10: 예정된 GTX-A로 서울은 빠르게, 예정된 초교는 단지 앞에.
11: 퍼스트 창릉 신도시, 패스트 GTX-A, 퍼펙트 우미린.
10: 고향 창릉 우미린 그래니티 5월 14일 오픈. 031-632-5488 우미건설 컨소시엄.
12: 오후의 마법 같은 시간, 이번에 라라랜드 여러분들의 사연을 제가 양손에 들고 있습니다. 한지영님, 콩님, 혼자 집에서 라라랜드 듣고 있습니다. 신랑이랑 대학생 쌍둥이들 다 외출하고요. 아무도 없거든요. 어우, 좋으시겠습니다. 이 평화, 이 여유 너무 좋아요. 저녁에 만두 굽고 비빔면 해 먹을 겁니다. 어우, 아주 저녁 메뉴도 상큼하고 좋네요. 침고이네요. 그리고 공하나 사만하님이 주셨습니다. 5월 5일 어린이날요. 엄마한테 용돈 봉투를 받았습니다. 콩디. 저 어릴 때 집안 사정이 안 좋아서 인형 하나 못 받고 컸거든요. 저 결혼하고 애 낳고 손주 어린이날이라고 장난감 사주시다가 우리 엄마 그때가 생각나서 울컥하셨대요. 엄마가 좋았던 날, 행복했던 날만 기억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야, 다 커서 애도 낳고 결혼하고 애도 낳고 잘 살고 있는데 어머니한테, 엄마한테 용돈 봉투를 받은 거예요. 어린이가 된 듯한 그런 느낌이었겠습니다. 공하나 삼하나님이 보내준 사연이었습니다. 그리고 김지영님, 차 끌고 손세차 왔습니다. 콩디. 차 이름은 라떼입니다. 라떼. 신랑이랑 저는 김라떼라고 불러요. 제 적금 털어서 산 차라 제 성을 붙였습니다. 세차를 싹 끝내고 신랑이랑 즉석 떡볶이. 개운한데 아주 매콤한 걸로 보상을 하시려나 봅니다. 신랑이랑 즉석 떡볶이 먹으러 갑니다. 이 자기 물건에 이름을 붙여주는 사람들 꼭 있어요.

저희 연기자 선후배 중에서도 항상 그렇게 이름을 붙여서 불러주는 그런 분이 계신데 저도 초록색 그 차를 탈 때는 슈렉이라고 이름을 지어줬어요. 그리고 타이탄, 제트, 크, 이 속도감 있는 그런 이미지를 저도 붙여서 부르곤 하는데 이름을 붙여주면 소중하게 느껴지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그렇다고 합니다. 우리 김지영님도 라떼, 김라떼 늘 타고 다니시면서 안전운전하시고 행복하시고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차를 그냥 물건이 아니라 함께하는 존재라고 느끼는 거죠. 더 아끼게 되고. 그리고 한 분만 더 해드릴게요. 이경희님 남편 정년퇴직 기념으로 같이 부산 여행 왔습니다. 콩대 잘하셨네요. 남편이 처음 일을 시작한 게 부산이었거든요. 승진해서 서울로 이사시켜주겠다더니 그 꿈을 이룬 멋진 남자입니다. 오, 앞으로 우리 뭐해 먹고 살지? 라는데 뭐든 또 되지 않겠습니까? 여보야, 우리 일단 여행을 즐기자. 고생 많았어 라고 하시면서 어우, 아내분께서도 굉장히 멋있습니다. 이경희님이 주신 문자였습니다. 애경님이 신청하신 곡 준비했습니다. 서태지와 아이들의 환상 속의 그대.

사모님이 문자를 주셨습니다. 월급 받은 게 엊그제 같은데요. 카드 회사에서 싹 다 가져갔습니다. 남은 잔액은 잔일하다. 14,000원. 친구가 회사 일로 스트레스 받는다길래 커피 쿠폰 하나 쌌습니다. 남은 건 7,000원 뿐이지만 마음만은 부자입니다. 돈은요, 또 벌면 되죠. 하셨습니다. 아야님. 와, 이 와중에도 커피 쿠폰을 쏘시는 거를 보니 진짜 마음 부자시네요. 지금 힘들어도 이렇게 주위 사람들 생각하고 챙기는 거 보면 아주 잘 되실 분인 것 같습니다. 아야님 문자를 전해드렸습니다. 4057님이 주셨어요. 시댁 식구들과 빵 쇼핑하고 각자 먹고 싶은 거 골라서 나눴거든요. 집에 오는 길에 열어봤는데 아들이 찜했던 소세지 빵이 없네요. 아주머니께서 그 많은 빵 중에 왜 하필 소세지 빵을 챙기셨을까요? 저희 아들 울다 지쳐 잠들었습니다. 얼마나 먹고 싶었을까? 그거 먹어야지 하면서 소세지 빵을 골랐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없어. 와, 진짜 귀여운 초딩이네요. 4057님이 문자 주셨습니다. 4645님, 늘 듣기만 하다가 문자를 해봅니다. 콩디, 오늘 아이들 데리고 서울 광화문이랑 삼청동에 다녀왔습니다. 가끔 가면 참 볼거리 많고 재밌어요. 삼청동. 대학생 때 자주 가던 곳을 유모차 끌고 다니는데 감회가 새롭더라고요. 20대의 저는 30대 이런 모습을 상상도 못했는데 말이죠. 저는 지금이 너무 편안하고 좋아요. 콩디. 우리 네 식구 오래오래 행복하면 좋겠습니다. 아주 행복한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저희 이번도 가족 모두 행복하고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설점식님이 신청하신 곡 듀스의 나를 돌아봐. 이규영님은 이 노래 또 원하셨습니다. DJ DOC의 머피의 법칙.

오늘 같은 토요일 오후 어떤 노래가 떠오르세요? 당신의 플레이리스트 청플리. 여러분의 취향대로 노래가 채워지는 시간입니다. 주말에는 청플리로 여러분들을 찾아갑니다. 오늘 청플리의 주인공은 이한정님이 되겠습니다. 저희 집은 딸만 셋이에요. 옆집은 아들 둘, 딸 하나였는데 그 집에 하나뿐인 딸과 제가 동갑이라 꽤 친하게 지냈답니다.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두 집이 붙어 살아서 옆집 소리가 다 들리곤 했었거든요. 다른 건 부럽지 않았는데 딱 하나, 오빠가 있다는 게 좀 부럽긴 하더라고요. 저희가 중학생 때 친구네 집 오빠들은 고등학생이었는데 오빠 친구들이 집에 놀러 올 때마다 보면 하나같이 다 잘생긴 거예요. 그때 한참 농구 드라마가 붐이었는데 친구 오빠와 오빠의 친구들이 농구공 튕기며 노는 모습을 부럽다. 나도 저런 오빠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며 훔쳐봤던 기억이 금 납니다. 물론 지금은 자매가 셋이라는 게 큰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단합도 잘 되고 수다 떨기도 꽤 좋거든요. 그때 그 시절을 추억하며 청플리의 신청곡을 남겨봅니다. 콩디. 유승범의 질투, 홍지호의 프로포즈, 김민규의 마지막 승부. 제 마음을 훔쳤던 오빠들은 지금도 어디선가 잘 살고 있겠지요?

이한정님의 청풀리였습니다. 노래 세 곡을 또 이렇게 선곡해 주셨어요. 유승범의 질투, 홍지호의 프로포즈, 김민교의 마지막 승부였습니다. 저도 위로 언니들만 있어서 오빠 있는 친구들이 참 부러웠었는데 그때 가장 친한 친구 중에 그 친구는 또 반대로 저하고 반대로 오빠들만 그렇게 있어요. 그 친구를 참 부러워했었던 그런 기억이 났습니다. 당신의 플레이리스트 청플리 이번 플레이의 주인공은 김병수님이에요. 콩디 축하해 주십시오. 이직한 회사의 구내식당 밥이 너무 맛있습니다. 밥 때문에 아무래도 퇴사는 못할 듯 합니다. 뭐랄까 본가에서 먹던 어머니 손맛을 닮았다고 할까요? 왜 이렇게 요리를 잘하시지? 하고 여쭤봤더니 식당 이모님이 한식 전문점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이 회사에서만 누릴 수 있는 큰 복지라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우리 이모님 노래도요. 수중급으로 해서 회식 때 같이 노래방에 가면 얼마나 유쾌한지 모릅니다. 열창하시는 걸 듣기만 해도 스트레스가 싹 풀린답니다. 그 노래들을 오늘 청풀리에 담았습니다. 김광석의 일어나, 김완선의 기분 좋은 날, 임재범의 너를 위해. 구내식당 갈 생각에 월요일이 기다려지는 사람 저 말고 또 있을까 싶어요.

0: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1: 월 3만 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0: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2: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솔루텍입니다.
3: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2: 특허받은 LG 정품 세척 하이엠솔루텍입니다.
3: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2: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1544-8777.
4: 잠깐.

0: 보던 한방 토탈 브랜드 김소영 해밀레. 건강, 미용, 생활을 위한 허브 테라피. 코리안 테라피 김소영 해밀레. 코리안 테라피. 코리안 테라피 김소영 해밀레.
1: 아, 쉬어도 피곤할 땐? 운동할 힘도 없을 땐?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2: 판매사 주식 녹십자 허가권자 한풍제약 비맥스 제트정. 광고 심의필.
3: 김병수님의 청풀이었습니다. 김광석의 일어나, 김한선의 기분 좋은 날, 임재범의 너를 위해 듣고 왔습니다. 이 요리 솜씨만 좋으신 게 아니고 노래도 굉장히 수준급이라 하셨어요. 근데 진짜 노래가 수준급이신 것 같아요. 노래 세 곡이 다 풍이 다른데 야, 이런 노래들을 다 소화를 하시나 봐요. 세 곡 멋지게 들어봤습니다. 오늘 청풀에 소개된 이한정님, 김병수님에게 선물로 뉴클리드 화장품 선물 세트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부 끝곡이 되겠습니다. 신운주님이 신청하신 곡 준비했어요. 빛과 소금의 샴푸의 요정. 이 노래 띄워드리고 저 2부는 2부로 건너가겠습니다. 화면

0: 눈부신 아침의 시작부터 세상이 잠든 밤의 끝까지 추억의 노래와 이야기로 가득한 KBS 2라디오를 소개합니다. 기운나는 아침 7시 우리의 아침 조경합니다. 추억을 꺼내 듣는 오전 9시 주현미의 러브레터 정오의 활력 난 12시 임백천의 백뮤직 은빛 리듬으로 반짝이는 오후 2시 은가은의 빛나는 트로트 마법 같은 오후 4시 이본의 라라랜드 퇴근길을 행복으로 물들이는 저녁 6시 스윗 드라이브 인호진입니다. 꿈을 그리는 밤 8시 이상우의 드림 팝 그리고 하루 끝에 다정한 위로 밤 10시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언제나 당신 곁에서 행복의 순간을 함께합니다. 하루를 특별하게 만드는 작은 기적 음악이 좋은 방송 KBS 2라디오
1: 오늘도 안전하게 음주운전 예방수칙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술자리가 예정된 경우 미리 귀가 방법을 정하고 차는 가져가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두 번째, 음주 후 자전거나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는 것도 음주운전 처벌 대상에 포함됩니다. 세 번째, 과음을 한 다음 날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세요. 숙취 음주운전 역시 처벌 대상입니다. 네 번째, 음주운전을 방조하는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말려주세요. 위험한 음주운전 미리 예방하여 소중한 생명을 지켜주세요.

잠시 후 1시에는 이본의 라라랜드가 이어집니다.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이번에 라라랜드 주말 2부의 시작, 주말의 명화. 오늘의 영화 음악은 바그다드 카페의 삽입곡을 준비했습니다. 제베타 스틸의 Calling You.

토요일 2부의 시작 주말의 명화 바그다드 카페의 삽입곡 들어봤습니다. 크, 기가 막히네요. 제비타 스틸의 콜링 유 듣고 왔습니다. 어딘가 이 몽환적이면서도 한번 들으면 계속 듣게 되는 아주 중독적인 명곡인 것 같아요. 이 영화는 1987년 개봉작입니다. 바그다드 카페. 큰 사건보다는 사람과 감정의 변화를 따라가는 아주 잔잔한 스토리예요. 미국 사막 한가운데 손님도 거의 없는 작은 카페죠. 바그다드 카페. 독일에서 온 중년 여성 이 야스민이요. 남편과 다투고 혼자 길을 떠나다가 우연히 그 카페에 머물게 됩니다. 이 카페 주인 브랜디는 처음에 낯선 이 야스민을 좀 불편해 했었어요. 근데 시간이 갈수록 이 야스민의 묵묵함에 조금씩 주위 사람들에게 마음을 열기 시작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만남이 사람을 바꾼다. 뭐 이 한 줄로 전하면 이 정도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정말로 개인적으로 이 작품을 처음 보고 아무런 감흥이 없었어요. 지루하다라는 생각밖에 안 하고 이 영화를 봤던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한참 후에 이 작품을 다시 봤어요. 와, 근데 감동 그 자체였어요. 이 두 여자의 우정이 그저 아무 이유 없이 리스펙했던 그런 작품이었습니다. 진짜 멋있었어요. 근데 왜 처음에는 제가 너무 철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아무 생각 없이 봤던 걸까요? 그렇게 지루했는데 두 번째 다시 찾았을 때는 정말 감동이었었습니다. 이 마음을 치유하는 영화는 정말로 오래도록 사랑을 받는 것 같아요. 오늘 주말의 명화에서 만나봤습니다. 이번에 라라랜드 토요일 2부는요. 추억의 차트 속으로 시간여행을 갑니다. 오늘 같이 떠나볼 여행지는 1994년 5월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라라랜드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사람과 자연을 닮은 세로베에서 뉴클리드 화장품 선물 세트, 에브리바디 엑센코리아에서 시계, 무드 등 무선 충전 패드, 주식회사 바찌 화장품에서 어성초 샴푸 선크림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라라랜드, 저는 콩디 이본입니다.

0: 좋다.
1: 가계 동향조사 나왔습니다. 가계 동향조사는 가계의 소득과 지출을 파악하기 위한 국가 통계입니다.
2: 우리 집의 소득과 지출 내역을 모두 적어야 된다고요?
1: 네, 맞습니다. 정확하게 작성해 주신 가계부가 경제와 복지 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됩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국가 데이터처.

토요일엔 이본과 함께합니다. 우리가 사랑했던 추억의 차트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토토본. 매주 토요일마다 하나씩 추억 속 차트를 열어보는 시간입니다. 토토본. 오늘 같이 여행해볼 차트의 연도는 1994년 5월이 되겠습니다. 5월 둘째 주 차트 챙겨왔어요. 고민정님이 사연을 주셨는데요. 토토본을 듣고 있으면 저 고3 때 생각이 납니다. 고3 때 생각이 나. 라디오 들으면서 내년에는 실컷 놀아야지 다짐하며 허벅지를 허벅지를 꼬집었던 기억이 납니다. 다시는 갈 수 없는 여고 시절 그리워요 하시면서 고민정님 보내주셨어요. 1, 2, 3

3933님 토토본 잘 듣고 있습니다. 외국인 친구들에게 K-POP의 뿌리 조상님들의 노래라고 소개하며 듣습니다. 뭐 사실이죠. 1233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오늘도 커피가 걸린 퀴즈 준비되어 있습니다. 정답 맞히신 분들 중에 10분 뽑아서 커피 선물 드릴게요. 오늘 퀴즈는 1994년 5월 둘째 주 차트 1위의 주인공을 여러분들이 맞추시면 되겠습니다. 힌트를 또 드려야죠. 어김없이. 이분으로 말할 것 같으면 한국의 휘트니 휴스턴입니다. 누굴까요? 노래를 끝내주기에 잘하는 분입니다. 아, 이런 분들은 너무 많잖아? 보조개가 아주 매력적인 가수이기도 합니다. 생각나시죠? 하나 더 드릴게요. 아, 박진영 씨가 프로듀싱한 팀입니다. 골든걸스의 멤버입니다. 1994년 5월 둘째 주 차트 1위의 주인공. 지금 머릿속에 떠오른 그 이름을 지금부터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어플 콩 KBS 플러스 공짜입니다. 정답 맞히신 분들 중에 10분 뽑아서 커피 선물 쏘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토본 오늘도 12곡부터 한번 가볼까요? 라라라리라라 내일이면 나 꼭 잊을 거야. 립스틱 짙게 바르고 너라는 사람을 나 정녕 잊고 말 거야. 흑 임주리의 립스틱 짙게 바르고 이번 주 12위. 나 있잖아. 너만 원한다면 언제든 기다릴 수 있어. 우리의 이별이 내 탓이라면 제발 돌아와서 혼내주면 안 될까? 모노의 넌 언제나 이번 주 9위. 우리의 어렸던 날을 너는 기억이나 할까? 이제는 남이 됐지만 뜨겁게 함께였던 오래전 그날을 말이야. 윤종신의 오래전 그날 이번 주 8위. 1994년 5월 둘째 주 차트 9위 8위 곡 듣겠습니다. 토토본 뮤직 스타트.

포톱은 1994년 5월 둘째 주 차트 만나보고 있고요. 아, 이때 이 곡이 9위를 차지했었군요. 모노의 넌 언제나. 그리고 8위는 윤종신의 오래전 그날 듣고 왔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사랑받고 있는 두 곡입니다. 1994년 5월 둘째 주 차트 이어서 7위 가볼까요? 라라라리라라 이번 주 7위입니다. 이제는 말해주지 않을래? 내가 너를 사랑하는 만큼 너도 나를 사랑하고 있다고 말이야. 손지창의 사랑하고 있다는 걸. 이번 주 7위. 나는 왠지 끌린다는 말이 그렇게 좋더라.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매력이 나한테 있다는 뜻이잖아. 그래서 말인데 너는 내가 왜 좋아? 미스터2의 난 단지 나일 뿐 이번 주 6위 나 있잖아 너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우리 헤어진 거 아는데 네가 그리워서 견딜 수가 없어 그러니까 제발 돌아와주면 안 될까 김건모의 어떤 기다림 이번 주 5위 1994년 5월 둘째 주 차트 7위 그리고 5위 곡 듣고 오겠습니다. 토토본 뮤직 고!

7위를 차지한 손지창의 사랑하고 있다는 걸, 5위는 김건모의 어떤 기다림이었습니다. 아, 요때 가사들을 보면 그냥 사랑을 다 끝내놓고 다 떠나보내놓고 엄청 후회하고 있습니다. 막 다시 돌아달라고 애원하고 있습니다. 노래 가사가. 이 김건모 씨는 노래 분위기마다 느낌이 달라서 아 확실히 듣는 재미가 있죠. 그리고 90년 최고의 하이틴 스타죠. 손지창 씨의 목소리로 노래 한 곡 듣고 왔습니다. 1994년 5월 둘째 주 차트 1위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오늘 퀴즈 다시 한번 내드리겠습니다. 보조개가 매력적인 가수이자 한국의 피트니 피스톤이 되겠습니다. 박진영 씨가 프로듀싱한 팀이에요. 골든걸스의 멤버이기도 합니다. 인순이, 박미경, 이은미 그리고 이분까지 4인조가 되겠습니다. 1위의 주인공 이름을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어플콘 KBS 플러스 공짜입니다. 정답 맞히신 분들 중에 10분 뽑아서 커피 선물 다양하게 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다시 4위 곡 이어서 만나볼까요? 라라라리라라 나도 알아. 우리 둘은 사랑보다 멀고 우정보다는 가까운 그런 사이라는 걸 말이야. 너를 향한 이 미련을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피노키오의 사랑과 우정 사이 이번 주 4위. 네가 헤어지던 날 그랬어. 하늘에 뜬 저 달이 너무 예쁘다고 말이야. 그 뒤로 달을 볼 때면 자꾸 네 생각이 난다. 나는 너를 잊을 수 있을까? 김현철의 달의 몰락 이번 주 3위. 4위 그리고 3위 곡 만나보겠습니다. 토토본 뮤직 큐.

1994년 5월 둘째 주 차트 여행하고 있습니다. 4위는 피노키오의 사랑과 우정 사이, 3위는 김현철의 달의 몰락 듣고 왔습니다. 친구와 연인 사이, 썸인 듯 아닌 듯한 사이를 대표하는 노래 중 하나네요. 그때도 썸인 듯 아닌 듯한 그런 사이가 있었네요. 친구와 연인 사이. 그리고 김현철의 달의 몰락이었습니다. 노래방, 그 당시에 이 노래방 남자 인기 차트에서도 3위를 했었다고 합니다. 이제 남은 곡은 단 두 곡입니다. 2위 한번 만나볼까요? 라라라리라라 나 이제 너를 떠나려 한다. 지금보다 더 나은 내가 돼보려 해. 그러니까 나는 다시 사랑하기 위해 너를 잠시 보내는 거야. 이상우의 비창, 이번 주 2위. 무슨 말이 더 필요할까?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하는데 말이야. 너는 존재만으로 나한테 사랑받아 마땅한 사람이야. 신효범의 난 널 사랑해, 이번 주 1위. 1994년 5월 둘째 주 차트 2위 그리고 1위 곡 만나보겠습니다. 토토본 뮤직 온!

0: 카린 훈라면.
1: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2: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1: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2: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파오라레.
2: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온스.
3: 이번에 라라랜드 토토보 오늘 함께한 차트 94년도 5월 둘째 주 차트였습니다. 2위 곡 이상우의 비창, 1위 곡 신효범의 난 널 사랑해 듣고 왔습니다. 1위 곡 맞히신 분들 중에 10분 뽑아서 커피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물 받으실 분들 이름은요 이번에 라라랜드 홈페이지 선곡표에 올려놓을게요. 와 벌써 오늘 이번에 라라랜드 마지막 곡을 전해드려야 되겠습니다. 이정숙님이 듣고 싶다고 신청하셨어요. 손담비의 토요일 밤에 준비했습니다. 와, 2시간이 벌써 이렇게 지나갔네요. 여기에서 이 노래 띄워드리고 저희 보는 내일 다시 4시에 사랑스러운 여러분들 만나러 오겠습니다. 이상 이본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해요.

0: 옛날 옛날 어느 산골짜기에 한 나무꾼이 있었는데 실수로 자기 라디오를 연못에 빠뜨리고 말았어요.
1: 이 라디오가 네 라디오냐?
0: 기운나는 상쾌한 하루의 시작. 아침 7시 우리의 아침 조경합니다.
1: 예, 그런데 더 있사옵니다. 그럼 이건가?
2: 추억을 꺼내 듣는 오전 9시 주현미의 러브레터.
3: 정화의 활력 낮 12시 임백천의 백뮤직.
0: 어, 둘 다 끌리옵니다.
1: 어허, 잘 찾아봐라.
4: 은빛 리듬으로 반짝이는 오후 2시 은간에 빛나는 트로트.
5: 마법 같은 오후 4시 이번에 라라랜드.
0: 오, 완전 제 취향인데요.
6: 퇴근길을 행복으로 물들이는 저녁 6시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0: 오, 선실령님 최고 최고.
1: 밤이 깊으면 이런 라디오들도 좋다.
7: 꿈을 그리는 밤 8시 이상호의 드림팝.
8: 고단했던 하루를 포근히 감싸줄게요. 밤 10시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0: 어, 그냥 다 들을래요.
1: 그럴 줄 알았다. 좋다. 이 라디오 저 라디오 다 네 라디오다. 전부 가지거라.
0: 음악이 좋은 방송 KBS 이라디오. 수신료의 가치 이라디오와 함께합니다.
9: 소중한 우리의 일상을 지키기 위한 실내 화재 대처법. 멀티탭에 여러 개의 플러그가 꽂혀 있다면 사용하지 않는 플러그는 뽑아주세요. 멀티탭 하나에 많은 전류가 흐르게 된다면 과부하로 인한 화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콘센트에 쌓여있는 먼지 닦기는 필수. 먼지가 쌓인 채로 사용하게 되면 화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정 내에 소화기를 항상 비치해 두세요. 가족들과 소화기를 비치할 공간을 정해 눈에 띄는 곳에 두고 비상 상황 시 사용하세요. 우리의 작은 관심 하나로 실내 화재를 막을 수 있습니다.

한때 미국 대학 캠퍼스에서 케빈 베이컨의 6단계 게임이 유행했었대요. 케빈 베이컨은 영화 1급살인 JFK에 출연한 미국의 연기파 배우인데요. 그와 영화에 함께 출연한 관계를 1단계라고 했을 때 다른 헐리우드 배우들이 케빈 베이컨과 몇 단계 만에 연결되는가를 찾는 게 이 게임의 방법이라고 합니다. 재미있는 사실은요. 이 게임에서 대부분의 헐리우드 배우들은 6단계 이내에 케빈 베이컨과 연결이 됐다는 점이에요. 케빈 베이컨이 영화를 많이 찍기도 했고 헐리우드 영화계가 생각보다 좁은 사회일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핵심은요. 6다리만 건너면 지구에 사는 사람들이 모두가 다 아는 사이라는 이야기예요. 안녕하세요. 팝스 프리덤 김보민입니다.

Get Together, 영 블라우즈의 노래로 KBS 라디오 팝스 프리덤 시작했습니다. 내가 아는 사람이 나와 친한 다른 사람과 아는 사이여서 깜짝 놀랐던 경험 다들 한 번쯤

있으시죠? 와, 세상 진짜 좁다. 이러니까 착하게 살아야 되는 거야. 서로 다 알잖아. 이런 말도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세상은

되어 있으니까요. 팝스 프리덤입니다. 듣고 싶은 노래, 나누고 싶은 이야기로 이 시간 함께해 주세요. KBS 라디오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팝스 프리덤 클릭하시고 청취자 참여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정성껏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테이지로 시작해서 17로 끝나는 그대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 건네주셨고요. 에스티로 시작해서 2로 끝나는 그대 또 한 주가 빠르게 지나갔네요. 팝스 프리덤과 함께하면 뭐 한 주가 아주 빠르게 신나게 지나가죠. 오늘은 벌써 일요일 맞네요. 잠시 후에 시네마 스토리 함께 할게요. 브루스 채널의 Hey Baby, 레슬리 고어의 It's My Party.

브루스 채널의 Hey Baby, 레슬리 고어의 It's My Party 들려드렸습니다. 영국의 싱어송라이터인 씰은 영화 배트맨 포에버의 삽입곡인 Kiss from a Rose로 유명한 뮤지션이죠. 소울과 R&B, 팝과 댄스를 넘나들며 거칠면서도 따뜻함이 느껴지는 특유의 허스키한 보이스로 많은 감동을 준 가수입니다. Pops Today. 2005년 오늘은 씰이 독일 출신의 슈퍼모델 하이디 클룸과 11살의 나이 차이를 극복하고 멕시코 해변에서 결혼식을 올린 날이에요. 하이디 클룸이 씰을 처음 만났을 때 그는 전 남자친구의 아이를 임신한 상태였다고 하죠. 하지만 사랑에 빠진 씰에게는 그 사실이 문제가 되질 않았고요. 딸이 태어났을 때는 분만실을 지키며 자신이 직접 탯줄을 자르기도 했습니다. 씰은 그렇게 하이디 클룸과 함께 4명의 자녀를 함께 키우며 가족 중심적인 삶을 보여줬고요. 매년 결혼 기념일마다 다시 결혼식을 올리는 서약갱신 이벤트를 열어 결혼을 가장 낭만적으로 유지하는 부부라는 이야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비록 지금은 두 사람이 헤어져서 다른 길을 걷고 있지만요. 여전히 아이들을 위해 좋은 부모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하네요. 씰의 노래 두 곡 들려드릴게요. Kiss from a Rose하고요. OH로 시작해서 09로 끝나는 그대의 신청곡, 씰의 노래죠. A Change is Gonna Come. 이렇게 두 곡 듣고 최은영 영화평론가와 함께 올게요.

0: 어렸을 때 주말이면 온 가족이 텔레비전 앞에 모여서 영화를 보던 기억 있으실까요? 그때 그 추억을 되새기면서 오늘도 영화 속 세상으로 떠나보시는 건 어떠세요? 시네마 스토리 최인영 영화평론가 나와 계세요.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자, 오늘은 어떤 그런 추억 영화 찾아오셨을까요?
1: 네, 오늘은 좀 추억에 젖을 수도 있고 뭔가 항상 이런 로맨스 영화 보면은 뭔가 굉장히 아련한 느낌 있잖아요.
0: 그쵸.
1: 그래서 오늘은 좀 독특한 로맨스 영화 두 편을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0: 어떤 영화가 있을까요?
1: 네, 먼저 소개해드릴 영화는 기에르모 델 토로 감독의 2017년작 영화 Shape of Water, 사랑의 모양이라는 작품입니다.
0: 사랑에도 모양이 있을까요? 네. 어떤 얘기일까요?
1: 배경은 미국과 구소련의 냉전이 한창이던 1960년대 미국입니다. 볼티모어의 항공우주연구센터 비밀 실험실에 온몸이 비늘로 덮인 괴생물체가 잡혀와 있는데요. 이 괴생명체는 물고기와 인간 사이에 낯설고 기이한 외모를 가졌습니다. 근데 이제 흔히 뭐 우리가 인어를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이 생명체 일단 남성형이고요. 그렇게 하체가 이렇게 물고기 모양이 아니고 그냥 비늘로 덮인 인간의 형상을 하고 있어요. 네. 남성의 형상. 남미에서는 신으로 숭상받았다고 하는데요. 당시 과열된 우주 탐사 경쟁에서 먼저 인공위성을 쏘아 올린 구소련의 기술을 따라잡으려고 애쓰던 미국은 이 괴 생명체를 해부할 계획을 세웁니다. 이 영화의 주인공은 청각장애인인 엘라이자라는 미 항공우주연구센터의 청소부예요. 네, 엘라이자란 여성이고요. 셀리 호킨스가 연기하고 있는데요. 그녀는 이웃집 화가인 자일스, 회사 동료 청소부인 젤다와 어울리면서 평범한 생활합니다.
0: 네.
1: 이 젤다 역을 옥타비아 스펜서가 연기를 하고 있는데요. 어느 날 그녀는 센터의 실험실에서 인간과 어류의 모습이 섞인 괴생명체를 발견하고 그에게 연민을 느낍니다. 사람들 몰래 먹을거리로 달걀도 챙겨주고 전축을 들고 와 음악도 들려줍니다. 그 수조에 있거든요. 그 괴생명체.
0: 비늘이 있으니까.
1: 네. 그렇지만 이제 뭔가 이렇게 이끌리는 거예요.
0: 그렇죠.
1: 말을 할 수는 없지만 네. 둘이 점차 서로 이끌리게 되고요. 그런데 어느 날 우연히 그 생명체의 해부 계획을 엘라이자는 전해 듣게 되고요.
0: 네.
1: 실험실의 보안 책임자인 리차드 스트릭랜드를 따돌리고 그 생명체를 탈출시킵니다. 그리고 리처드는 둘의 뒤를 쫓게 됩니다.
0: 이 영화의 원제는 The Shape of Water. 그러니까 즉 물의 형상인데 네. 어떤 의미 담고 있을까요?
1: 사실 물은 형상이 없죠. 어떤 그릇에 담기냐에 따라서
0: 맞아요.
1: 모양이 달라질 뿐이지만 본질은 언제나 그냥 물입니다. 기에르모 델 토로 감독이 말하는 사랑도 마찬가지인데요. 사랑은 성별, 종족, 계급, 언어의 조건을 넘어서는 것이죠. 담는 그릇이 다르다고 본질이 변하지는 않습니다. 경험과 이성이 실제와 관념이 충돌하는 자리에서 물은 조화와 종합의 상징으로 영화 속에서 자리합니다. 한 철학자가 그 만물의 근원을 물이라고 한 적이 있는데
0: 네.
1: 델토로는 만물의 근원으로서 사랑을 물과 동일시합니다. 이 엘라이자와 이 양서인간은 사랑에 빠져요. 이

0: 두 존재의 네. 사랑은 단순한 로맨스가 아닙니다. 그것은 이방인과의 화해 혹은 타자의 수용이라는 인류의 오래된 과제를 상징하고 있고요. 언어를 잃어버린 엘라이자와 이름조차 없는 양서인간 둘은 모두 체제 속에서 배제된 존재들이죠.
1: 네.
0: 언어의 결핍과 이름의 부재는 그들을 사회적 비인간으로 만들지만 바로 그 결핍이야말로 새로운 소통의 가능성을 열어젖힙니다. 결국 쉐이프 오브 워터는 괴물과 인간의 금지된 사랑 이야기가 아니라 존재와 인식, 권력과 타자, 자연과 인간에 대한 깊은 성찰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처럼 형체가 없으면서도 어디에나 스며드는 사랑. 그것이야말로 델토로 감독이 우리에게 건네는 궁극의 메시지이고요. 이 영화는 관객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언제나 물의 형상으로 존재한다. 그릇이 달라도 시대가 달라도 본질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
1: 사랑에 대해서 그 모양에 대해서 좀 네.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영화네요. 영화 음악 들어봐야죠.
0: 네. Shape of Water OST 중에서 알렉산드르 데스플라가 작곡한 The Shape of Water 들려드리겠습니다.
1: 네. 이 음악 듣고요. 다음 영화 만나보죠.

0: 시네마 스토리. 오늘은 최은영 영화평론가께서 독특한 로맨스 영화 찾아오셨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 주신 영화는 기에르모 델토로 감독의 2017년작 쉐이프 오브 워터, 사랑의 모양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소개해 주실 영화는 또 어떤 로맨스 영화인가요?
1: 네, 이어서 소개해드릴 영화는 최근에 개봉한 작품인데요. 김도영 감독이 연출하고 구교환, 문가영이 주연을 맡은 한국 영화 만약의 우리라는 작품입니다.
0: 줄거리 좀 소개해 주세요.
1: 네. 영화는 2024년 여름 호치민에서 한국으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 우연히 마주치게 되는 은호와 정원의 모습으로 시작됩니다. 그 태풍으로 인해서 네. 비행기가 이륙하지 못하게 돼서 호텔로 간 정원은 어쩔 수 없이 마지막 방을 예약한 은호와 하룻밤을 보내게 되면서 함께했던 과거를 추억하게 돼요. 두 네. 사람이 연인이었던 거죠.
0: 네.
1: 그리고 영화는 자연스럽게 2008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고향에 가는 은호와 휴학 후 어디론가 떠날 결심을 한 정원은 고속버스에 나란히 앉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산사태로 인해서 목적지까지 무사히 가지 못하게 되고 은호를 데리러 온 아버지의 차에 함께 타면서 뜻밖의 인연을 맺게 되죠. 게임을 만들고 싶은 은호와 언젠가는 자신의 집을 짓고 싶은 건축가가 꾸민 정원은 서울에서 지내면서 서로의 꿈을 응원하고 의지하다가 어느새 일상 깊숙이 스며들고 자연스럽게 연인으로 발전합니다. 이후에도 함께 웃고 싸우고 화해하면서 뜨겁게 사랑하지만 두 사람은 현실의 벽 앞에서 결국 다른 길을 선택하고 말죠. 그로부터 약 10년이 지난 후 호치민에서 우연히 둘이 이제 다시 만나게 된 것이죠. 이들은 같은 듯 다른 기억을 꺼내면서 시간을 보내고 은호는 정원에게 오랫동안 가슴 속에 품고 있었던 만약에 우리가 그때 다른 선택을 네. 했더라면 지금 달라졌을까?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이렇게 만약에 우리는 10여 년 만에 비행기에서 우연히 마주친 은호와 정원이 한때 뜨겁게 사랑했던 그 사랑과 이별의 시간을 되짚어가면서 마침내 진짜로 이별하게 되는 이야기를 스크린 위에 펼쳐냅니다.
0: 이 영화는 2018년에 개봉한 중국 영화 먼 훗날 우리를 리메이크한 작품이죠.
1: 네, 그렇습니다. 이 영화는 원작의 감성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그때 그 시절의 한국적 정서를 자연스럽게 덧입혔고요. 익숙한 틀 위에 또 다른 매력과 감정의 결을 성공적으로 쌓아 올렸습니다. 2008년 처음 만났을 때 은호와 정원은 정말 풋풋하고 서툰 연인이에요.
0: 네.
1: 사랑은 뜨겁지만 말은 부족하고 진심이 넘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방법을 모릅니다. 이렇게 때론 감정이 넘쳐나고 또 사소한 오해에도 쉽게 그 사이에 균열이
0: 그렇죠.
1: 생기죠.
0: 네.
1: 영화는 이 시절을 미화하지도 지나치게 비극화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빛났고 그래서 더 아팠던 청춘의 한 페이지를 담담히 기록합니다. 반면 2024년에 두 사람은 이미 많은 시간을 통과해 왔습니다. 감정은 정제됐고 말은 신중해졌으며 무엇보다 붙잡지 않는 법을 배운 상태입니다.
0: 네.
1: 지난 시간을 덤덤이 돌아보는 이들은 더 이상 서로를 설득하지 않습니다. 대신 가장 성숙한 방식으로 안녕을 건넵니다. 이 영화는 사실 가장 기본에 충실한 로맨스 영화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특정한 로맨스의 그 구간만 다루는다기보다는 시작과 끝 그리고 대단한 사건도 없고 극적인 반전도 없는 사랑이 시작되고 끝나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0: 네.
1: 그 사랑이 시작되고 어긋나고 끝난 뒤에 남는 그 감정의 잔향을 영화는 조용히 따라갑니다. 그러면서도 이 영화가 특별한 이유는 사실은 은호와 정원의 이야기지만 결국 우리 모두의 이야기로 이 이야기가 확장된다는 그 보편성에 있는 것 같아요.
0: 네.
1: 누구나 다 사랑하고 이별한 순간들이 있잖아요.
0: 그렇죠.
1: 돌아보면 참 좀 그랬었지. 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영화가 이제 그런 보편성을 담고 있는 두 사람이 사랑하고 미워하고 그리워하는 그 모든 순간들이 자연스럽게 관객의 기억과 맞닿기 때문인데요. 이 이야기에는 완벽한 재회도 재결합도 없고요. 대신 완벽한 이별이 있습니다. 서로를 사랑했음은 부정하지 않으면서 또 그 사랑이 끝났음을 인정하는 태도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게 만듭니다. 때론 사랑은 실패로 남을 순 있지만 그 실패가 관계를 망치지 않은 경우도 있죠. 만약에 우리는 그 가능성을 담백하게 증명하면서 우리 모두의 지나간 연애를 떠올리게 만드는 현실 공감 로맨스로 남는 작품입니다.
0: 그러게요. 현실 공감되네요. 만약에 우리 거의 모두의 이야기일 수도 있겠다. 그렇죠.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영화 음악 어떤 곡 들어볼까요?
1: 네. 만약에 우리 삽입곡들이 참 좋은데요. 네. 그중에서 사랑은 봄빛처럼 이별은 겨울빛처럼 임현정의 노래로 들어보시죠.
0: 네, 이 노래 들으면서요. 시네마 스토리 마칠게요. 오늘은 독특한 로맨스 영화 만나봤습니다. 게르모 델토로 감독의 2017년작 Shape of Water, 사랑의 모양. 김도영 감독 연출, 구교환, 문가영 주연의 우리 영화 만약에 우리였습니다. 지금까지 영화평론가 최은영 씨 안내였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영화 만약에 우리의 삽입곡이었죠. 임현정의 사랑은 봄비처럼 이별은 겨울비처럼 듣고 왔습니다. 이번에는 속삭이듯 맑은 목소리로 조용히 우리 마음을 건드리는 내곡의 노래예요. 브래드 이프, 제인 버킨의 Yesterday, Yesterday, 팟분의 I'll Be Home, 브라더스 4의 Come to My Bedside, My Darling까지 들려드릴게요.

브래디의 If, 제인 버킨의 Yesterday, Yesterday. 바쁘나 I'll be home, Brothers 4의 Come to my bedside, my darling 듣고 왔습니다. 항상 사용하는 텀블러, 늘 손에 들고 다니는 휴대폰, 제일 자주 신는 신발, 외출할 때면 꼭 챙기는 볼펜. 이 물건들은요, 항상 내 곁에 있어주기 때문에 낡았지만 바꾸고 싶지 않은 것들이죠. 그렇게 내 곁을 오래오래 지켜주는 물건이 있고 늘 나를 바라봐주는 사람들이 있어서 우리는 오늘도 행복할 거예요. 오늘 끝곡은 미국의 재즈 보컬리스트 다이앤 리브스가 부른 Will You Still Love Me Tomorrow입니다. 이 곡 띄워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팝스 프리덤 김보민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KBS 한국방송 제2라디오 해피 FM을 들으셨습니다. KBS 2라디오는 FM 106.1MHz, AM 603kHz로 매일 오전 5시부터 다음날 오전 3시까지 하루 22시간 방송하고 있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2026년 방송 지표를 세계를 잇다, 내일을 밝히다로 정했습니다. KBS는 언제나 국민 곁에 함께하겠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규정을 준수합니다. 라디오방송 편성 책임자는 라디오센터장 하종란입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KBS 한국방송 제2라디오 해피 FM입니다. KBS 2라디오는 FM 106.1MHz, AM 603kHz로 매일 오전 5시부터 다음날 오전 3시까지 하루 22시간 방송하고 있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2026년 방송지표를 세계를 잇다, 내일을 밝히다로 정했습니다. KBS는 언제나 국민 곁에 함께하겠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규정을 준수합니다. 라디오방송 편성책임자는 라디오센터장 하종란입니다.

좋은 방송 밝은 내일 KBS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6.1MHz KBS 제2라디오입니다. HLSA

어렸을 때는 이 말이 잘 이해되지 않더라고요. 끝이 있어야 시작도 있다. 그런데 이제는요, 조금 알 것도 같아요. 무언가의 끝이 있기에 그 소중함을 깨닫게 되고요. 헤어짐이 있기에 다시 만날 반가운 날을 기다릴 수 있으니까요. 끝이라는 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니니까 슬픔보다는 따뜻한 마음으로 모든 마무리를 기꺼이 받아들여보면 어떨까요? 상쾌한 아침, 저는 아나운서 이슬기입니다.

5월 10일 일요일 이슬기의 상쾌한 아침 첫 곡은 한희정의 내일이었습니다. 오늘이 제가 상하 가족과 함께하는 마지막 방송이네요. 이 시간 진짜 여러분과 함께 시작한 게 엊그제 같다는 말이 딱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벌써 마지막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자리에서 여러분을 만나는 일이 제게는 참 큰 위로이자 기쁨이었어요. 기쁜 날, 지친 날, 말없이 함께해 주신 덕분에 이 시간이 더 따뜻하게 채워졌습니다. 아직 우리에게는 두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상쾌한 아침에 하고 싶은 말, 듣고 싶은 노래 남겨주시면 되고요. 문자 번호는 샵8910이고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에요. 그리고 라디오 풀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노래 들려드릴게요. 범진의 처음 그 자리에.

0: 기다리고
1: 입학 지원에서 스마트한 강의까지 모바일로 언제 어디서나
0: 서울사이버대학교.
2: 아, 쉬어도 피곤할 땐 운동할 힘도 없을 땐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3: 판매사 주씨 녹십자 허가권자 한풍제약 비맥스 제트정 광고 심의 필.
4: 못 받은 건 받기 힘드시죠?
5: 답답하고 힘든 채권 회수, SM 신용정보라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채권 추심에서 신용조사까지 SM 신용정보가 고객을 위해 애쓰겠습니다.
4: SM 신용정보 1600-9300 1600-9300.
6: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7: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8: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착.
7: 메디힐 토너 패드.
9: 요즘 카페 트렌드 알고 싶다면
10: 카베페 주문.
9: 카페 창업 예정이라면
10: 카베페 주문.
11: 달콤함이 비즈니스가 되는 곳, 2016 카페인 베이커리 페어. 6월 4일부터 7일까지 킨텍스에서 만나요. 동시개최 마이프차 창업 박람회.
12: 이슬기의 상쾌한 아침. 이슬기의 상쾌한 아침 함께하고 계십니다. 도착한 사연들 소개해 드릴게요. 4717님, 주말 부부예요. 남편이 강원도 강릉에서 일해요. 또 남편이 주말마다 저희가 있는 곳으로 왔는데 이번엔 제가 중학생 딸 데리고 내려가 보려고요. 딸이랑 싸우지는 않겠죠? 딸은 사춘기, 저는 갱년기거든요. 하셨습니다. 딸은 사춘기, 엄마는 갱년기고 또 주말 부부하고 계시면 참 어려운 시기이긴 하네요. 그래도요, 두 분 서로에게 가장 소중하잖아요. 그 마음 잘 전해져서 가는 길에서부터 오는 길까지 모두 웃음만 이어지는 시간 되도록 바라겠습니다. 이사일사님은 대전으로 가족여행을 떠나요. 항상 저희를 위해 헌신하시는 부모님께 깊은 사랑과 감사 전하고 싶습니다. 이번 여행을 통해 좋은 추억 많이 만들고 돌아가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신청곡은 싸이의 아버지, 이렇게 적어주셨네요. 어렸을 때는 부모님 손잡고 세상 이곳저곳을 참 많이 돌아다녔는데 이제는 내가 조금은 느려진 부모님의 걸음에 맞춰 걷게 되는 것 같네요. 더 깊고 그리고 웃음 가득한 소중한 추억 가득 만들고 오시길 바라면서 신청곡 들려드리고요. 또 사연 보내주신 두 분께는 커피 쿠폰 전해드리겠습니다. 바로 이어집니다. 싸이의 아버지,

어느새 세월이 많이 흘렀소. 첫째는 사회로, 둘째 놈은 대학로. 이제 놈 가족이 함께 하고 싶지만 아버지기 때문에 얘기하기 어렵구만. 세월의 무상함에 눈물이 고이고 아이들은 바빠 보이고. 아이고 사책이 나가야겠소 여보.

이슬기의 상쾌한 아침, 싸이의 아버지 듣고 왔습니다. 1호 이사님이 이번 주말의 목표, 점심에 두릅 부침을 해먹고요. 동네 둘레길 크게 돌고 올 거예요. 후회 없는 주말 만들어 볼게요 하셨습니다. 이 목표를 듣기만 했는데도 막 저까지 건강해지는 기분이 드네요. 초록초록한 그린데이 즐겁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912님은 이번 주말은 바빠요. 어버이날 행사 겸 시댁에 갔다가 저희 어머니가 입원해 계신 병원도 들릴 거예요. 길이 안 막혔으면 좋겠네요 하셨습니다. 하늘도 효심의 마음에 감동해서 안 막히는 곳, 안 막히는 시간만 딱 이어지게 만들어주길 바라겠습니다. 잘 다녀오십시오. 윤종신의 고속도로 로맨스 들려드릴게요.

음악을 더 재밌게 즐기는 방법, 슬기로운 음악 생활. 한국인이 사랑한 발라드 탑 100 차트 오늘도 복습해 보겠습니다. 부드러운 노래들 감상하시면서 일요일 이 시간 편안하게 쉬어보세요. 차트 51위 곡으로 시작합니다. 김종국의 한 남자.

KBS 고막 남친이죠. 성시경 씨의 노래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영화 국화꽃향기 OST 성시경의 희재가 차트 48위에 올랐어요.

누군가의 한숨, 그 깊이를 이해할 순 없겠지만 괜찮아요, 내가 안아줄게요 라는 따뜻한 위로가 담긴 곡이죠. 이 아이의 한숨, 발라드 차트 46위입니다.

2014년 한글날 시인들이 선정한 아름다운 가사 1위로 꼽힌 곡이죠. 차트 39위는 이소라의 바람이 분다.

21살이나 25살쯤 뜨겁게 사랑했던 기억, 이 노래로 추억해볼까요? 차트 38위는 자우림의 25, 21.

4779님 주말 아침마다 동네 빵집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합니다. 잘할 거라고 응원해 주세요. 6597님 주말도 어김없이 동네 스터디 카페로 출근합니다. 올 가을에 중요한 시험을 보거든요. 주 7일 공부하는 수험생들 모두 파이팅입니다. 2793님 기사님 식당에서 부모님과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새벽 일찍 나와서 일하는 건 너무 어렵지만요. 맛있게 잘 먹었다는 인사를 드리면 뿌듯하고 더 열심히 해야지 라는 생각이 들어요.

잘 들어가고 있나요에 이어서 카더가든의 로맨틱 선데이 듣고 왔습니다. 오늘 사연 소개되신 분들께는 커피 쿠폰 보내드릴게요. 이렇게 주말에 일하고 계신 분들 사연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 번호는 샵8910,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고요. 라디오 불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그럼 볼빨간 사춘기 여행 이어집니다.

0: 안녕하세요. 베스트슬립 대표 서준원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없이 월 3만원대의 베스트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1: 대체할 땐 어디로? 서진으로.

0: 될걸? 할인 훈라면.
1: GTX-A가 곧 출발합니다. 우미린으로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2: 예정된 GTX-A로 서울은 빠르게, 예정된 초교는 단지 앞에.
1: 퍼스트 창릉 신도시, 패스트 GTX-A, 퍼펙트 우미린.
2: 고향 창릉 우미린 그래니티, 5월 14일 오픈, 031-632-5488, 우미건설 컨소시엄.
3: 짝퉁이 뜹니다. 그러나 히든 태그에 걸립니다. 아, 짝퉁 태그 아웃!
4: 기업은 정품 보호, 소비자는 안심 구매. 제품의 히든태그 라벨을 스캔하는 정품인증 스마트앱.
5: 히든태그. 이러니 천 개 넘는 기업이 도입했지.
4: 정품만 파는 히든태그 스토어도 있네.
6: 이슬기의 상쾌한 아침. 이슬기의 상쾌한 아침 1부 마칠 시간입니다. 0490님이 슬기님 안녕하세요. 상쾌한 아침을 8개월째 애청하고 있는데 처음으로 방송에 사연 남기네요. 애국가부터 7시까지 애청하는 김용균 용달기사입니다. 전주에서 올라와 영종도에서 지내고 있는데요. 혼자 전주에서 지내는 박은하 천사님과 같이 듣고 싶은 노래가 있어요. 바로 너를 위해입니다. 슬기님의 예쁜 목소리와 즐거운 음악 항상 감사했습니다. 제작진 모두 행운을 빕니다 하셨습니다. 오늘도 안전운행 하시고요. 커피 쿠폰 보내드리고 신청곡 1부 끝곡으로 들려드릴게요. 저는 잠시 후 6시 상쾌한 아침 2부로 돌아오고요. 임재범의 너를 위해 듣겠습니다.

산불의 중심 불기둥 높이는 2, 30m, 중심부 온도는 1200도, 주변 연기만도 600도에 이릅니다. 산불 발견 시에는 제일 먼저 119에 신고합니다. 산불은 초기에 진압해야 합니다. 외투 등으로 두드리거나 덮어서 재빨리 끕니다. 산불은 산악형 산림에서 평지보다 8배 정도 빠르게 퍼지며 위를 향해 올라갑니다. 이때 바람을 등지고 피하면 매우 위험하므로 바람을 등지고 90도 방향, 그리고 산 아래쪽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대피할 때는 반드시 이웃집에 먼저 산불을 알려주며 집의 창문과 출입문을 완전히 닫고 집과 주위에 물을 뿌린 후 가스통 등 인화물질을 제거합니다. 위급 시에는 낙엽 등 연료물질을 제거하고 노출 부위를 차단한 후 지면에 엎드립니다. 산불 피해 예방,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이슬기의 상쾌한 아침 2부 시작합니다. 조정현의 굿모닝 팝스 리뷰 타임, 지난 7일에 배운 표현이죠. 오존 카더가든 유라가 함께한 노래 빅버드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속에 스며드는 특별한 영어 시간 조정현의 Good Morning Pops. 좋은 팝 음악으로 아침을 상쾌하게 깨워드립니다. Good Morning Pops 조정현입니다. 좋은 음악과 함께 또 기억에 쏙쏙 남을 법한 표현들 익혀보시죠. 그럼 오늘 미션 문장 잘 들어보세요.

번째, 난 놀랄 필요도 없지. 두 번째, 어쩌면 내가 해야 할지도 몰라. 세 번째, 내 그럴 줄 알았지. 네, 어떤 곡일지 예상하시나요? 우리나라 아티스트 오존 카더가든이 함께한 Big Bird라는 곡입니다. 이 곡은 2021년에 발매되었고요. 피처링에는 유라가 참여했습니다. 본격적으로 첫 번째 미션 문장 이거였어요. 난 놀랄 필요도 없지 라는 가사 찾아보세요.

와우, 아주 매력적인 부분이었습니다. 도입 부분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I don't need to be surprised. 예, 바로 찾아내셨죠. I don't need to be surprised. 나는 놀랄 필요도 없지. I don't need to be surprised. 그 다음에 이어지는 부분이 I have to make them all stop 이라는 부분이었어요. I have to make them all stop. 나는 모든 걸 멈추게 해야만 해 라는 말이니까 나는 모든 걸 멈춰야 해 라고 자연스럽게 해석하셔도 좋아요. 그 다음 I don't need to tell something. 뭔가를 말할 필요도 없지. I don't need to tell something. 굳이 말할 필요도 없지. And it doesn't need a reason. 그러니까 이번엔 뭐가 필요하지 않대요? Reason, 맞아요. 이유가 필요하지 않아 라는 해석이 됩니다. I don't need to be surprised. 이 부분을 통해서 나는 놀랄 필요가 없다. 난 놀랄 필요도 없지 라는 가사를 아주 깔끔하게 해석해 봤습니다. 이제 두 번째 미션 문장 찾아볼 건데요. 어쩌면 내가 해야 할지도 몰라 라는 가사 찾아보세요.

네, it's nothing. 아무것도 아니야 라는 가사부터 들어봤는데요. It's nothing. I can't feel your breathing at all. 뭔가요? 나는 당신의 breathing, 숨결도 I can't feel 이라고 했으니까 느껴지지가 않아 라는 말입니다. It's nothing. 아무것도 아니야. I can't feel your breathing at all. 나는 당신 숨결도 느껴지지가 않아. It's nothing. I used to feel it all, but it's gone. 예전에는 다 느껴지곤 했는데, but it's gone. 뭐래요? 이젠 사라지고 없지. 이처럼 it's gone. 사라지고 없는 것에 대해서 아주 잘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maybe I got to do it 이라고 외쳤습니다. 미션 문장 해결됐죠? Maybe I got to do it. 어쩌면 내가 해야 할지도 몰라. 어쩌면 내가 직접 뭔가를 해야 할지도 몰라 라는 뜻입니다. Maybe I got to do it. 자, 이제 세 번째 미션 문장 남아있어요. 네, 그럴 줄 알았지 라는 가사 잘 집중해서 찾아보세요.

와우, wow, I can't see your number 라고 했습니다. 당신의 넘버가 보이지 않아 라는 말은 전화번호가 보이지 않는다 라고 해석하셔도 좋고 아니면 당신에게 온 그 연락의 기록이 없다 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당신 전화번호가 보이질 않아. 당신의 연락도 없지 라는 정도로 I can't see your number 라고 지금 활용을 해준 것 같고요. Can somebody help me? 라고 했습니다. 누가 나 좀 도와줄래요? 라고 호소하고 있어요. Can somebody help me? Can somebody help me? 그 다음에 That's your imagination 이라고 외쳐줬어요. 그건 당신의 상상이지. That's your imagination. 그건 당신의 착각이지 정도도 가능합니다. Maybe I got to do. 이번엔 어쩌면 내가 해야 할지도 몰라 라고 해석을 했는데 Maybe I got to do it 이 아니고 Maybe I got to do 여기까지만 들렸어요. 그 다음에 반복적으로 I can't see your number Can somebody help me That's your imagination I knew it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맨 마지막에 I knew it 이 부분이 미션 문장이라는 거예요. 네, 그럴 줄 알았지 라고 하는 상황에서 잘 응용하실 수 있는 유용한 표현이었습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이렇게 내용을 보니까 아직 상대방에 대한 감정이 남아있어가지고 혼란스러워하는 게 느껴집니다. 그럼 전곡 들어볼게요. 오존과 카더가든의 빅버드.

0: 그럼 힘차게 리뷰 타임. 첫 번째, 난 놀랄 필요도 없지 라는 가사 기억나시죠? 맞아요. I don't need to be surprised 였습니다. I don't need to be surprised. 놀랄 필요가 없다. 놀랄 필요가 없다라는 말은 곧 난 이거 예상했어 라는 말과도 통하겠죠? I expected this. 이런 문장도 가능할 것 같고 이걸 뭐 예상했어 라는 또 다른 문장으로 생각나는 게 I saw this coming. I saw this coming. 이런 문장도 좋을 거예요. 이럴 줄 알았지 라고 다 통하는 문장들입니다. 두 번째, 어쩌면 내가 해야 할지도 몰라. 아, 이 부분 기억나시죠? Maybe I got to do it. 이렇게 외친 부분이었습니다. Maybe I have to do it. 이처럼 got to do 이 부분 대체로 이렇게 have to do로 바꿔보셔도 좋은 문장이 탄생이 되겠죠. 세 번째, 내 그럴 줄 알았지 라는 문장은요? 그죠? I knew it. 이 부분을 기억하시면 되겠죠. 아주 간단하게 또 쉽게 외우실 수가 있을 거예요. I knew it. 네, 그럴 줄 알았지. I saw this coming. 앞에서도 대체 문장 알려드렸는데 여기서도 다 통합니다. 네, 그럴 줄 알았지. I saw this coming. I knew this would happen. 네, 이런 문장도 아주 유용할 법한 문장이겠죠. 그럼 리듬 타면서 한 번 더 복습할게요. I don't need to be surprised. I don't need to be surprised. I don't need to be surprised. 두 번째, 어쩌면 내가 해야 할지도 몰라. Maybe I got to do it. Maybe I got to do it. Maybe I got to do it. 세 번째, 내 그럴 줄 알았지. I knew it. I knew it. I knew it. 네, 귀에 쏙쏙 들리시죠? Good Morning Pops 다시 듣기는 KBS 애플리케이션 콩 오리지널 탭과 KBS 콩 유튜브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Good Morning Pops, 저는 조정현이었습니다. Have a happy day!
1: 복습 시간 잘 들어봤고요. 저는 이제 광고 듣고 돌아올게요.

0: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1: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차. 하루 5분 쉽게 쓱 닦고 차.
2: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차.
1: 메디힐 토너 패드.
3: 모던 한방 토털 브랜드 김소영 해밀레. 건강, 미용, 생활을 위한 허브 테라피. 코리안 테라피 김소영 해밀레.

0: 주식 차트는 매일 열어보면서 퇴직연금은 왜 덮어두세요? 이젠 IRP도 KB국민은행으로 시작해보세요. 퇴직연금만 잘 바꿔도 퇴직 후가 바뀔 테니까. 퇴직연금은 역시 KB국민은행.
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우리.

0: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솔루텍입니다.
1: 시스템의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0: 특허받은 LG정품 세척 하이엠솔루텍입니다.
1: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0: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0: 1544-8777.
1: 이슬기의 상쾌한 아침. 이슬기의 상쾌한 아침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께서 남겨주신 사연들 소개해드릴게요. 3836님은 슬기님 방송으로 아침을 여는 경기역의 95번 버스 기사예요. 그동안 고맙다는 말 전하고 싶어서 문자 보냅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다른 좋은 방송에서 또 만나면 좋겠습니다. 내일 기억을 걷는 시간 신청합니다 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 95번 버스 이용하시는 모든 분들 좋은 일 가득하시기 바라고요. 평소에도 제가 참 좋아하는 노래 내래 기억을 걷는 시간 특별히 가사 더 음미하면서 들어볼게요. 커피 쿠폰 보내드리고요. 신청곡 바로 이어집니다. 내래 기억을 걷는 시간

이슬기의 상쾌한 아침, 내래 기억을 걷는 시간, 데이브레이크의 쉬운 답 들려드렸습니다. 0997님이 그동안 수고하셨다고 앞으로 행복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차마 다 쓰지 못하고 썼다 지웠다 그러고 있네요. 슬기님, 그동안 따뜻한 목소리로 상쾌한 아침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신청곡은 곽진원의 후회입니다 하셨습니다. 0997님 감사드리고요. 저도 이 시간 평생 소중한 추억으로 간직하고 기억하겠습니다. 커피 쿠폰 보내드리고요. 0997님의 신청곡 곽진원의 후회, 강승윤의 웃어라 그대 들려드릴게요.

이슬기의 상쾌한 아침, 곽진원의 후회, 강승윤의 웃어라 그대 들려드렸습니다. 3166님이 매일 같은 시간마다 따뜻한 목소리로 곁에 지켜주셔서 정말 행복했어요. 슬기님 덕분에 활기찬 하루를 시작할 수 있었네요.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언제나 항상 함께해요. 신청곡은요. 악뮤의 기쁨, 슬픔, 아름다운 마음입니다 하셨습니다. 제가 요즘 이 가사를 보면서 기쁨, 슬픔 모두 이어지는 아름다운 마음이구나 많이 생각하고 있었는데 딱 이 곡을 신청해 주셨네요. 커피 쿠폰 보내드리고요. 들려드리겠습니다. 3166님의 신청곡 악뮤의 기쁨, 슬픔, 아름다운 마음 그리고 자우림의 오렌지 마멀레이드

함께하고 계십니다. 2372님이 책도 읽고 음악도 듣고 좋은 아침 시간을 보냈어요. 감사합니다 하셨습니다. 사연도 듣고 음악도 들으면서 책도 보는 그 시간 너무나 소중한 시간이죠. 앞으로도 이어지길 바라며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김명희님은 실디는 또 어디에서 만날 수 있을까요? 저기 많이 들었는데 헤어지면 참 슬프네요. 다른 방송에서 꼭 만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리즈의 그댄 행복에 살 텐데 신청합니다 하셨습니다. 물론 상하이에서는 인사 못 드리겠지만 뉴스는 계속 진행하고 또 생생정보에서 목소리로 찾아갈게요. 그리고 제 개인 SNS에 답글 달아주시면 제가 언제든지 또 답하겠습니다. 명인이 우리 계속 이어지는 만남 하길 바라고요. 신청곡 바로 들려드릴게요. 리즈의 그대는 행복에 살 텐데 그리고 0828님의 신청곡 WSG 워너비의 그때 그 순간 그대로

0: 사장님, 요즘 기름값 때문에 힘드시죠?
1: 아우, 남는 게 없어요.
0: 그럼 새로 나온 스타리아 일렉트릭 어떠세요? 공간 넉넉하죠? 20분 만에 최대 80% 충전되죠? 한 번에 387km 주행까지.
2: 사장님의 계산이 달라집니다. 더 뉴 스타리아 일렉트릭 출시.
3: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4: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3: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4: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3: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파오라레.
4: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5: 가계 동향조사 나왔습니다. 가계 동향조사는 가계의 소득과 지출을 파악하기 위한 국가 통계입니다. 우리 집의 소득과 지출 내역을 모두 적어야 된다고요? 네, 맞습니다. 정확하게 작성해주신 가계부가 경제와 복지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국가 데이터처. 쇼리실라!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팀장님, 이 제너두 복지 플랫폼을 도입하니까 회사가 너무 좋아졌습니다.
2: 김 대리, 복지 포인트로 쇼핑, 여행, 교육, 공연, 건강검진, 기념일 선물까지 다 이용하니까 직원이 행복해지니 회사도 좋아지겠지.
1: 이 제너두 사랑합니다. 검색창에 이 제너두.
3: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4: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3: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제약을 찾아 항해하는 글로벌 제약회사. 보고 싶은 얼굴, 함께했던 마음, 나누어 듣던 음악, 이곳에 모두 모여 있어요. 매일 저녁 6시,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입니다.

이슬기의 상쾌한 아침. 5월 10일 일요일 이슬기의 상쾌한 아침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이제 정말 마지막 인사를 드릴 시간이네요. 그동안 이 자리에서 여러분과 함께 웃고 공감하고 또는 조용히 같은 시간 나눌 수 있어서 참 행복했습니다. 제가 진행하는 이 상쾌한 아침은 끝나지만 허유은 아나운서가 계속해서 상쾌한 아침 이어갈 거고요. 그리고 그동안 우리가 나눈 이야기와 마음은 각자 일상 속에서 오래도록 남아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어디에 계시든 또 어떤 멋진 하루를 보내시든 늘 건강하시고 또 매일매일의 오늘이 조금 더 따뜻하게 바라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상쾌한 아침이에요. 오늘 끝곡은 어떤 날들은 아무 이유 없이 눈물을 흘리고 또 어떤 날은 하늘만 봐도 가슴이 벅차네 라는 가사가 담긴 노래 스텔라장의 어떤 날들 준비했습니다. 우리는 언젠가 다시 만나기로 해요. 저는 아나운서 이슬기였습니다.

0: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아직은 속도를 내기 쉬운 이른 새벽 시간인데요. 아는 길이라도 돌발 상황에 대비해서 안전운행 하셔야겠습니다. 이른 새벽부터 발생한 사고와 고장난 차 소식 남부권부터 살펴 올라가면요. 부산 순천 간 남해고속도로 순천 방향으로 냉정 분기점을 앞둔 1, 2차로 양동 나드목 부근이 고장난 차로 막혀 있습니다. 차량이 두 개 차로에 걸쳐 멈춰서 있어서 뒤로 1km 구간 꽉 막혀 있고요. 호남선 순천 방향도 무등 분기점 3차로에서 승용차 추돌 사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올라오신다면 중앙선 대구 방향 군위 분기점 부근 2차로가 고장난 화물차로 막혀 있습니다. 한편 잠시 뒤 오전 7시부터는 주말 버스 전용 차로제가 시행되는데요. 경부고속도로 양방향 한남에서 신탄진 구간입니다. 57분 교통정보 공인이었습니다.
1: 매일 품질 검사하는 믿을 수 있는 요소수는
2: 에드블루 블루웨일.
1: 원료 수입부터 유통까지 전부 직접 하는 믿을 수 있는 요소수는
2: 에드블루 블루웨일.
3: 매일매일 블루웨일 요소수는 블루웨일.
4: 매일 품질 검사 요소수
3: 에드블루 블루웨일.
5: 금성 ENC.
6: 따뜻한 봄날의 햇살처럼
7: 그리운 옛 시절 추억의 노래들과 굵은 땀방울 닦아내며 나누는 인생 이야기까지 여러분의 진심 어린 모든 사연들을 사랑합니다. 매일 아침 9시 주현미의 러브레터.

0: 기러기, 토마토, 스위스, 별똥별, 트로트, 그리고 응가은. 앞으로에도 응가은, 거꾸로에도 응가은과 함께 매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KBS 해피 FM 응가은의 빛나는 트로트.
1: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신경 쓰지 마요. 그렇고 그런 얘기들. 골치 아픈 일은 내일로 미뤄버려요. 인생은 한 번뿐. 후회하지 마요. 진짜로 가지고 싶은 걸 가져요. 이렇게 멋진 파란 하늘 위에 지어진 마법 정원으로 와요. 색색의 보석꽃과 노루 비단, 달콤한 우리 두 사람. 자우림의 매직카펫 라이드 중에서 5월 10일 일요일의 시작, 우리의 아침 조경합니다.

괜찮은 하루의 시작, 우리의 아침 조경아입니다. 안녕하세요. 마법 양탄자를 탄 듯 신나는 하루이길, 저는 성우 조경아고요. 매직 카펜 라이드, 자우림의 노래로 우리의 아침 활짝 문 열었어요. 노래 듣는 몇 분이라도 신남을 느끼셨을 텐데요. 그 마음으로 오늘 쭉 보내시면 좋겠네요. 일요일 1부에서 영화의 한 장면 보내드립니다. 우리의 영화에서 추억의 영화 떠올려 보시고요. 2부 우아한 알고리즘에서는 키워드 하나로 음악을 엮어서 감상해 볼게요. 2시간 같이 즐겨주세요. 사연과 신청곡 기다립니다. 문자 번호는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콩은 무료예요. 여러분은 지금 KBS 2라디오 우리의 아침 조경합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남동생과 농장을 운영할 꿈을 꾸면서 부유한 남자와의 결혼을 바라는 홀리, 그리고 무명 작가 폴 바젝. 둘은 우연히 같은 아파트에 살면서 우정을 쌓는데 길들여지지 않을 것 같은 자유분방한 홀리에게 점점 마음이 끌리는 폴. 홀리 역시 다정한 폴을 좋아하지만 오로지 고단한 현실을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만 하며 자신의 마음을 애써 모른 척한다. 홀리는 결국 남미의 갑부와 결혼을 약속하지만 군대에 간 동생이 사망하고 결혼을 약속한 남자마저 자신을 저버리자 실의에 빠지는데, 비가 내리던 날 함께 택시를 타고 가던 중 폴은 홀리에게 사랑하는 마음을 고백한다. 하지만 홀리는 사람들은 누구에게도 속하지 않고 누구도 자신을 가둘 수 없다면서 폴의 사랑을 거부한다. 상심한 폴은 품에 지니고 다니던 싸구려 반지를 던지면서 말한다. 난 당신을 우리에 가두려는 게 아니야. 당신을 사랑하고 싶을 뿐이야. 당신은 겁쟁이야. 사람들은 사랑에 빠지고 사람들은 서로에게 속한 채 살아가 그게 행복할 수 있는 기회니까. 하지만 당신은 그걸 인정하는 게 두려운 거야. 자유로운 영혼이라면서 우리에 갇히는 게 싫다지만 당신은 이미 당신이 만든 우리에 갇혀 있어. 그리고 택시를 세워 빗속으로 걸어가는 폴. 곧 홀리 역시 자신의 마음을 인정하고 차를 세워 그를 뒤따른다.

일요일 이 시간 영화의 한 장면 짧게 전해드립니다. 우리의 영화. 오늘의 영화는 티파니에서 아침을이었어요. 1961년에 개봉한 이 영화. 블레이크 에드워즈 감독이 연출하고 헨리 맨시니가 음악 감독을 맡았는데요. 두 사람은 이 영화 외에도 단짝을 많이 이뤘거든요. 오늘의 장면과 함께 들려드린 곡들은 모두 이 두 사람이 함께한 영화들의 OST였습니다. 먼저 오드리 헵번이 직접 불러 전설이 된 문 리버. 오늘의 영화 티파니에서 아침을 OST였고요. 홀리가 아파트 창가에 걸터앉아 기타를 치며 부르던 이 노래로 헨리 맨시니는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음악상과 주제가상을 수상했어요. 이어서 Days of War.

Wine and Roses는 영화 술과 장미의 나날의 OST 앤디 윌리엄스의 목소리로 들으셨어요. 이 곡으로 헨리 맨시니는 티파니에서 아침물에 이어 그 다음 해에 연속 아카데미 시상식 주제가상을 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영화 핑크팬더에서 더 핑크팬더 테마 감상하셨어요. 홀리 역의 오드리 헵번, 폴 역의 조지 퍼파드가 연기한 티파니에서 아침을 로마의 휴일과 함께 세계의 아이콘 오드리 헵번의 대표작으로 손꼽히는 로맨틱 코미디 영화죠. 특히 오프닝에서 검은 드레스에 선글라스를 낀 홀리가 티파니 보석상 쇼윈도 앞에서 커피와 함께 크루아상을 먹는 모습은 명장면으로 꼽힙니다. 지난 4월에 우리나라에서 재개봉을 하면서 우아조의 목요 명코너 믿고 보는 영화 밑보영에서 이지혜 기자님이 소개해드리기도 했는데요. 그때는 전반적인 얘기를 드렸다면 오늘은 영화의 한 장면과 음악에 집중해서 소개해드렸어요. 오늘의 장면 이후 빗속에서 다시 만난 두 사람은 사랑을 확인하며 영화는 끝이 나죠. 최근 헐리우드에서 티파니에서 아침물의 제작 비하인드를 다룬 신작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배우 릴리 콜린스가 오드리 헵번을 연기할 예정이라네요. 헵번 스타일을 많이 보여주기도 했고 닮은꼴 외모로도 유명했던 배우라서 어떤 모습으로 오드리 헵번을 부활시킬지 기대가 됩니다. 또 이 영화로 유명해진 뉴욕 5번가 본점 티파니는 실제로 브런치 카페를 열어서 이제는 진짜 티파니에서 아침을 먹을 수 있게 됐다고 해요. 판타지가 현실이 된 셈이죠. 홀리가 마침내 스스로 만든 우리를 깨고 나와 진짜 행복을 찾았듯이 여러분의 오늘 아침도 자유롭고 평안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며 우리의 영화 다음 주도 기대해 주세요.

이수현의 연애 편지, 최아람님 신청곡이었습니다. KBS 2라디오 우리 아침 조경합니다. 1부 함께하고 계세요. 6587님, 수원에서 30번 버스 운전하는 승무사원입니다. 자주 듣겠습니다. 하고 인사 주셨어요. 고맙습니다. 언제나 안전 운행 하십시오. 1991님,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과수원에서 일을 하며 재미있게 듣고 있어요 하셨어요. 어떤 과일이 자라고 있나요? 재미있게 듣고 있으시다니 기분이 좋네요. 설점식님, 올 여름은 또 얼마나 더울지 땀이 많은 나는 손수건도 준비해야 하네요. 아, 이제 봄을 즐기는 시간은 점점 짧아지고 항상 역대급 폭염이 예고되어 있기는 한데 그래도 또 항상 변동성이라는 게 있지 않겠나요? 그냥 엄청 더울 각오를 하고 기다려야죠. 뭐 라고 생각을 해도 여름 더위 어떡하죠? 좀 걱정이 되긴 합니다. 0202님, 아들에게 사준 게임기를 내가 몰래 하려면 헤드셋을 사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골전도 헤드폰이 좋을까요? 몰래 게임해야 하는데 말이에요. 아니, 왜 몰래 하셔야 해요? 더군다나 아드님한테 선물로 주신 거라면서요. 같이 하시면 안 되나? 몰래를 강조하신 거 보니까 이 소리가 새어나가면 안 되나 본데, 그럼 일반 헤드셋이 가장 귀에 밀착이 많이 돼서 소리가 안 나지 않나요? 제가 골전도 헤드폰을 안 써봐가지고 잘 모르겠네요. 여러분 어때요? 뭐가 나은가요? 여러분 신청곡 이어듣죠? 정정임님 신청곡이에요. 임재범의 너를 위해. 8719님 신청곡, 이상은의 언젠가는. 그리고 최은정님의 신청곡, 김광진의 행복을 주는 노래까지 같이 들어요.

임재범의 너를 위해, 이상은의 언젠가는, 김광진의 행복을 주는 노래 들으셨습니다. 김가람님, 처리해야 할 일들 때문에 몸도 마음도 지침이었는데 무슨 연관인지 꿈에 연예인이 두 명이나 나왔어요. 일이 잘 풀리려는 거죠? 복권도 사야겠어요. 아, 제가 또 이 꿈 얘기를 그냥 못 넘어가겠네. 연예인이 기본적으로 유명하고 주목받는 사람들 아니겠어요? 하지만 또 그만큼 감내해야 하는 것도 많잖아요. 아마 김가람님이 힘들었던 그 일들이 뭔가 주변에서 알아주려나? 이제 그게 정리되면서 주변에서 인정을 받으시려나? 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것으로 이제 저는 꿈 해몽을 마치고 6603님 전북 고창 다녀왔는데요. 광활한 대지 위에 녹색을 잔뜩 머금은 청보리와 노란 유채꽃이 너무 싱그럽고 예뻤어요. 그곳에서 한껏 즐기는 사람들까지 행복해 보이는 풍경이었답니다. 아, 요즘에 정말 이런 풍광들 너무 일단 보면 기분이 좋죠. 힐링도 되고 참 자연이 주는 선물 같습니다. 2793님 신청곡 함께 들어요. 김현정의 혼자 한 사랑, 이어서 엄정화의 다가라.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2: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차, 하루 5분 쉽게 쓱 닦고 차.
3: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차.

0: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솔루텍입니다.
1: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0: 특허받은 LG정품 세척 하이엠솔루텍입니다.
1: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0: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하이엠솔루텍 1544-8777.
2: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3: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2: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3: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2: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레
3: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4: 주식 차트는 매일 열어보면서 퇴직연금은 왜 덮어두세요?
5: 이젠 IRP도 KB국민은행으로 시작해보세요. 퇴직연금만 잘 바꿔도 퇴직 후가 바뀔 테니까. 퇴직연금은 역시 KB국민은행.
6: 원금 손실 유의 투자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7: 모던 한방 토털 브랜드 김소영 해밀레. 건강, 미용, 생활을 위한 허브 테라피. 코리안 테라피 김소영 해밀레.
8: 가계 동향조사 나왔습니다. 가계 동향조사는 가계의 소득과 지출을 파악하기 위한 국가 통계입니다. 우리 집의 소득과 지출 내역을 모두 적어야 된다고요? 네, 맞습니다. 정확하게 작성해주신 가계부가 경제와 복지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국가 데이터처.
9: 추억의 노래와 이야기로 가득한 KBS 2라디오를 소개합니다. 기운나는 아침 7시 우리의 아침 조경아입니다. 추억을 꺼내 듣는 오전 9시 주현미의 러브레터. 정오의 활력 낮 12시 임백천의 백뮤직. 은빛 리듬으로 반짝이는 오후 2시 은가은의 빛나는 트로트. 마법 같은 오후 4시 이번에 라라랜드. 행복한 퇴근길 저녁 6시 스윗 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꿈을 그리는 밤 8시 이상우의 드림팝. 하루 끝에 다정한 위로 밤 10시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언제나 당신 곁에서 행복의 순간을 함께합니다. 음악이 좋은 방송 KBS 2라디오.
10: 언제나
7: 괜찮은 하루의 시작 KBS 2라디오 우리의 아침 조경합니다. 1부 끝곡으로 안예은의 홍연 들을게요. 잠시 후 2부에서 만나요.

0: 57분 교통정보입니다. 5월을 맞아 가족 나들이가 늘면서 어린이 교통사고의 위험도 함께 늘고 있습니다. 안전한 주행을 위해선 13세 이하 어린이는 반드시 뒷좌석에 탑승해야겠고요. 7세 이하 영유아 보호용 카시트를 착용할 때는 아이의 겉옷을 벗긴 후 착용하는 편이 좋겠습니다. 먼저 서울시내 작업에 영향을 받고 있는 곳들 강변북로 구리 쪽입니다. 월드컵 대교 부근 1차로가 작업으로 차단돼 부근 서행하고 일산 쪽으로도 동작대교 부근 1차로에서 작업 시작됐습니다. 고속도로 아직까진 큰 정체 없지만요. 오늘 서울 쪽 정체에 오후 5시 무렵 정점을 찍겠는데요. 특히 목포에서 서울까지는 1시간 반 이상 더 걸리겠는데 그중 서해안선 서울 쪽 전체 정체 절반 이상이 당진에서 서평택 쪽으로 충청 경기권에 집중되겠습니다. 57분 교통정보 공인이었습니다.
1: 오랫동안 기다려온 자리, 공원을 품고 워터프런트를 마주하는 곳. 그 모든 가치를 더샵의 이름으로. 기다려온 G5, 성도를 완성하다. 더샵 성도 그란테르. 5월 오픈 예정 1600-0255 포스코 ENC.
2: 날 따라 춤을 춰요. 저 이분과 함께하면 나른한 오후가 행복해지실 거예요. 우리 같이 마법의 시간 속으로 레드 썸. 매일 오후 4시부터 6시 이번에 라라랜드.
3: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4: 제가 들어드릴게요.
5: 여기 앉으세요.
3: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6: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0: KBS 1라디오 우리의 아침 조경합니다. 2부 시작했고요. 5603님이 신청해 주셔서 웨스트라이프의 업타운 걸 함께 들었습니다. 사연과 신청곡 보내주세요. 문자 번호는 샵 1061,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콩은 무료예요. 방송 외의 시간에는 홈페이지로 받을게요. 검색창에 우리의 아침 조경아입니다. 검색하고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1: 안녕하세요. 베스트 슬립 대표 서준호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 없이 월 3만 원대의 베스트 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 슬립 렌탈 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 슬립.

0: 주식 차트는 매일 열어보면서 퇴직연금은 왜 덮어두세요? 이젠 IRP도 KB국민은행으로 시작해보세요. 퇴직연금만 잘 바꿔도 퇴직 후가 바뀔 테니까. 퇴직연금은 역시 KB국민은행.
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2: 괜찮은 하루의 시작. 우리의 아침 조경합니다.

화제의 키워드로 시작해서 이리 기웃 저리 기웃 줄줄이 엮여 나오는 음악들 들어봅니다. 우아한 알고리즘. 다가오는 5월 12일이 SF 영화 팬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날이에요. 영화 터미네이터 1에서 2029년 어느 날 인공지능 스카이넷이 터미네이터를 과거 미국으로 보냈는데 그날이 바로 1984년 5월 12일이거든요. 미래의 인공지능 스카이넷이 자아를 획득하고 인류를 멸망의 위기로 몰아넣을 때 존 코너가 저항군을 이끌고 기계와 싸우잖아요. 그래서 스카이넷이 존 코너의 엄마 사라 코너를 없애기 위해 터미네이터 T-800을 보내고 이후 벌어지는 도망과 추격이 아주 흥미진진하죠. 이거 우리의 영화 같은데 우리의 영화 아니고요. 우아한 알고리즘입니다. 그래서 5월 12일을 앞두고 오늘의 키워드 터미네이터로 정해봤어요. 여러 시리즈를 통해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터미네이터 메인 타이틀 들으면서 분위기 잡아보고요. 이어서 터미네이터 2 주제가로도 유명한 건스 앤 로지스의 You Could Be Mine 들을게요.

자기 아빠를 보내서 자기를 태어나게 하는 건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시간의 흐름을 뒤흔드는 설정이라 흥미롭잖아요. 이렇게 미래에서 과거에 영향을 주는 설정은 여러 작품에 등장해요. 그런 드라마 중에서 음악 준비했습니다. 먼저 시그널. 현재의 형사와 과거의 형사가 무전기로 연결되면서 미제 사건을 추적하는 드라마죠. 이 드라마에서 장범준의 회상 듣고요. 결혼에 지쳐 서로를 원망하던 부부가 싱글이던 과거로 돌아가 어떤 선택을 할지 흥미롭게 그린 드라마 고백 부부 중에서 소양의 바람의 노래 듣겠습니다.

시그널 중에서 장범준의 회상, 고백 부부 중에서 소양의 바람의 노래 들으셨어요. 우아한 알고리즘 터미네이터가 오늘의 키워드예요. 영화 터미네이터 1에서 터미네이터 역을 맡은 아놀드 슈왈제네거. 무시무시한 악역이었지만 덕분에 세계적인 스타로 발돋움했고 이후 인기 배우로 여러 영화에 출연했습니다. 그의 출연작 중에서 들어볼게요. 비밀 스파이로 출연하는 아놀드 슈왈제네거의 액션 코미디 트루 라이즈 중에서 탱고 프로젝트의 보루나 까베자. 액션 영웅을 동경하던 소년이 영화 속 히어로와 모험을 펼치는 라스트 액션 히어로 중에서 에어로스미스의 드림 온. 이렇게 두 곡 들으면서 우아한 알고리즘 마칩니다.

윤종신의 오래전 그날 3461님 신청곡이었습니다. KBS 2라디오 우리의 아침 조경합니다. 2부 함께하고 계세요. 0299님 1호 따님과 10km 자전거 타고 옹댕이가 저 세상 갔어요. 자전거 안장을 폭신한 거로 바꿔야겠어요. 이선웅님 안장이 이선웅님 옹댕이를 저 세상으로 보냈나요? 아우 올해도 잘 타셨다. 10킬로를 자전거로 따님과 함께 운동 겸 레저 겸 산책 겸 이렇게 하신 건가요? 천명선님 허리 수술하고 재활하느라 병원에 입원했는데요. 집에 있는 세 아이들 걱정뿐이었어요. 그런데 아빠 도와가며 잘 먹고 잘 지낸다는 소식에 기특하기도 하고 뭔가 조금 서운한 기분도 드는 건 뭘까요? 이제 걱정 내려놓아도 될 듯합니다. 아유 그렇게 잘 지낼 수 있도록 천명선님이 아주 잘 키우셨잖아요. 재활 잘 하셔서 튼튼 허리로 거듭납십시오. 같이 노래 듣죠. 우효의 민들레. 이어지는 곡은 6171님 신청곡이에요. 데이브레이크 꽃길만 걷게 해줄게.

우효의 민들레, 데이브레이크의 꽃길만 걷게 해줄게 함께 들었어요. 장수환님, 엄마가 고구마 말랭이 드시다 이가 금이 갔어요. 치과 의사가 오복 중에 하나를 가졌다고 칭찬하셨다는데 연세가 있으니 약해졌나 봐요. 그래도 깨진 이 씌운 것 딱 하나 있으시면 양호와 편인 것 같아요. 78세에. 어머, 정말 복이 많으시다. 이거 양호한 편 정도가 아니라 아주 좋으신 거 아닌가요? 78세에 깨진 이 쉬운 거 딱 하나 있으시다니? 와, 관리도 잘하셨겠지만 이건 정말 좀 타고나신 부분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6768님, 제가 사연 보내서 작년에 아내 연경, 재수하던 둘째 수성이 이름이 방송을 탔는데 큰딸은 아직 소개된 적 없어요. 그래서 사연 보냅니다. 유정아, 대학생활 즐겁게 하고 늘 아빠가 응원하고 사랑하는 거 알지? 하고 마음 보내셨네요. 제가 다시 불러드릴게요. 6768님의 사랑하는 가족, 아내 연경님, 자녀분들 유정, 수성 쭉 행복하시길요. 4859님, 며칠 전 응급실 실려갔어요. 어머, 어쩌다요. 남편이 출근했다 응급실로 와줬는데 밉다 밉다 해도 믿을 사람은 남편뿐이구나. 잘해줘야지 다짐했는데 작심 4시간. 응급실 나오면서 남편한테 버럭했네요. 다시 다짐해요. 남편한테 잘해주려고요. 아니, 뭐 때문에 버럭하신 거예요? 알콩달콩 사랑하십시오. 1306님, 우리 첫 손자 도하가 드디어 목을 가누기 시작했어요. 너무 신기해요 하셨어요. 어머, 이제 목 가누고 뒤집고 앉고 일어서고 그냥 쑥쑥 자라겠죠. 아, 정말 아이들 쑥쑥 자라는 걸 보면 정말 정말 신기하다니까요. 아, 더군다나 첫 손자니 그 마음이 오죽하시겠습니까. 다비치의 타임캡슐 함께 들을게요.

괜찮은 하루의 시작 KBS 2라디오 우리의 아침 조경아입니다. 오늘 끝곡으로 아델의 Easy on Me 들으면서 인사드릴게요. 오늘 하루도 괜찮을 거예요. 지금까지 조경아였습니다.

0: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서울시내 서울어린이대공원에서 시작된 유아차 레이스 행사로 통제된 곳들이 있습니다. 조금 전 8시 반에 레이스가 출발하면서 현재 능동로 어린이대공원역부터 군자역 방면으로 전차로가 전면 통제 중입니다. 참가자들이 차로를 통해 이동하고 있고요. 이에 따라 버스도 임시 우회합니다. 또 어린이대공원을 둘러있는 광나루로 구이 사거리부터 어린이대공원 사거리 구간도 양방향 하위 1개 차로를 제외하고 전면 통제가 되고 있습니다. 건대입구와 군자역 등 부근 지나실 분들 참고 이동 부탁드립니다. 이 밖에 강변북로 구리초 월드컵 대교 부근 1차로 작업이 꾸준하고요. 이후 성산에서 서강대교 쪽으로 차들이 부쩍 늘어 있습니다. 반대 일산 쪽도 동작대교 부근 1차로 작업으로 차단된 상태입니다. 57분 교통정보 공인혜였습니다.
1: KBS 2라디오를 소개합니다. 기운나는 아침 7시, 우리의 아침 조경아입니다. 추억을 꺼내 듣는 오전 9시, 주현미의 러브레터. 정오의 활력, 낮 12시, 임백천의 백뮤직. 은빛 리듬으로 반짝이는 오후 2시, 은가은의 빛나는 트로트. 마법 같은 오후 4시, 이번에 라라랜드. 행복한 퇴근길, 저녁 6시, 스윗 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꿈을 그리는 밤 8시, 이상우의 드림 팝. 하루 끝에 다정한 위로, 밤 10시,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언제나 당신 곁에서 행복의 순간을 함께합니다. 음악이 좋은 방송, KBS 2라디오. 수신료의 가치, 2라디오와 함께합니다.
2: 안녕하세요, 최지우입니다.
3: 예. 어때요? 오늘 진행이 별로였어요? 어땠어요?
2: 약간 불안불안했어요. 다른 라디오랑 조금 달라요.
3: 뭐가 달라요?
2: 그래서 재밌었어요. 예, 예.
3: 뭔가 좀 다른 라디오. 매일 오전 11시 박명수의 라디오쇼.